그래서 피가 나면 그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출생승법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려고 할 때 원래 정진을 잘한 사람은 일어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초하고 단계에서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일어나는 놈을 잽싸게 탁 숨을 들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이켰으니 후회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아내 앞에 어른으로서 체신을 깎이지 않아서 좋고 친구 간에도 체신을 깎이지 않아서 좋고 직장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돌리면 모든 직장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고 일체처 일체세세 자기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면 자기 마음도 편안해서 좋고 어디를 가나 의젓하고 존경받아서 좋고 큰 일을 큰 사고를 내지 않아서 좋다고 말이야. 그 한 생각을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게 되고 원결을 맺게 되고 다 되어가는 일도 송두리째 다 이 뒤집어 엎게 된다고 말이야. 일생 동안을 그러한 어리석은 경계에 속고 자기에 속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고 보면은 그 인생이 무엇이 되겠냐고 말이야. 죽어서 갈 곳이 있다면 지옥밖에는 갈 곳이 더 있느냐고 말이야. 이런 말은 산승이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은 천번 만번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일들입니다만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냐 하면은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서 환경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고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린 데는 이 먹고 뵙기는 없다고 말해서 천하의 간단한 일이면서 나의 장래는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미연에 맞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넘어가는 데 좋은 등불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소

금방 을푼 개성은 아손 자유 아손 뭐 불의 아손 자고 마라. 이것은 순치 왕제가 청나라 때 왕제인데 18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그냥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절에 가서 부목을 하면서 도를 닦은 그런 순치 황제가 출가할 때 읊은 개송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손자유 아손복이여, 자손들은 지 먹고 살 복을 지가 스스로 타고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부모로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소나 말이 되어가지고 끙끙거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는 물심양면으로 아낄 줄은 모르고 이 몸이 괴로운 줄도 모르고 자식에게 줬다면은 자기가 어떠한 고통도 다 감수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낄 종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애정에 집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자손들에게 크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최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한 것이지, 먹고 싶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사먹이고 입고 싶다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학용품도 외국 것이 좋아하면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외제를 사다가 주고 신발을 국산도 꽤 좋은 신발이 나오는데 다른 아들은 다 외제 신발 신는데 내 자식 내 딸이 국산 신으면 창피하고 그럴 수가 없다. 비록 나는 어려서 고생을 했어도 자식한테는 그런 창피하고 고생을 안 시켰다 해가지고 그 외제 일색으로 보다 꾸며주고,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거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말은 들어줄 말은 들어주지만은 어지간하면 제안할 것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뿐만이 아니라 외국 속담에도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아끼지 말아라, 매를 아끼게 되면은 자식을 망치게 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식이 살아오면은 고생을 시키라, 먼 뒤로 여행을 떠나보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오해가지고 과잉보호를 하면 그 자식은 불효가 전부 오해해서 길러놓은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말이나 소가 되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자식은 지가 먹고 살 것은 지가 타고 나가. 백년 세사는 삼경몽이요, 백년의 이 세상 흥망성쇠의 모든 일은 삼경에 꿈에 지내지 못해요. 빈부 귀천, 그게 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한 세상 살고 가게 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꿈속에 꿈 한번 잘 꾼 것에 지내지 못하고 설사 고생을 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꿈속에서 꿈꾼 것이다 그 말이죠. 만리강산은 일국기다. 만리강산, 삼천리강토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한 바둑판에 지내지 못해. 바둑판이나 장기판에 지내지 못하다고 말이요. 갑이 이기기도 하고 우리 지기도 하고 지었다가 이기기도 하고 이겼다가 지기도 하고 다 이겨놨다 마종옥판에 한수 잘못되어가지고 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또 싹쓸어 버리고 새로 또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흥망성쇠 빈부 귀천 속엔 너무 집착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뛸 필요도 없는 거고, 너무 속을 상해가지고 비관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잘 퇴화가도 잘 못 사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 잘 못 되더라도 너무 비관할 것이 없어. 턱 참선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지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다 보면 다시 또 봄이 돌아오듯이 또 길이 열리고 또 여러 가지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지혜롭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또 길이 열리는 것이어지 너무 비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순치광제가 말고도 많은 글귀가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이번에 읊은 이런 개송도 참 좋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스님! 네, 스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사

0: 세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팬분들 중에 경찰 분 계세요?
2: 여경이요? 뭐,
3: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홍 박사님을 아세요? 아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4: 사랑해요 배아경. 아, 먹기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2: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1: 아,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꺾어서 돌려서?
2: 어? 아, 진짜?
1: 아, 좋은데?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2: 어.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나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여명 천사 여명...

0: 1808 리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3: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전국에 계신 PTN 시청자 여러분, 서남사업불교의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본래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이렇게 해서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법신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은 공성, 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 시방상주한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어디에 계시나, 법신은 상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신은 공성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상주해. 부처님 어디에 있냐 이러면 깨달은 마음속에 있다.

중생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보시는 거란 뭔가? 보시는 부처님 아주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걸 표현해가지고 30 이상, 32가지 아주 훌륭한 모습, 그 80가지의 또 중생하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 그러고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화관을 쓰고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여러 가지 장식구도 하고 영락과 목걸이와 팔찌와 여러 가지로 장식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 공덕의 몸을 갖추는 거라. 사성지 10만 급 동안 수행해서 육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몸에 나타나요. 그래서 공덕을 갖춘 몸을 보신이라고 해요. 그 화신은 인간의 몸, 시타르타로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진 이 몸. 그래서 이걸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을 또 다른 말로 응신이라고 해요. 응신. 우리는 화신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깨치기 전에 화신만 볼 수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전부 다 응신 내지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언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는 어떤 경지냐? 보시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일기도 해가지고 삼매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한다든지 그럴 경우 보살의 경지를 가야 돼요. 그래야 보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법신은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견성해서 했을 때 그때 바로 법신을 정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 화신으로 나타난 세상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본세상이 있어야 된다. 이에 근본세상을 모든 부처님을 대변인과 같다고 하고 근본세상에 공양 올리는 공덕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법신은 만날 수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신도 보살의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보신도 우리가 증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약간의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진 스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화신으로 오신 근본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공덕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스승을 만나게 되면 삿된 장애가 제절로 소멸된다. 근본스승은 말은 바로 정문적설, 바로 내 궁금한 걸 바로 질문해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불상한테 기도하면은 백일기도 혹은 천일기도 하면은 부처님이 눈을 감뜨고 감응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살아계신 스승이라면 금방 즉시에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근본스승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번뇌나 허물이 저절로 소멸된다. 그리고 다음에 근본스승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깨우침이 정장된다. 도움된 바가 스승을 모신 수행 중에는 오직 세준이라는 스승을 시공한 것만 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요즘 우리는 높은 법자에 나서 법문을 펴는 스승들만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같이 지내면서 편안하게 직접 가르치는 분들이 더욱 훌륭한 스승이다. 여기가 도움된 바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티샤 존자 이야기 들었죠? 비크라마실라 대학의 학장이었다가 인도의 국외왕국 왕이 초청해가지고 인도 티벳으로 법을 전해 오신 분이잖아요. 불교 통론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 티벳에 와가지고 제자를 뒀는데 수제자가 바로 돔덴파야. 돔덴파. 돔덴파는 평생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했는데 비구애를 안 받고 거사의 몸으로 살았어요. 이분이 돔덴파

바가 세상을 모신 수행 중에는 오직 세례준이라는 세상을 시봉하는 것만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회고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어떤 세상은 이름만 듣고 어떤 세상은 책으로만 듣고 어떤 세상은 멀리 계시니까 자주 못 뵀는데 자기가 세례준이라는 세상은 항상 같이 모시면서 차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직접 모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승과 인연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의 일상생활에서 오갔던 가르침이 진짜로 고귀한 가르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또 한 장 넘겨봅시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책으로 읽어보시고 근본서석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스승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다. 이번 생에 그처럼 거룩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나 정법을 듣지 못한 이유는 전생의 스승들에게 바르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이 나는 왜 불세출에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가.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스승이 바로 만나가지고 한번 한마디 탁 듣고 바로 깨우치다는데 은하에 대우했다는데 왜 나는 그 스승을 못 만났을까? 다 이유가 있죠. 이번 전생에 간절하게 스승을 찾지 않았던가, 스승을 못 알아봤던가, 스승을 만났더라도 건성으로 지냈던가, 고마운 줄 몰랐던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170페이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겐 짱빠가레가 이렇게 나오죠. 도겐이라 이 말은 중생의 수호자라는 뜻이죠. 티벳 말로 도 중생 겐 수호자 겐포 짱빠가레가 그 사람의 스님의 이름이라. 짱빠가레는 죽박가규의 그 유명한 큰 스승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읽어봅시다. 스승이 때리고 둘러매치는 것은 관직이며 마락 가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피를 입은 것이다. 거칠게 여다치는 것은 강력한 진언이며 일체의 장애들이 사라들게 하는 것이다. 자, 제자가 준비가 돼 있고 스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스승이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한 일을 시키도 스승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좀 삐져가지고 안 와.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세요 와주는 것마다 다행이라 얼마나 다행한가 싶어가지고 아주 스승들이 제자들은 잘 모여야 돼.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 장 넘겨서 근본 스승에게 의지하여 실천하면 모든 일이 제절로 성취된다. 아티샤 존자께서 스승 152명을 모시면서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 스승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스승을 바르게 모심으로써 인도와 티벳 두 나라의 법을 제대로 펴고 도를 성취하셨으니 이는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면 지금과 앞으로 일이 제절로 성취되는 가장 좋은 예로 알 수 있다. 근본 스승을 의지하지 않거나 의지하고 나서 비방하는 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본 스승을 비방하면 일체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같다. 한 장 넘겨서 우리는 유명한 스승의 공경에 대하지만 다 하나하나를 가르쳐준 스승은 스승이 아닌 것으로 착하여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스승이 가르치고 싶어하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열심히 듣는다면 비록 단어 말 한가지 한 말 한마디를 가르칠지라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공경해야 된다. 스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다음에 밑에 보면은 스승을 어지처로 삼고 나서 그 읽어봅시다. 스승을 어지처로 삼고 나서 제자가 되어 비방하면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 그에게는 항상 고통만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스승을 비방하지 말라. 근본 스승의 분심을 가지면 쌓은 공덕이 사라지고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근본 스승한테 뭐 화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다음 한정 중에서 우리가 간본 스승에게 화를 냈거나 비방한 업이 있는 경우 스승이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참회하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남아있는 옷이라도 앞에 놓고 참회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스승한테 잘못을 했으면 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밀교는 여기에 금강성을 바지라야나를 이야기합니다. 밀교에 의지하여 수행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밀교, 금강성 이걸 갖다가 비밀에서는 막 아주 수성한 상사도의 길을 간다고, 금강성의 길을 간다고, 관정을 받고 뭐 특별한 가르침을 수행한다고 해도 세상에 비방하거나 그러면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의 길을 닦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상을 비망하면 이런 허물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깨달음을 새롭게 얻지 못하고 얻은 것마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돼. 그 다음 여기에 밀라레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라레파는 티벳 불교의 대스승이고 살아 일생에 부처의 경지를 얻은 분이라. 밀라레파 10만송이 있어요. 밀라레파가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것이 10만송이나 되기 때문에 밀라레파 10만송이 오늘날에도 전해옵니다. 전세계 불교도의 수행의 귀감이 되어 있어요. 밀라레파 84살까지 사셨는데 인도의 아주 궁맥 지금 잠깐 밀라레파 일생을 이야기해드리겠어요. 밀라레파는 1152년 태어나가지고 1052년에 태어나가지고 1135년에 돌아가셨고 85세까지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밀라레파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밀라레파의 15세 때 유언을 하기를 밀라레파 삼촌한테, 삼촌과 숙모한테 밀라레파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과 전납과 이 집을 갖다가 대신 관리하다가 밀라레파가 18세가 되면 유언 다 물려주고 가업을 상속시키게 해라 했는데 그 삼촌과 숙모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밀라레파와 여동생, 밀라레파 여동생이 일을 시키고 그 엄마도 일을 시켜가지고 하인처럼 부려먹고 옷도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노비처럼 부려먹고 있어. 18세가 됐는데 물려줄 생각도 안 하고 18세 때 이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유언을 실천하라니까 3년 동안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돈 다 썼다는 거라 물줄 여선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밀라야 빨아요. 안 되겠다 밀라야. 밀라의 본명은 떼빠가야. 떼빠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떼빠는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떼빠가야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재산 몽땅 들려가지고 빈틀틀을 살게 됐다. 네가 어디 가가지고 마술을 배워가지고 복수를 해라. 그래서 엄마가 노잣돌로 말을 해가지고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요. 마술을 부리는 스승을 찾아가. 마술을 부리는 스승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흑마술을 배워요. 3년 동안 흑마술을 배워.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승이 가르치기로 네가 우박과 천둥과 우박을 내리칠 장소를 생각해라. 죽을 사람을 생각해라. 그 장소가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그 전답이 파괴되는 걸 생각해라. 그 죽일 사람들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피가 쫙 흩어지는 걸 생각해라. 그 생생하게 체험될 때 네 마술은 저력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관상을 해요. 관상 눈앞에 쫙 정신일도 하.

나불성이라고 어느 날 죽을 사람의 눈앞에서 죽으면서 심장이 터지는 그 눈앞에 광경을 봐요. 그러니까 스승이 와가지고 됐다. 너는 이제 됐다. 나가 하산해라. 그 집에 돌아와요. 집에서 어머니 제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집안에 이 숙부 아들이 결혼식 날 동네 사람 다 모였다니까 그때 저 높은 곳에 가서 벼락을 때리도록 해라. 그래서 잔치할 사람이 다 모여요.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은 다 밀어 피신해 있고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산 위에서 그 집을 보면서 주문을 거니까 말을 안 하고 우박이 내리치면서 돌모대기 돌자갈이 그 장에서 그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요즘 말하면 토네이도 같이 미국에 힘센 토네이도 같은 게 막 때려지면서 그 집이 다 날아가고 사람이 35명이 다 몰살을 하게요. 그 복수를 통쾌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 사람을 죽였구나. 어머니 복수는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스승을 찾아라. 그 스승을 찾아 그때부터 그때 위대한 스승 이름을 듣게 돼요. 마르빠라고. 그래서 가장 걸어가야 됩니다. 마르빠를 찾아가요. 근데 마르빠가 미리 알고 있어요. 위대한 제자가 올 것이다. 마르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에 야살까지로 나타나가지고 길을 인도해요. 계속 가라. 마르빠는 여기에 있다 않다. 계속 가라. 그래서 거의 이제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르빠 스승이 농부로 변장해가지고 옛날에 티벳은 한국처럼 이런 기름진 땅이 없어요. 돌모대기가 가득한 돌을 깨가내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 돌로 된 돌담 담보랑이래 있듯이 담보랑이를 말아 알아들어요. 돌담에 이렇게 돌을 준해가지고 밭이 이래 있고 밭 해봐야 뭐 보리나 밀을 심어가지고 있는데 귀리라든지 스승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그 해골잔에 담아가 막걸리를 주니까 제자가 밀라레 박을 한 입에 다 들어 마시는. 아 속으로 아 이놈이 내 법을 통째로 들일 마실 놈이구나 해가지고 잘았다. 여기서 10리만 더 가면 스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대지어 밀라레퍼가 계속 길을 갑니다. 마르빠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스승 밀라레퍼와 마르빠 밀라레퍼의 제자 깐뽀빠와 레종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2: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3: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국장의 구산 스님, 기획국장의 상준 스님, 감사국장의 철인 스님 등을 임명했습니다. 가을 정취로 물든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습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보계 수계 대법회에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혜인정사가 팔공산에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첫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단에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발탁해 안정 속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국장단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속 변화입니다. 앞서 주요 부실장 스님들을 재임명하며 종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기조를 확립한 진우 스님은 종무 행정 실무를 이끌어갈 국장단에 새 인물을 대거 기용하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국장 스님들은 우리 종단의 이제 교역직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이제 동량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우리 교역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잘 해주시고

0: 김효수님은 특히 신임 국장단에 각자의 자리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서로 간의 그 화합을 우선 제1목적으로 화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포교 전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하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 방법도 많이 내주어서 우리 종단이 더욱 발전돼 나가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총무부 총무국장에는 구산 스님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이어 기획국장에는 상준 스님, 감사국장에는 철인 스님이 발탁됐으며 포교국장 현수 스님, 교육국장 진호 스님, 복지국장 진정 스님, 재무국장 보각 스님, 문화국장 명원 스님, 사회국장 자아 스님, 사서국장 하원 스님으로 주요 부서 국장단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연구소 사무국장 영범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효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정관 스님을 비롯해 호법부 상인감찰의 관태 무경 만경 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의 우승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국장단을 대표해 총무국장 구산 스님은 핵심 종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총무원장 스님이야 부실장 스님들 가르침과 지도하에 저희 38대 첫 임명되는 부장 스님들과 화합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꽃을 꼭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0: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실장 스님들의 굳건한 안정감 위에 새로운 국장단 발탁으로 변화의 엔진을 장착한 조계종 38대 집행부. 본격적인 2기 출항 준비를 마친 진우 스님 호가 어떤 혁신과 성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가을 정취로 불든 서울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화가 만개한 서울 조계사. 형형색색 국화로 물든 경내에서 시민들이 책장을 넘기고 아기자기한 불교 굿즈를 구경하며 정취를 만끽합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조계사에서 어제 2016 불교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5: 불교는 오랜 세월 멈춤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지혜를 찾는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지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균형을 찾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4: 개막 첫날 마음심 토크에는 BTN 불교TV 토크쇼 가피와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이 첫 손님으로 나섰습니다. 광우 스님은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괴로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에서 비롯된다며 수행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결국 수행해야 된다. 수행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4: 경내 한편에 마련된 불교 도서전엔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온 직장인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입문서부터 스님 추천 도서까지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펼쳐보고 편안히 앉아 책장을 넘기며 잠시 여유를 찾습니다. 불교 굿즈 브랜드 부츠 팝업부스에선 귀여운 캐릭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은 불교 문화 상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7: 점심시간에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동화책들 보고 있었는데 조카한테 선물해줄까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8: 책을 비치해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았어요.
4: 조계사 특설 무대에선 내일까지 정오마다 국악과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화향 가득한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지는 불교 문화 대전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불교의 유대를 확인하는 제26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가 오는 20일 경주 불국사를 무대로 열립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

0: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첫날 3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환영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날인 21일 오전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세계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3국 불교의 수행과 전통을 교류합니다. 같은 날 오후엔 국제학술강연회에서 한중일 불교계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원력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 133명을 비롯해 중국 측 91명, 일본 측 43명, 총 267명이 참가합니다. 서울 은평구 삼천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대종사는 지난 1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8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성훈 대종사는 은평구 출신 재학생, 경찰사법대와 미래융합대학, 북한 출신 학생, 불교 동아리 소속 학생 8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동국은 물론 한국을 빛낼 영웅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더 나은 동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훈 대종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총 220명의 학생들에게 누적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가 대학 구성원들과 일상에서 참선을 실천하는 가을한거 30일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지난 12일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 홀에서 가을한거 30일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수행에 동참하며 정진을 이어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화선과 무건의 정신을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해 마음의 평온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행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난 7월 교내에서 처음 봉행된 한거 30일 정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의 학생들이 재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보계 수계대법회에는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청화스님의 향운이 스며 있는 도봉산 광륜사. 수려한 산세로 둘러싸인 도량에 부처님의 계율을 온전히 품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려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 찹니다.
2: 청정한 스님에게
3: 귀하겠습니다.
1: 지난 토요일 도봉구 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광륜사가 주관한 불기 2570년 광명 금강보계 수계대법회 현장. 청화스님이 강조한 생명의 밝음과 금강 같은 우주의 법칙을 담아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등대로서 광명 금강보계의 뜻을 수지하는 법석입니다.
4: 서가세존께서 이루신 위 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오늘의 수계가 여러분의 신행에 새로운 발언이 되고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하며 우리 사회와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납니다.
1: 도봉산 자락에서 3사와 7증사 증명 아래 이처럼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린 건 처음으로 그 의미와 환희심이 더 깊고 남달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 대화상, 도봉구 불교연합회장 해안 스님이 갈마하사리,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이 교수하사리로 3사의 위엄을 갖췄고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해 도봉구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7증사로 함께해 수계 제자들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보살계 수지가 안겨주는 복덕의 크기를 대중에 전하며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6: 보살계를 갖는 인연으로 이제는 그냥 이름만 보살이 아닌 보살의 몸을 구족한 보살의 불자가 되는 것이다.
1: 이어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계율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연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팔에 향불이 닿는 순간 수계 제자들은 청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7: 자식들 잘 되고 남편하고 부모님들 평온하게, 그리고 제가 행할 수 있는 봉사는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깨끗한 마음으로 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연비를 받고 꽃빛 속에서 환희를 더한 500여 불자들은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참된 정법행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불자들은 BTN 부따회 홍보부스에서 가입을 이어가며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전등회 회장 수불 대종사가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2,500여 명의 훈련 장병들에게 개를 데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개법회는 수불 대종사를 비롯한 전등회 회원스님들과 호국 연무사주지 해총스님, 육군훈련소 이우진 금강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불 대종사는 자기 눈을 스스로 보듯 자신의 마음 또한 밝고 맑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참된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개법회에서 전등회는 호국 연무사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회원 원정 스님이 큰 법당 불사 지원금 1천만 원, 하면 스님이 발전 지원금 500만 원을 보태며 청년 장병 포교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영축 문학회와 함께 문화 포교에 기여하는 문인들을 격려하는 제8회 영축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1일 경내 해장 보각에서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제8회 영축 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글과 문학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맑고 밝은 심성을 깨워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전하는 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유영희 시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성배 소설가와 이성락 시인이 영축 문학상을, 문도경, 이명주 수필가가 영축 문학 작가상을, 조아랑 시인이 영축 시 낭송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참된 나를 찾는 수행 공간이 될 선명상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11일 경내 신축부지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김수현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고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연면적 297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선명상센터의 원만 회향을 위해 양재생 신도회장과 주지 심산 스님이 각각 1억 원의 기금을 보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청소합창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내년 완공을 향한 신심과 환희를 더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광주지원 대웅전 조성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상량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상량식에는 한마음 선언 이사장 해수스님, 광주지원장 해월스님, 부산지원장 해도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스님과 문원진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광주지원은 2,000제곱미터 부지에 법당과 선실, 종무소, 주차장 불사를 시작해 전면 5칸, 약 70평 규모로 내칠포, 외구포, 팔짝 지붕을 갖춘 전통 목조 양식의 대웅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원한 광주지원은 2014년 현재 서구 치평동에 터를 잡아 38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전법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024년 10월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 해인정사가 팔공산에 새롭게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3: 팔공산의 고요한 자락에 새롭게 문을 연 해인정사 도량.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인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해인정사는 지난 9일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사바 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또한 오늘 점안식을 통해 놔두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성을 깨우고
3: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원로의원 관정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 대구경북 교구종무원장

0: 명범 스님, 교육원장 재홍수님들이 참석해 도량의 원만한 불사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1: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화하는 공덕은 단순한 형체의 불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일깨우는
2: 사시사철 헐공산을 오가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지극한 기도 도량.

0: 부처님의 상호에 점피를 하자 도량은 경건한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삼존불에서 이어진 오색실을 두 손에 고이 쥔 채 저마다의 소망을 발언하며 가정의 평안과 세상의 안녕,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어두운 번뇌를 깨뜨리는 대세지 보사님의 지혜를 모든 불자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가 되도록.
0: 이날 동우스님은 해인정사 주지 진송스님에게 전통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문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포교와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진송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며 자비행을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인정사가 새롭게 조성한 팔공산 도량은 불자들의 신행 공간을 넘어 포교와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자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안산불교연합회가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불기 2570년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보현선원 덕운스님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한명훈 안산시 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장 태유스님은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무형유산 영산제의 전통 의례가 장엄하게 봉행돼 시민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평화와 대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전국 태극권 동호인들이 경북 김천에 모여 전통무예의 정신을 나누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협회와 김천시 청암사가 공동 주최한 2016 김천 전국 태극권 교류대회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김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 지영스님, 김천불교사업연합회장 진웅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권 경연과 교류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전통 무예의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상덕 스님은 태극권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무예를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돌아보며 평온을 찾아가는 수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며 화합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이 2016 가을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0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한국 불교의 특징에 관한 담론들을 주제로 10번째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은 인문학 강좌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꽃을 피워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 동국대 조기룡 교수의 한국 조계종의 조직 구성과 한국 불교 종단의 특징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 불교학 전문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불교의 승가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자리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김해 사띠아라마는 지난 10일 부타카야 국제승가대학 건학불사와 스님 양성교육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사띠복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진전과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부타파라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신 부로계단 수계살림 대법회도 봉행됐습니다. 부타파라 스님은 계율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수계를 받는 것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라며 수계를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고색동에 자리한 태고종 명주사가 경내에 새로 모신 석탑과 약사 열애불의 접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명주사는 지난 11일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내 한쪽에 석탑을, 법당 왼쪽에 약사 열애불을 모시는 접안식을 거행하며 두 불사의 원만 회향을 알렸습니다. 점안식에서 비구니 스님 두 명과 주지 지선 스님이 함께 승무를 선보이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약사 열애불 공덕을 설명한 법진 스님은 지나간 일과 다가

돌아올 일에 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한편 명주사 석탄 및 약사 여랩을 점한식 동참자들은 BTN 불교TV 방송 포교 활력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

0: 함께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9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선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홍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곡조

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6: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7: 조선 왕실 최초

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

0: 글쎄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는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2: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경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 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3: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슬기를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시라선 무상서왕 아자비신바 수밀 비실지라 그 사행 원자재 존여정세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 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왕릉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막.

0: 마음을 몰라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856-9599.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뜻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스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봉령사 수원 봉령사 성가대학에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는 석자 교수로 있는 도혜 스님입니다.
0: 네, 스님.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봉령사로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절인데요. 네. 이 봉령사가 실제로 어떤 절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1: 네, 봉령사는 1208년에 원각 국사가 창건을 했고, 조선 예조 원년 1469년에 해각 국사가 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봉령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뒤에 이제 1971년에 묘전 스님께서 여기 주지로 부임을 하시면서 봉령사가 아주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됩니다. 그 스님이 오셔서 요사를 수리를 하고 선당을 신축을 하고 1979년에 이 묘음 스님이 주지와 학장을 겸임하면서 성가대학으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묘음 스님이 이제 큰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봉령사는 어느 정도로 조그만한 절이었느냐면은 세 칸짜리 사무실 하나인데 거기에 또 이제 비가 새서 천막을 덮어놓고 또 대웅전은 아주 조그만한 한 40평 정도의 대웅전이고 약사전은 그보다 아주 적은 그것이 다인 봉령사였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묘전 스님이 오셔서 그 선방을 짓고 요사를 짓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열악했어요.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해서 이런 뭐 한식 건물이 아니고 벽돌로 그렇게 지어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묘음 스님이 불사를 한 20년을 두고 큰 불사를 일으키셔서 지금의 이 봉령사가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불사하시는 우리 묘점자 스승님이 나무 하나 심고 풀 하나 심는 것까지 다 신경 쓰셔서 산에 그때 당시 이제 산에 소나무를 이렇게 떠서 소나무는 그냥 옮기면 죽는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다 떠서 이렇게 해놨다가 3년 후에 그 소나무를 옮겨 심어서 지금 도량에 있는 소나무가 그렇게 옮겨 심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소나무를 만약 사서 심는다고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지만 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땅하고 여기 땅하고가 맞지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나무를 심고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셔서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그냥 누구든지 오면 환희심을 내는 그런 도량으로 바꿔준 거였죠.

0: 그렇지. 이 복령사는 사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가대학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년 동안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팔관재계도 하고 있고 여성출가학교도 하고 있고 학인 스님 가족 템플스테이. 네. 이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0: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을

0: 가족들만 다른 사람들은 낄 자격이 없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이제 학인 스님들이 가족들만 템플 스테이를 따로 합니다.
1: 네.
0: 따로 하면 그 이제 부모들이 처음 이 스님들이 출가할 때 소리 없이 연락 없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 그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고 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인 스님은 어머니가 그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딸까지 또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승가대학에 와 있거든요.
1: 어머니랑 따님이 같이요?
0: 아니요. 어머니는 옛날에 출가를 네네. 했는데 또 딸을 출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면 막 펄쩍 뛰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를 몇 년 참가하면서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와서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려서 올해는 오면서 수박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공양하고 그러셨어요.
1: 세상에.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일반 템플스테이와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1: 네.
0: 이제 스님과 부모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네.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나누기. 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출가를 시키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출가한 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말고도 또 재미있는 행사도 있을까요?
0: 예, 있죠.
1: 네.
0: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도 하고 불교 네. 학교를 하는데 초급반
1: 네.
0: 또 불교 대학 경전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찰 음식 특별 그 특강이 있고 또 학인 선생님들은 봄나물 솜씨자랑 같은 것 또는 가을에는 이제 사찰 음식 대향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합니다. 올해도 10월 9일,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1: 네.

0: 여성 출가 학교도 6년째 하고 계시죠?
1: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출가 학교가 여성만 따로 해서 비구니 사찰에서 하는 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부터 쭉 지금까지 기수마다 이 출가 대상이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꼭꼭 나왔어요.
0: 출가자가 된 거예요?
1: 출가자가, 예. 그래서 2기 때 출가한 사람이 지금 우리 승가대학이 2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지금 올여름에 두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야. 한 사람은 지금 행자로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서 지금 행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동안 기수마다 꼭 출가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0: 네. 네. 특별히 봉영사에서 여성 출가 학교를 하면서 출가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1: 물론 이제 이 단기 출가라는 게 세속의 그 일상의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것을 이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성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생활해보는 그런 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3기 5계를 먼저 수지를 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니까 바로공양 또는 조성예불 또는 울력 이런 거를 스님들의 생활과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자비수참 기도 삼보일배 그런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지루하지 않고 아 나도 이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좀 특별한 그 체험이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특별하지 않나 다른 데도 하고

0: 않을까라는 생각도
1: 맞습니다.
0: 들어요.
1: 여기가 승가대학이라서 우리 학인
0: 네.
1: 선생님들 공부하는 모습,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 소임자 선생님들의 모습, 이런 것을 직접 보면서 같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0: 네. 스님의 미소만 봐도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 할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0: 근데 스님께서도 절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9살 때 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1: 예, 저는 이제 그 삼촌이 비구 스님이세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팔남매신데 제일 맏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일찍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한 3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8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하고 언니하고 두 형제인데 두 자매인데 언니는 나이가 좀 있고 나는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 절에서 자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몇 년만 키워준다라고 의논이 된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 몰랐죠. 그냥 그래서 할머니가 더 놀다 가라 그래가지고 놀다 간다고 있었는데 날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데리러 오길
0: 그때
1: 기다렸는데.
0: 마음이 어떠셨어요?
1: 아니, 처음에는 자꾸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그냥 그랬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회지 같으면 뭐 혼자 어디로 찾아간다고 하지만 산중인데 길도 모르고.
0: 9살 어린 아이가. 네.
1: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그냥 있게 됐는데
0: 네.
1: 처음에는 이 스님이 나를 출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속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염불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동몽선선 명심보감 뭐 이런 것만 뭐 심심풀이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놀게 내버려 두셨어요.
0: 네.
1: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것 같아요.
0: 어떤 행동이?
1: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쭉쭉 곡을 넣어서 빼가지고 염불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주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왜 스님들 경 읽듯이
0: 네.
1: 뭐 수보리야 어이운나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읽고 하는 행동이 딱이 스님 하는 행동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게 10살 때쯤 된것 같아요. 10살 때쯤 여름에 저녁 공양을 하고 이제 스님하고 불목하고 불목 처사님하고 공양주 보살하고 마루에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바람을 쐬고 계시다가 공양주 보살이 이제 나를 가르치면서 아무개가 염불 잘하는데 시켜보라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해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 걸 뺑뺑 돌면서 개향부터 개향 이렇게 뽑아서 조속예불 다 하고 천수경 다, 그 내가 외운 데까지 다 하고, 그러고 축대에 올라서 마루에 올라서는데, 스님이 나를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탁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난 올라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날 배울, 내가 외운 그 뒷부분을 써가지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염불

0: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스케줄을 짜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나는 뭐 스님이 출가를 이는 해라 안 해라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1: 근데 이렇게 출가를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0: 그냥 계기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연보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니까 그냥 나는 스님이 되는 거다 했지 누가 뭐 하라 생각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전생에 아마 출가를 했던 사람인지 어쩐지 그렇게 회색 옷이 좋더라고요. 회색 옷이 좋아서 심부름을 보내면 스님들이 입다가 냈던지 헌옷 주워다가 입고 심부름 가고 하도 회색 옷을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광목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15살에는 성남사로 가시게 된 거죠.
1: 왜냐하면 비구심절에서 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승을 네. 정해서 네. 이제 그 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삼촌 스님이 그때 그 가사 편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은 가사원이 생기고 또 바느질 집에서 가사를 많이 만들고 했지만 그때는 다 사찰에서 가사 불사를 했습니다. 사찰마다 이제 가사를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아서 그걸로 광목을 사서 물을 드리고 틀질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절에서 그걸 마름질을 해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재단하는 분이 이제 편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다니시니까 비구니 사찰도 많이 가시고 또 가사불사를 하게 되면 비구니 스님이 오셔서 바느질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비구니 스님을 많이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승이 될 사람을 당신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잘 이렇게 살펴보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당신 눈에 스승 될 만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제 나중에 성남사에 그냥 보내게 됐죠.
0: 근데 성남사에 그 무섭다는 인홍구 스님께서 계셨잖아요. 가지사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는데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근데 우리 삼촌 스님이 원체 나를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성남사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야. 그 성남사 보낼 때도 이제 스님이 성남사는 가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중노로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사상적으로는 좀 불실하고 중노로서는 확보할 수 없지만 몸으로는 편하다. 그리고 네가 학교도 갈 수 있다. 어떤 걸 택할래? 나보고 택하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왕 출가를 해서 저기 출가를 하는데 중노릇을 제대로 하는 데 가야지. 그래서 내가 성남사를 택해서 간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성남사에서 지내시면서 성남사에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1: 성남사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 것만 있어요.

0: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남사에 갔을 때 성남사도 완전히 불사전이었습니다. 가서 보름이 지났는데 불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사 들어가는 그 입구, 입구가 지금은 이제 누각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일주문도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6.25 전쟁 끝나서 성남사가 많이 불타고 그야말로 대웅전 뼈대만 남아 있고 사무실체도 시커멓게 끌려 있는 상태, 큰 방도 전부 다 그 끌려 있는 상태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참 절집도 어려웠고 이 세속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보시가 넉넉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일꾼들이 기술적인 것은 일꾼들이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중이 거의 다 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는 것도 대중이 전부 다 직접 진흙 이겨서 기와 올리는데 흙을 기와의 지붕까지 올리는 것도 대중이 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사닥다리 중간에 서서 올리는 건 다 내 차례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몸이 가볍다고.
1: 네.
0: 거기서 흙 받아서 중간에 흙 받아서 올리고 올리고는 또 이제 기와 대모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와도 일 줄 압니다.
1: 오.
0: 나도 그때 운력을 많이 해서.
1: 이야. 그때 그래. 선생님 사실 사춘기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0: 절집에 어려서 살면서 사춘기 그런 거 물론 왔죠. 왔지만 뭐 내가 사춘기다 요즘 사춘기를 하지 옛날에 누가 사춘기다 어쩌다 하나요? 혼자 많이 겪었죠. 혼자 그 과정을 이제 내 감정이니까 아 뭐 슬프고 기쁘고 뭐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냥 이기지 뭐 그걸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1: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계도 받으시고 네. 출가자가 되었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0: 지금은 수계를 받으면 지금처럼 뭐 행자 교육을 해서 저렇게 법답게 받았잖아요. 그때는 큰 스님 오신 날이 우리 수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큰 스님 오셨으니까 난 수계를 받는지 어쩐지도 몰라. 어른 스님들이 입던 장삼 입혀서 법당에 가라 그래서 가면 그날이
1: 수계 받는 날.
0: 그러니까 그런 뭐 수계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큰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계를 받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1: 그러면 성남사에 계시다가 은사스님인 묘경스님은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0: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은사를 정할 때는 우리 은사스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고 소임은 이제 입성을 보시는 그런 위치였는데였고 지금 이제 뭐 성남사 계시는 그 노스님들은 전부 다 30대. 30대 뭐 백졸스님, 불필스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30대였어요. 그리고 큰 스님한테 성철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서 한참 신심이 돈발해서 공부한다고 막 쪼여 붙일 때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두게 되면 내가 항상 맞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린 상자를 두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상자를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다고 자꾸 버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은사가 되셨죠. 당신이 자원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안 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천상해 줄 수밖에 없다 이래갖고 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그 삼촌 스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자비로운 스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학식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다 떠나서 어린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그 원력대로 우리 은사 스님을 진짜 자비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세속에서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우리 은사 스님이 다 주셨어요.
1: 와, 네,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고생스러운데.
0: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제가 성남사에서 나이 16살에 채공을 살았어요. 채공을 사는데 이 부엉이 이런 진짜 이게 젬병인 거예요. 일이 많으면 뭘

0: 해야 될지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야. 일이 많아지면 뭘 할지 몰라서 벽에 가서 붙어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옆에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몰래 국거리를 다 장만해서 와. 가마솥에다가 딱 앉혀서 불만 떼면 되도록 와.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나는 이제 갱두하면 불만 떼면 국이 되도록 와. 이렇게 그 해주시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광목이지 이런 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입으면 이 무릎이 바지 무릎이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새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른들 입으시던 행자들은 헌 거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입으면 몇 달 안 입으면 얘가 뻥 떨어지고 뻥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한철 지나면 우리 스님이 내 보따리를 다 가져가셔요. 가져가셔서 싹 바느질해서 끼워서
1: 세상에
0: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입을 거는 새로 만들고 해서 입고 벗고 두 벌에 한 벌 더 보태서 속옷까지 다 정비를 해서 딱 갖다 놔주십니다. 철마다.
1: 와 정말 어머니같이 보살펴 주셨네요.
0: 그것뿐만 아니에요.
1: 찐 사랑인 것 같아요.
0: 예, 그것뿐만 아니라 네. 내가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스님은 담 넘어 내가 오나 이렇게 넘겨다 보시고 나는 방학을 기다리면 기다려서 얼른 우리 원사님한테 쫓아가야지. 우와. 늘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담 넘어 내다보면 대중이 다 암흑에 오는가 보고 계신다고 막 놀리고 그러셨대요.
1: 세상에.
0: 원사스님은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남사가 그 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사 중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님들이 다 감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뭐 콩을 거두어서 타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울력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사 스님은 대중이 다 잠든 후에 혼자 나가서 밤새도록 그 울력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중이 일어나기 전에 살짝 돌아서 주무신 척 하시고 그 대중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뒤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참 그런 것을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0: 아니 근데 진짜 성남사 계시다가 네. 운문사로 가셨잖아요. 네. 운문사 가시려고 1년을 기도하셨다면서요.
1: 아, 예. 그게 왜냐하면 네. 성남사는 원래 이 선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육 체계가 기본 교육이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사는 출가를 해도 강원에 안 보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돌려앉혔어요. 네. 돌려앉힌다는 건 수계만 받으면 바로 선방에 들어가게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다각소임을 사니까 이제 뭐 차를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쟤는 나이가 어려서 선방에 바로 돌려앉히기가 너무 좀 뭣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앉히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강원에는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데나 보내면 사상이 나빠져서 보낼 수가 없고 묘음 스님이 운문사에 강사로 오시면 그때 보내야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묘음 스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0: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 내가 공부를 하러 가려면 명음스님이 우문사로 오셔야만 내가 갈수 있겠구나,
1: 오,
0: 내 마음에.
1: 네.
0: 그리고 나는 이제 삼촌 밑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1: 네.
0: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지. 그럼 강원에 가면 체계적으로 잘 배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성력을 할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명음스님이 우문사 강사로 오게 해주십시오.
1: 이야.
0: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1년 한 6개월 후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문사 가게 됐는데.
1: 우와, 그렇게 해서 평생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0: 그렇죠.

0: 혹시 그러면은 그 운문사에 계실 때 묘엄 스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인연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내가 처음 가서 이제 그때 간 시기가 가을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방을 짜는데 누구든지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뭐 아랫반이든 후반이든 관계없이 할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임을 짜는데 무슨 소임을 부르면 이제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금방 부전을 뽑는데 아무도 자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꾸 여러 번 어른 스님이 하라고 누가 하겠냐 돌아보고 몇 번이나 하는데도 한참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해. 금방 부전이 나는 뭘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아마 용기를 냈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알아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뭔지는 몰라. 모르지만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마음으로 묘엄스님을 굉장히 1년 얼마만큼
0: 맞아, 기도하고
1: 마음으로
0: 만났는데.
1: 생각하고 간 사람이라서 어른님들이 저렇게 애를 태우는데 안 나오는 게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뭉텅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죠.
0: 진짜 향심으로 하신 거네요.
1: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겨울철이니까 새벽 예불을 대웅전에 가서 하지 않고 금방에서 예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대웅전에 가서 대중이 예불을 하니까 금방 부전은 목탁을 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에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예불을 끝나고 나서 대중이 전체가 천수경을 치고 그 뒤에 발언문한 기억은 없는데 천수경을 치고 기도를 좀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치는데 저는 성남서 살았기 때문에 천수 목탁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치는 건 치지만 대중 스님들에 맞춰서 치는 거. 그러니까 세번 진언을 하고 세번 끝에 목탁으로 신호를 주고 시작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걸 전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예불 시작해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사 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천수 목탁을 그래 안 쳐봤냐고 하시더라고. 저는 성남사에서 있어서 한 번도 쳐보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탁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목탁을 가지고 갔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강사 스님이 어려운지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야말로 고개만 숙이고 이제 손만 쳐다. 근데 이제 내가 제대로 못 치니까 강사 스님이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0: 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딱딱딱 치다가 세 번 지는 마지막에 딱 쳐서 맞춰주고 새로 시작할 땐 딱 쳐서 대중에 신호를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전을 살게 됐죠. 그런데 네. 그 겨울 부전이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목탁만 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기 코드만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옛날 그때만 해도 기름으로 하는 호야불. 네. 호야불을 방이 크니까 큰 방에 호야불을 아침에 12개를 켜야 돼요. 그거를 대중이 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다 켜서 이제 큰 방에 켜놔야 대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보다 근 한 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호야를 다 미리 이제 하루 전날 다 닦아서 기름 다 채워놨다가 그 전 아침에 불을 다 켜서 금방 하판에 네 개, 상판에 네 개, 뭐 하여튼 바깥에 또 마루에 달아야 되고 해서 하여튼 12개인가 14개인가를 켜서 달고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더더욱이 이제 힘든 이제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철을 그렇게 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1: 편안한 걸로 하셨어요?
0: 아니죠. 운문사 6년 생활 동안 3년을 부전을 살았어요.
1: 그때 공덕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스승님도 많이 만나셨네요.
0: 공덕을 지었다기보다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목성이 좀 좋았어요. 음성이 좀 좋아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 음성이 꺽꺽하고 연보를 하다가도 꽉 막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음성이 좋아서 아무리 소리를 내서 하루 종일 연보를 해도 목성이 이렇게 탁해지거나 목이 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목신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목이 좀 쉬어서 캐캐 부리면 어른들이 아이고 아무개 목 쉬었구나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때는 목이 쉬지를 않아.
1: 아니, 근데 스님 말씀 들어보면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출가자로서. 정말 인연이 출가를 하셨어야 되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전생에 출가자는 출가자인데 좀 시원찮은 출가를 한 사람이었구나.

머리를 깎고 추구하는 것은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밥이 없어서 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위해서 추구했느냐.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한 거다.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돌진하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죠.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감옥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언가 보태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나는 왜 돕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묘합니다. 돕고 나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고마움을 기대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며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도왔는데 하며 섭섭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자비였을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앞서면 자비도 왜곡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돕는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남을 돕는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비는 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보다 내 우월감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렵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보다 내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시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같은 한 그릇의 밥이라도 어떤 이는 사랑으로 건네고 어떤 이는 생색으로 건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를 낮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도와준다는 것보다 나도 같은 인간이다라는 연민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우월감이 없습니다. 자비에는 자랑이 없고 자비에는 요구도 없습니다. 햇살이 누구를 가려 비추지 않듯 비가 누구를 차별하여 내리지 않듯 자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돕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고 베풀고 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돕고 나서 자꾸 생각나고 알아주기를 바라며 섭섭함이 남는다면 그 자리에 욕심이 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네, 저희 오늘 제4회 한강 생태계를 살리는 한강산사 락문화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로요. 오늘 축제 이름에 걸맞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생태계를 살리는 오늘 일원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0: 저희 바로 인사말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산사락문화축제 봉행위원장이자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부원장이신 해명스님의 인사말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구의 뜻깊은 행사에 경기 동부 교구 여주 이천 양평 하남 광주 구리 가평 남양주 주지스님들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륙제와 방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자비의 뜻을 되새기고 경기 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설판 법석으로 이어지는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즐거움과 화합을 나누며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연과 생명 그리고 음악이 주는 울림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회와 웃음이 바로 이 축제를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축제로 이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늘 부처님의 건강과 행복과 부처님의 자비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1570년 10월 4일 한강 산사락 문화축제 봉행위원장 해명 합장드립니다.
0: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봉행사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이신 현중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여러분과 함께 한강 산사락 문화축제를 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봉행사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경기동부교구 수륙문화축제를 빛내주기 위해 동참해 주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도성 큰스님과 영산제 보존의 고문이신 선암스님, 영산제 보존의 회장이신 현성스님 또 이렇게 오셔서 매년 도감으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본 열리는 한강산사락 문화축제는 교구의 8개 시군에 주지스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함께 또 주관을 해주시고 그러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주지스님들이 많이 동참은 못하셨지만 하여간 우리 그 락 축제가 지금 이제 제 4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대중 스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동부교구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한강 산사락 문화축제는 경기 동부권을 넘어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이 흐르는 지역의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시키고 살려내고자 하는 교구 주지 스님들의 원력을 담은 뜻깊은 행사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신류불성의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있는 만물들과 고혼들에게 불법을 강설하여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우주 허공법계에 울려지는 대법석입니다.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돌입하여 생태계를 살리는 수륙대제로 이곳 남한강에서 경기도민

내 행복을 기원하는 설판법석을 열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고 매년 환희롭습니다. 생명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느낄 기회가 될 것인 금일 방생으로 자연재해와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하심으로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교구 주지스님들의 원력을 함께 담아

0: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1570년 병원년 10월 4일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 현중합장.
1: 이어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서 치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께서 대독으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원장님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이 감싸는 이곳 여주 대신섬에서 제4회 한강산사 랑문화축제가 협업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법석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나 자신을 미루어 남을 해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원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고 중생이 행복하면 부처가 행복하다 하셨으니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과 기천이 없고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봉행하는 수륙제와 방생의 의식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의 편리함 속에 자연을 훼손하며 생명의 근원인 강과 산을 병들게 하는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숨쉬지 않는 곳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남한 강변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과 방생의 공덕이 오염되고 지친 한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온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아울러 오늘 축제 준비에 불철주야 노고를 다해주신 경기동부 교구종무원장 현중스님과 봉행위원장 해명스님 그리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종 스님께서는 평소 투철한 전법 정신과 원력으로 교구 발전을 이끌어 오셨으며 이번 한강산사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불교를 아름답게 해통시키는 매우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스님의 헌신과 정성으로 경기 도문과 불자 여러분이 하나로 화합하는 소중한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동부교구가 종단의 중심교구로 더욱 도약하고 여주지역 불자들의 든든한 정신적 기위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늘 함께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70년 10월 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대독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축사의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제 보존의 회장이시고 봉원사 주지이신 현성 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주 강가 이포보에서 제4회 한강산사 락 문화축제를 맞이하여 경기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륙제 방생법회와 문화축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 현중 스님과 각 사함 주지 스님들, 용상 대덕 큰 스님들, 관계자 불자 모든 분들, 불심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한강의 맑은 물결은 생명의 근원이요 산사의 고요한 숨결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제 1회부터 수육제 도감을 맡으면서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을 위로하며 연부를 통해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이고 등락하도록 발언을 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는 소중한 장으로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봉행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소원으로 경기 동부교구의 크나큰 공덕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주강 이포부의 한강물에 놓여지는 생명들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 덜어지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합장.
1: 계속해서 마음을 듬뿍 담은 고불문을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동부교구지방종회 의장이신 법성스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모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만하신 우주에서 충만하신 아시는 곳에 없으신 곳이 만사에 등 평산한 수륙제 편안하고 주지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찬란하신 떠오르는 광명의 빛을 누리시는 비춰주신 오늘 경기 동부 종무원 직원 일동 여주 하남 모신 생태마을을 살리는 비구 방생 비구니 방생 수륙제로 설판 법성을 봉행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의 발전을 섭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희아본사 서가모니불
1: 자, 이제 사홍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생태계를 살리는 제4회 한강산사 락문화축제 시민참여음악회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 한강산사 락문화축제 시민음악회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0: 감사합니다.
1: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감성으로 첫 번째 무대의 문을 열어봤다면요. 이제는 여기에 흥을 더해볼 시간입니다. 가수 제이린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0: 건강하시고요. 네,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제이 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 가수분은요, 전국 각종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분입니다. 탄탄한 가창력을 검증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래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 공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 박상현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0: 여기 오신 여러분들 서로에게 박수.
1: 네, 이번에는요 불교계의 이명웅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그의 우주 속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가수 송우주 씨를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0: 감사합니다.
1: 자, 이번 무대에서는요 전통의 그런 흥과 또 현대의 흥을 함께 합쳐서 볼까 합니다. 가수 이미리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2: 흥타령으로 흥 띄워드리겠습니다.

심사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이민이 예쁘다! 좋아, 좋아!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1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해갑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해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산광역시 동래구 빼곡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 작은 사찰 보림사.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보림사 주지 정찬이라고 합니다.
0: 수십 년째 환경 지키는 일을 수행처럼 이어온 정찬 스님입니다. 보림사에는 절 이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부산 1호 녹색 사찰입니다.
1: 녹색 1호는 환경연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녹색 사찰 캠페인하고 있을 때 환경연대에서 부산에도 녹색 사찰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무총장이 부산에 왔는데 내가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 부산에도 녹색 사찰이 있네 하고 전화가 와서 같이 협약해서 함께 합시다 하고 제의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법당에서 협약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녹색 사찰 1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0: 녹색 사찰이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요.
1: 부산에 녹색 구매센터라고 있어요. 녹색 구매센터는 그 환경 제품만 파는데 녹색 제품만 파는데 거기 센터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내가 했던 거를 쭉 보내줬어. 넣어줬더니 그게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근데 깜짝 놀래. 아 시에서도 놀래더래. 시의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0: 모두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환경을 지켜온 덕분에 환경 분야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환경 보호에 진심인 사찰 보림사. 그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각 스님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법당에 촛불을 밝히며 예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찰 안도 밖도 캄캄할 시간인데 법당의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2: 광명운내 주변 법계
1: 서가
0: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해 다른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전등을 켜지 않는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정찬 스님.
1: 연불을 다 애우고 있으니까 불을 안 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전략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가 갖다주는 시주 은혜로 사는데 조금이라도 아껴야 빚을 적게 지잖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뭐 다른 뜻은 없어. 살아온 습관이 그래서 그렇지.
3: 예. 스님에게
0: 아낀다는 건 필요한 만큼만 쓰고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랜 수행 속에서 몸에 밴 습관이랍니다.
4: 처음에는 좀 그랬죠. 어두우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밝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서 저도 너무 밝으면 이렇게 불을 끄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 닮는다고 스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0: 곁에 스님들까지 닮아간 절약 습관. 사실 전등을 끄는 일은 시작일 뿐 스님의 일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환경 실천이 숨어 있는데요. 어느새 밝아온 보림사의 아침.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은 양손에 바구니를 챙겨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사찰 한편에 자리한 작은 텃밭.

0: 부터 가지까지 스님이 직접 가꾼 싱싱한 채소들이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수확해 공양 재료로 사용하고 신도들과 나누기도 한답니다.
1: 요즘에 먹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월이잖아. 그죠? 하도 농약을 많이 치니까. 우리 고추 정말 농약 한 번도 안 쳤어요. 그 싱싱하지요?
0: 모든 채소를 무농약으로 키우는 스님. 건강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 자, 피디님.
2: 예.
1: 고추 하나 먹어볼래요?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친환경 고추를 먹어도 괜찮아.
2: 아, 정말요?
1: 예.
2: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안 씻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되나요?
1: 약 안 쳤으니까 괜찮아. 아, 옛날에 우리 흙도 집어먹고 살았어. 코치, 코도 빨아먹어. 한번 어때요? 맛이.
2: 좀 매운데요?
1: 아, 매운 것도 날개 네. 가물어서 그래.
2: 아, 근데 어우, 되게 달게 맵네요.
1: 예,
2: 네,
1: 달지. 농약을 많이 치면 그 농약 기운이 몰래 씻겨서 어디로 가요? 예? 네?
2: 하수구로.
1: 하수구로 내려가서 강으로 가잖아. 그 우리가 수돗물을 뭘로 만들어? 강물로 만들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절에서는 불산생이잖아. 농약 안 치면 벌레들도 안 죽잖아. 근데 벌레도 없어. 깨끗해서.
0: 내 입으로 들어간 채소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를 키우는 흙과 흘러가는 물까지 생각하는 것. 스님이 농약을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장독대로 향한 정찬 스님. 보림사의 맛을 책임지는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해마다 신도들과 함께 고추장부터 된장, 간장까지 정성을 다해 직접 담그고 있답니다.
1: 장독대는 여기가 옛날에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는데 아파트로 지금 다 변했잖아요.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가는 장독대들 다 우리가 이렇게 모아온 거야, 주워온 거예요. 주워서 그래 이제 장독대에다 장을 담는 거하고 플라스틱에 담는 거 틀리거든. 장독대는 숨을 쉬잖아, 온기 그릇은.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야.
0: 편리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버려질 뻔한 장독에 다시 장을 담고 사 먹던 장은 필요한 만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덜 사고 덜 버리는 습관이 어느새 환경을 지키는 생활이 됐습니다. 이제 공양을 준비할 시간. 수확을 마치고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로 공양을 준비하는데요.
1: 우리는 이런 것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퇴비장에 가서 퇴비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0: 식재료에 남은 자투리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갔다 온 신선한 채소에 직접 담근 간장을 더하는데요. 농약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손수 장까지 담그느라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몸에도 좋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 스님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밥상. 각자의 그릇에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 담는데요. 남기지 않을 만큼만 담는 것이 도림사 식구들의 작은 약속이랍니다.
1: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바냐바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한 털의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손길과 자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히 먹고 남김없이 비우는 것. 스님에게 공양은 먹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0: 음식을 이렇게 깨끗하게 안 먹으면 스님한테 혼나요.
1: 음식료 쓰레기 안 나가게 해서.
0: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다 하기 때문에 뭐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내배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다 씻어 먹고 있어요.
2: 노림사에서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마음으로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공양을 마치고
3: 여기에다가 생수를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수.
2: 공양간 한편에 모여 모두 무언가를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노림사 살림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데 대체 무엇일까요?
3: 예, 지금 EM 발효액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EM 발효액으로 저희가 생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탁월한 게 악취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할 때나 설거지할 때 친환경 세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EM이란 이로운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것으로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활용해 친환경 세제로 쓸 발효액을 만들 예정이랍니다.
3: 먼저 준비물은 쌀뜨물과 설탕과 그다음에 EM 종균과 소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쌀뜨물 한 컵 우선 부으시고요. 쌀뜨물을 부으신 다음에 설탕 두 스푼, 그다음에 종균 두 스푼. 티스푼으로 반정 정도만, 그거 많습니다. 반 정도만 드십시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을 이제 채워 주십시오.
2: 스님의 설명에 따라 찬찬히 만들어 보는데요.
3: 됐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발효되기 전 EM을 따뜻한 곳에,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놓으셔도 돼요.
2: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 EM 발효액. 누구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EM은 청소나 설거지 등 여러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4: 주방세제는 거품도 많이 나고 수질 오염도 시키고 EM은 수질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도림사는 EM만 씁니다.
2: 한 끼를 먹고 난 뒤 흘려보내는 물까지 생각하는 스님.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노림사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며 이런 작은 실천들을 특별할 것 없이 이어온 정찬 스님. 스님은 어떻게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4: 어릴 때도 집에서 시골에 옛날에 닭을 키웠거든요. 닭 알죠? 알 낳는 닭. 닭을 키우면 닭들은 마루 밑에 가서 똥을 싸. 그러면 그게 싫어서 내가 기다란 쌀을 가지고 그 마루 밑에 청소를 다 했어. 지저분한 게 싫어서.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집이 사람들 절간이라고 해서 깨끗했어.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지저분한 걸 못 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깔끔하게 하고 또 정리정돈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환경보호가 됐어. 환경보호인지 뭘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더러운 걸 못 보니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보니까 환경보호를 하고 살았더라.
2: 처음부터 거창한 환경 보호를 생각했던 건

0: 아니었답니다. 깨끗이 하고 아껴 쓰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 그렇게 평생 이어온 생활이 이제 스님에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수행이 됐습니다. 스님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한 습관이 주변으로 번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1: 오, 맞네.
2: 몇 달 좀 먹어놓은 겁니다.
1: 아, 그래요?
2: 예.
1: 아, 전번에도 줘가지고 잘 썼는데.
2: 예, 스님께 드리려고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0: 이 많은 신문지를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1: 일회용, 우리 도림산에 일회용 줄기가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안 쓰고 신문지 봉투를 접어서 신도들한테 과일이나 채소나 그걸 넣어서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신도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더 많아.
0: 한 번 쓰고 버리며 쉽게 썩지 않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림사에서는 다 읽은 신문지를 모아 봉투로 접어 쓴답니다.
3: 스님께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종이봉투를 만드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무료로 나눠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데 쓰시게끔 저희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문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처음에는 스님 한 사람의 실천이었지만 그 뜻에 공감한 신도들이 신문지를 모으고 봉투 접는 법까지 배우면서 이제는 함께하는 환경보호 실천이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여기 신문지 접신 되어 있죠? 4분의 1. 예. 접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3등분을 똑같이 하세요.

0: 자, 3등분 해서 접었죠. 또 한번 두집어서. 그러면은 두집은 내가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여기 주머니가. 여기다 손가락 마디 두 개쯤 집어 넣으세요. 자, 이렇게 봉투가 됐죠?
1: 버려진 신문지에 새로운 쓰임을 더한 스님. 비닐봉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법 튼튼한 봉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지 봉투는 시장 안에 있는 한 참기름 가게에 전달되는데요. 참기름을 담는데 신문지 봉투를 사용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2: 저희들이 병이 깨질까 싶어서 신문지를 쪄가지고 째가지고 말아가 드렸거든요. 근데 신문자 스님이 이걸 접어주시니까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바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신문지가 이쁘다 하고 이렇게 접어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딱 그냥 봉투 넣는 것도 신문지 안에 넣어갖고 냉장고 안에 넣어갖고 사용을 하니까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으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 그뿐만 아니라 스님은 지역 상인에게 5년째 신문지 봉투를 나눠오셨고 지금까지 나눠준 봉투만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덧 저녁 무렵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마당으로 향하는 스님. 화단에 시든 꽃과 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는 스님만의 환경보호 실천이 있습니다.
0: 이게 저기 뭐고 우리 재래종 채송화거든. 그 채송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다가 이제 다 시들고 나면 뽑아서 퇴비장에 가서 이거를 이제 같이 저 과일 껍질이나 이런 거도 뭐 그런 건 수분이 많잖아. 같이 섞어 놓으면 그게 썩어. 그게 또 하나의 자연순환이라 친환경 퇴비 만드는 거예요.
1: 화단에서 뽑아낸 시든 꽃과 풀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퇴비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한 대 모아 퇴비장에 버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자연스럽게 썩으며 거름이 되는 꽃과 풀. 다시 텃밭의 흙을 살리고 새로운 작물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스님이 지켜온 환경보호 실천 중 하나입니다.

0: 이료도 많은 세상에 스님은 왜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든 TV를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아, 편하긴 편하지만 저기 화학비료는 땅이 산성화된다니까요. 그리고 채소 맛도 틀려요. 식감이 틀려. 화학비료 한 거하고 화학비료 한 거는 쓴맛이 나와. 여기 이게 이제 자연 TV 쓰고 이렇게 하면 채소가 단맛이 나와.
0: 편리함보다 자연에 덜 해로운 방법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정찬 스님. 스님에게 환경 보호란 어떤 의미일까요?
1: 환경 보호란 지구 사랑. 그 지구 사랑이야, 지구 사랑. 응? 나를 보호하는 거고. 응?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보호하면 되는데 자기만 보호 안 돼.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호해야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예, 우리 이제 다 살았지. 70이 넘었으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뭘 물려줄 거예요? 나는 재산도 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부처님 재산이고 산부 정재지 내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라. 환경 보호가.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정찬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2: 저는 이제 스님이 많이 들이야.
1: 많이 안 들이.
2: 많이 들이.
0: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러워도 마다하지 않는 정찬 스님. 이번에는 또 어떤 특별한 실천을 보여줄까요?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정찬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1: 화분. 지구 사랑. 환경 보호.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림사 조지 정찬입니다. BTN 불교TV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수준 높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LS 후원을 통하여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 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운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3: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함께 연불하고 함께 바로 나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경북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월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이제 왔네요. 또 가을하면 또 사찰 음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저랑 속가에서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사찰 음식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정말 궁금증이 큰 스님입니다. 만나 뵈러 가보시죠.

0: 하우스.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0: 여기가 경북 영천의 승가사가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입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스님께서 우일리 스님이신지?
1: 아니, 저는 도현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우일리 스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우일리 스님은
0: 여기 안 계신가요?
1: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어딘지 모르세요? 예. 그럼 텃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여름 채소 가꾸고 있어요.
0: 아, 여름 채소? 이 열무 맞죠?
1: 아, 이건 배추.
0: 아, 배추예요. 배추. 여기서 직접 텃밭에서 가꾸시고 음식도 하시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지금 아마 이 밖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 저기 또 스님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 여기도 넓은 텃밭이 있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일 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우일 스님 만나뵈러 왔는데 예. 우일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 몰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리가 음식을 따지면은 네. 청국장 같은 사람, 뭐 또 다른 음식을 비유하자면 사골, 곰탕. 우리면 우리스러워. 그 깊이도 있고 변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스님이.
0: 그럼 오늘 제가 사찰 음식 배우러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네요.
2: 아, 잘했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우일 스님 한번 찾으러 저 우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2: 네, 올라가 보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이 스님일 것 같은 예감이 100% 듭니다. 스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우리입니다.
1: 깻잎을 직접 따고 계십니까?
0: 예. 오늘 요리 재료에 사용할 깻잎입니다. 와. 깻잎으로 만드는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예정입니다.
1: 아니, 오다 보니까 네. 이 깻잎을 보는 순간 네. 이걸로 스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드실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확 들었어요. 네, 네, 네. 보통 그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숙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네. 작게라도 이렇게 텃밭을 네.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0: 저희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양계에서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맞아요, 구절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재료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어떻게 저희 식탁 앞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깻잎을 직접 따니까 네. 향기도 되게 좋네요.
0: 네. 바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그다음 재료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1: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 사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증축된 지는 지금 8년째고요.
1: 8년이요?
0: 네. 노스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만드신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오래됐죠. 강산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은데 오일 수자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0: 출발하자고 제가 꼬드겼죠. 우리가 딱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냐. 스님 생활 잘하게끔 지도 잘해주고, 두 번째는 사찰 음식은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밖에 음식을 이제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해줘야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야 좋죠. 상작 해주는 또 특별한 음식도 먹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런 뭐,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와서 상자 잘 줬다고 또 잘 두었다고 또 자랑할 때 또 속으로 뿌듯하지요.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1: 이제 다 이 정도 따면 됩니다.
2: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2: 네.
3: 양식 셰프 출신 스님의 특별함보다 텃밭에서 소박하게 어울리며 작물을 보살피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먼저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정성껏 수확한 싱그러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단순한 조리를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4: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공양입니다. 절밥 한 끼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방송 포교의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060-800-7000번 BTN 불교TV ARS 후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스님 드디어 자리가 완성됐습니다.
2: 네.
1: 그 양식 셰프님 출신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2: 네.
1: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오늘 만들어주실 사찰 음식 총 세 가지죠?
2: 네, 세 가지
1: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깻잎 페스토 파스타.
2: 세 번째 음식으로는 사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중 양식이 다
2: 네.
1: 함께 모여있네요.
2: 일부러 오늘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 아, 이 한중 양식의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2: 네.
1: 일단 시작해 주시죠.
2: 네. 시래기 덮밥을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은사스님께서
1: 은사스님께서
2: 시래기 된장 지짐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니까 영양분도 충분하고
1: 맞아요.
2: 그다음 겨울에 날 수 있는 충분히 영양하는 비타민이라든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갖다가 말린 시래기를 미리 하루 전날 불려가지고
1: 네.
2: 뒤에 섬유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지 마시고 좀 짧게 잘라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저희가 사찰 음식에는 감칠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주는데 버섯은 꼭 오늘은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곱게만 찢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닥씩 찢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찢겠습니다.
2: 네.
1: 손질을 다
2: 네.
1: 넣고 와, 여기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이 네. 나네요.
2: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1: 네. 제가 좀 볶을까요?
2: 네, 기름을 주신 다음에 된장을 살짝만 볶아주세요.
1: 아, 된장을 먼저 볶으면, 볶아요?
2: 네, 된장을 살짝 볶아주시면은 그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을 볶아주시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요 된장은 뭐 네. 어떤 된장이에요?
2: 저희가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보살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시를 해주세요.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맛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1: 네네.
2: 다 같이 합쳐가지고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지 않게끔 해서 두 가지 채소를 넣습니다. 하나는 채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끓인 채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사용하시면 되고요.
1: 채수랑 쌀뜨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2: 된장국에는 쌀뜨물이 잘 어울립니다. 전분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실 때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네. 아주 얇게 썰으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매콤한 맛을 여기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스님은 매콤한 걸 잘 드시나요?
2: 아닙니다.
1: 아, 잘 못 드세요?
2: 요즘 속가말로 맵찔입니다. 아. 그래서 된장이 끓으면 이제 시래기를 넣으신데요. 의외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네. 와.
1: 지금 좀 국물이 좀 부족한 네. 정도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작하게 거의.
2: 그다음에 이제 버섯 넣어주셔서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고추장을 넣는데 된장에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나 아니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매콤한 맛도 올라오지만 더 충분히 감칠맛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네. 섞어서 네. 확실히 재래식 된장이라서 그런지 향이 네.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2: 네. 이 상태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쌀가루나 전분으로 해서 네네네. 살짝만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덮밥이기 때문에 살짝 농도가 있어야 되겠죠. 채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어서 농도만 맞춰주세요.
1: 보통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 네. 이 재료에 볶는 순서랑 네. 그 뭔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끓이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네.
2: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찰 음식에서 가장 조리 시간이 길다라고 따지는 거는 채소 내는 시간만 맞아요. 외에는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한
1: 맞아요.
2: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따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원하시는 기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향을 마지막에
2: 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이제 완성이 됐나요?
2: 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된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했는데도 네.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전혀 짜지 않아요.
2: 아, 그러세요?
1: 그 간장이랑 된장의 맛을 시래기의 향이 다 덮어줘서 네. 그러니까 시래기 향이 엄청 강하게 나네요.
2: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래기를 갖다 충분히 네네. 많이 넣어주셔야지 네. 맛있습니다.
1: 되게 간단하게 된장 시래기 덮밥.
2: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된장을 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포양하여 시래기의 소박함 속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채소와 쌀뜨물만으로 묵직한 구수함을 완성해내는 손길에서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태도는 그동안 자극적인 맛만 됐던

0: 지난 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한다.
1: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이번에 이제 직접 깻잎을 저희가 이제 따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깻잎을 따와서 드디어 파스타를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 저도 방송 나오면서 파스타를 사찰 음식을 해봤었고 양식 셰프 출신 스님께서 만드시는 이 파스타가 너무 궁금하고 이 파스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
2: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종류잖아요.
1: 맞아요.
2: 어떻게 보면 서양국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님들께서는 국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많이 드시죠.
2: 하나의 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2: 네. 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 국수에는 저희 승가에서 불리는 다른 멸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소라고 합니다.
1: 승소요?
2: 예, 스님 승자에다가 미소 소자 써가지고 승소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맨날 밥만 드시다가 국수에 별미로 드시니까 맛있는 거 드시니까 입이 올라가시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승소라는 그 별칭이 따로 있고요.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서도 또 하나의 또 특식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1: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가 이제 식감이 국수랑은 좀 다르잖아요. 씹는 식감도 좀 있으니까 접해보시지 못한 스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파스타 한번 만들어
2: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물 끓인 다음에 면 먼저 삶으실 거예요. 면은 약 그 재료에 따라서 한 7-8분.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삶으세요. 조금 더 삶으셔야 될 거예요. 양식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1: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한 3분 50초 정도 삶고 뭐 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잔열로 이제 좀 더 익혀지고 팬에서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익히는데 한 8분 9분 익히면 푹 삶는 거예요.
2: 저희도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소금만 넣으시고요. 그래서 펼쳐서 해서 삶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좀 저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세척한 깻잎. 근데 뭐 꼭 깻잎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원래는 양식에서는 바질 사용하시잖아요.
1: 바질 많이 사용하죠.
2: 근데 저희는 이제 바질이 없다 보니까 바질 같은 말고 참나물이나 아니면 계절에 나오는 향이 있는 채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재료 들어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저희 양식할 때 잔 넣고 파마산 치즈 넣고 뭐 마늘 넣고 좋은 올리브오일 넣는데 어떤 거를 이제
2: 저희는
1: 넣으시죠?
2: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잣 같은 경우 비싼 고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 사용하는
1: 맛이
2: 캐슈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워진 상태인가요?
2: 네,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슈넛 넣어주고요.
1: 넣고
2: 올리브오일.
1: 올리브오일 제일 중요하죠.
2: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는데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오일 조금만 둘러서 면을 갖다가 둘러주세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0: 자연스럽게 이제 네. 억지로 그냥 바로 나오시는데요.
1: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라이빗 돌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른 스님들한테 혼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석바에 습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려나오니까 어른 스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석바에 있을 때는 음식을 빨리 해야 네. 되고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손이 흔들리잖아요.
1: 네. 그래서 파스타면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깻잎 페스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깻잎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지만 외국인들이 못 드시는 서양 요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깻잎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섭취가 되고 외국인들은 깻잎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그 향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그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유럽은 음식의 맛을 이 조미료가 아닌 네. 이 자연에서 나는 풀 같은 거 향신료로 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깻잎으로 만든 향이 강한 파스타들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 주시면 됩니다.
1: 소금 살짝.
0: 네. 쭈꾸미도 살짝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붓진 않네요. 네. 살짝 그 페스토랑 비벼주는 정도.
0: 페스토는 원래 차게 먹으셔도 맞아요. 샌드위치 같은데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게 그러니까 굳이 오래 볶지 않으시고 살짝만. 그래서 페스토랑 어려줄 정도, 면이 어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약간 콜드 파스타처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면 삶으셔가지고 충분히 좀 삶으셔가지고 네네. 소스랑 버무려가지고 바로 차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요.
1: 네.
0: 그 다음에 장판으로
2: 장판
1: 네. 좋은 장판
0: 그래서 경절 치즈
1: 네
0: 경절 치즈는 원하시는 양만큼 네.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1: 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0: 네,
1: 것
0: 어르신들
1: 같아요.
0: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좋아들 하세요. 이건 또 뭐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딱 자랑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0: 자랑보다는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기해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파슬리 네. 같은 거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0: 스님들의 미소를 담은 승소를 양식 파스타로 재해석하여 사찰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창의성에 감탄했다. 깻잎과 견과류만으로 기품 있는 풍미의 페스토를 빚어낸 손길이 다정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다루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요리사의 참된 자세를 깨달은 음식이다.
1: 네,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요리. 이 마파두부가 사찰식으로 탄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2: 데친 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이 맞을까요?
1: 완벽합니다.
2: 네, 완벽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2: 마파두부에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오신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담백한 맛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맛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고 가야 좋겠는가? 네, 며칠 전에 제가 겪은 두 가지의 인과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그런 조계산, 송강사가 있는 천자암에는 800년 된두 그루의 향나무가 이렇게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쌍향수라고 하죠. 고려 불일 보조국사와 16국사 중에 9세에 해당하는 담당국사의 전설이 서린 그런 나무인데요. 그런 나무가 거기는 일출을 볼 수는 없고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량이에요. 그 육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어떤 때는 단연코 한국 제일이라고 할 만큼 강렬한 그런 불회강이 방광처럼 이적의 어떤 형상 중에 방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상에서 뭐 방광했다. 자연도 그런 방광이 있어. 사람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데서도 작은 방광의 기적이 있다고 기록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불타는 해가 그 지평선을 안고 떨어지는 그 방광 참 선악을 넘어서 너무 강렬한 것은 사람을 침묵하게 합니다. 뭐 조그만 것은 너무 이쁘다. 아, 잘생겼어. 그런데 너무 거대한 압권으로 오는 것들을 보고는 작은 존재들은 거기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 뭐 굉장하네. 이것도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입 밖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런 도량에 어느 노인이 하나 찾아왔어. 93살 뭐 그렇게 허리는 반듯하고 몸가짐도 단정하게 입은 노인이지만 나이는 그렇게 적지 않은 아무리 장수라 해도 90이 넘으면 작은 나이가 아니죠. 100세가 흔하다곤 하나. 온 이유가 내 내자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자가 아들하고 전라남도 보성에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가다가 한 30여 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듣지는 않았으나 그 아산병원 앞에 사거리가 아마 전멸 신호등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항상 등은 전멸했을 때 위험하잖아. 빨리 가버린다 할 때도 위험하고 안 가야 된다 할 때도 좀 착각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신호등이 모순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멸을 하는 상태에서 아들과 그 모친이 어머니가 그 트럭에 그냥 서로 날아가 버린 거야. 뭐 어떻게 뭐눈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면은 좀 복한 말로 즉사하지. 그런 그 마누라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뭐 어지간하면은 재혼도 할수 있을 텐데 그 애들 셋을 키우면서 아주 올곧게 늙은 모습이 보여. 그 사람은 일반인이라도 젊은 나이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데 이렇게 70이 넘어가는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 모양보다는 풍기는 기도 느낄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력의 기운이라든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와서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은 누대에 종친
뭐 조상들, 가족들, 형제들, 그래 누대 종친들 위패를 모셔서 좀 정리를 하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요즘 나이를 좀 드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이 제사 모시기를 싫어하는가 봐. 어떻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예전에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기준이 제 의식을 통해서 도와 행을 닦고 어떤 효를 증정하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의례인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뛰어난 머리 아주 뭐 여러 가지 다 갖춘 그런 사람들도 그런 효와 충과 어떤 그 규범을 속으로 몰아넣으면 좀 짜증을 내. 따라하다가도 되게 시집온 며느리들이 그렇다던데 우리 여러분들 다 며느리 있죠? 며느리 있는 거 손 아프지만 한 번씩 들어보셔. 며느리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근데 그 며느리들도 간택을 한다네. 대부분 아유 그 집에 가면 제사 많고 그러면 안 간다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죠. 뭐 그걸 허물로 볼 수는 없고 뭐 좀 줄여서 단촐하게 자기 위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현존 사친에게도 그런 걸 느끼니까 자기 며느리, 딸, 심지어는 아들 이런 애들도 그 90이 넘은 사람이 살펴보니까 자기 떠난 뒤에는 그걸 안 할 것 같거든. 해도 자기만큼 진지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평생 위패, 만년 위패를 모셔주고 이제 그 해가 서쪽으로 지듯이 이제 자기의 삶도 정리되는 기간이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위패를 이제 열 분을 모시고 그냥 위패만 모셔주기가 좀 섭섭하겠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도제, 천도제를 연불 수행하시는 훌륭한 스님들을 두 분 모셔서 잘 하고 또 그도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그 젊은 날에 마누라가 그렇게 아들하고 사라졌는데 또 다른 혼백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 식김꽃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교육사 우연히 그분을 차를 한잔 나누게 됐는데 학교 미술 선생을 한 14, 5년 했나 봐. 그래서 그런가 되게 이제 그 무인들 그 무다 무속인이나 이렇게 춤사위가 깊은 이들은 눈이 좀 귀가 특출하게 발산하기도 하고 좀 우리로 말하는 말 우리가 느낄 때에는 되게 정하지 않은 눈빛들도 좀 많은데 이 사람은 미술을 오래 가르치고 있어 그런가 그런 무연 공연을 해도 눈빛이 아주 맑고 정리가 돼 있어 기운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량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원래 그게 뭐 다 하려면 4시간을 해야 된다는데 4시간이나 그렇게 막 차려놓고 할 수는 없고 되게 이제 대중이 온 집에서 야외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큰 그 5.18 광주 사태 희생자들 해마다 그 씻김 공연을 하는데 그 교육사가 한다 그러더만 단정하고 아주 소리도 카랑카랑한 게 들을 만해.
시인들 연불도 좀 들을만 하는 목소리, 독특한 색깔이 있듯이 그 나는 시기금 처음 봤는데 아, 참 멋스럽게 잘한다. 그러면 죽은 혼백도 위로를 받을 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면서 매번 그렇게 감사하단 말을 하더라고. 그 노홍이 90이 넘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을 진정으로 주고받기가 쉽지는 않아. 말은 감사합니다가 습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진정으로 감동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몇 번이나 겪겠나. 그러나 그 노장에 이렇게 딱 앉아서 그긴 연불과 천도 제 의식 끝에 그 식김구까지 다 안정히 앉아 바라보는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림이야. 응?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회향하고 그 방광하는 불타는 그런 가을 노을 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성하고 적적한 그런 일반인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도 뭐 중노릇 좀 한다고 폼좀 잡고 살았는데 뭔가 좀 숙연해. 손을 잡아주고 싶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분들입니다. 손이 한 개뿐이어서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 잡아드렸어요. 네. 또한 사람의 인연을 이 가을에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북한의 함경 함흥인가 어디서 태어난 분이고

자신도 개성인가 어디서 태어났다 하시더라고. 뭐 이야기 스토리상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뭐 이름이나 누군을 밝힐 일은 아니고. 그런데 딸을 둘 데리고 오긴 오는데 언제 절에 계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꼭 쟤를 만나야 되나요? 절에 오면은 나 빼고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꼭 스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나를 만나서 특별하게 어떻게 어느 날 무슨 스치는 인연이 있었던가 하면 몰라도 그 생면부주의 사람을 꼭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제 그랬다가 여하튼 고집을 부려서 만났는데 일찍부터 이제 남편이 일본 그 우리는 그 명치 대학이라 그러지 메이지 대학 그래 거기를 나오고 거기 가서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은 한국에서 유학원 여인을 만났나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또 났다네. 그러니까 이제 예. 나이가 드신 분이긴 한데 한 어변으로 볼 때는 참 아주 힘든 어변이지.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는 애도 많이 낳았더구만 다섯인가 나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렸고 날아가 버렸는데 또 어느 여성을 만나가지고 늦게 또 뭐 애를 하나 그 여자가 낳았는데 어떻게 두 달 만에 그냥 그 애를 두고 떠나버렸다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영감도 참 복잡한 사람이지. 보지도 못했지만 죽었을 거야 아마. 아 같이 안 온 거 보면. 또 살았는데도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아픔과 자기 수행에 했던 그런 사경을 하고 연보를 하고 마지막에는 막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하나 하면서 그 부모 미생전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그 화두 있잖아 부모 미생전 이거를 들어도 됩니까 그래 그런 중중에 그 사찰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그 모든 절에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 머릿속에 대부분 어떤 출가자들의 경우도 아주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면서 뭔가 머릿속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애비 승려가 돼가지고 광원에도 있고 이러다가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절집이 이 모양이 있으면 내가 하루 여기 와서 머리를 깎고 허시간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때도 우리 때는 출가자가 좀 많은 편이지 70년대 초 뭐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어쩌다 하나씩 와서 스님들이 지금 어떻게 조달이 안 돼. 글자도 좀 줄지만 스님들이 더 급해 지금. 혹시 그 손자나 손녀 뭐 이런 해가 있으면 좀 잘 꼬드게 해가지고 빨리 출가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절이 다 말라버리게 생겼어. 그것도 또 여러분들 몫이야. 스님들 몫이고. 그런데 그 노보살처럼 자기 지난 그런 삶의 이야기도 있지만 한 손에 또 들고 온 것은 가는 데마다 보아왔던 마음에 안 든 거나 허물 이런 거 저런 것을 막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내용이 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부처님 도량에 와서 삶을 참회하고 말과

듣는 이거보다는 깊은 마음의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이유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귀에 듣고 머리에 기록하고자 온게 아닙니다. 아직 남이 찾지 못하고 나도 찾지 못했던 그 간절함이 비온과 기도와 정진과 사경과 참선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노보살님이 그렇게 말안 해도 세상

보리살타길을 가겠다는 보살님께서 들고 온 것이 대비원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연도 아니고 큰 남이 버린 쓰레기를 잔뜩 들고 와서 이거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값이 있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그 허물이 누구 허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을 다 들고 와서 나에게 자랑을 하려고 나를 보자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부모 미생견을 듣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살님은 바르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 미생견을 들건 사경을 하건 조주무자를 들건 삼천배를 하건 그 간절한 사람은 사회에 있는 허망한 것을 보지 않아. 오직 불생불멸의 부처의 살림이 무엇인가? 부처의 살림을 토해낸 내 본심 자리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 들기도 너무나 간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단식을 하고 하루에 15, 16시간씩 용맹연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 오래 했다는 분이 가져온 살림살이가 그 모양이라니 어찌 내가 거기에 무슨 답을 하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가을날 경험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러 삶이 극대비되는 그런 노인들 두 사람을 한 노보살과 한 노처사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목을 바삐지금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간절치 못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환희심을 내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그놈을. 그럴 수 있는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없죠? 예. 또 크게 말해봐요. 여러분들은 없죠? 예. 그래서 내가 간세음보살들이 다 모였구나 한 거예요. 그런 살림살이의 기본이 나의 업과 연이 만들어져서 부딪히는 속에서 늘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선 법문이나 뭐 어려운 건 없어. 사람이 진실하면 선을 하든 경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 진실이면 벌써 다 정리가 돼버린 건데. 그러지 못한데 그때 그게 경책이 될 만한 이게 예전에 우리 처음 출가해서 행자실에 가면은 하심이란 말도 있지만 꼭 이게 써 있어. 이게. 그 70년대 초에도 그렇고. 이게 뭐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한데 우리가 그 송강사 방장이셨던 구산 근스님 모시고 그 초학자 때, 그 정진할 때, 행자 때에도 항상 이 책이 좋지 않은 거에 종이지만 거기에 써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야. 또 수지 독송하기도 많이 할 겁니다. 챙기기도 하고. 보왕삼매론이라고. 보왕삼매론 다 아시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아주 내가 그 화장하면서 쳐다보는 거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조목조목 육군육식마다 이렇게 비춰주는 그 경이지. 거기에 보면은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젊은 날에는 막 욕망과 오욕이 넘쳐가지고 밤을 새도 뭐 허물을 지어도 또 아침에 거뜬하니까 이 몸이 참 튼튼하다, 불개신이다 믿고 하는데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뭐 어디 몸탈 생각 안 해보고 세월도 뭐 무슨 또 꾸준히 좌선하면서 단련된 요가라든가 기타 부지런함으로서 또

여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서 나는 몸이 괜찮구나 했는데, 그래서 뭐몇 살인가 몇살 먹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 올해 가을 되니까 몸이 나이를 말해주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나는 비껴가는 일이 아니구나. 뭐 어디도 아프고, 어? 조금씩 아픈 것이 누적이 된 건데, 그때 느끼는 거라 이제 많이 와서 미리 느끼기 전에 뭐 자꾸 밖에서 뭐 얻는 것도 중요한 노력을 해야지, 먹고 살려면, 살림 차리려면. 그거 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건 알지만, 이미 장엄되어 있는 이 법당, 이 몸뚱이, 이거 깨끗이 쓸고 닦고 좀 조이고 자리를 챙겨야 돼, 오늘부터. 아직은 괜찮아 하고 밖에서만 구하다가, 우리말로 뭔가 사태가 생겼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몸에 오니까, 뭐,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했지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않을 수는 없어, 이 생로병사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 몸뚱이에 불법을 담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아주 건강 불개시는 아니지만 남에게 허물이 안 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사대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축원할 때그 스님들이 뭐라고 제일 먼저 해? 사대 강건 육군 청정 그러잖아. 사대가 강건하지 못하면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오늘 무상사 법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픈 것 빼고는 더 이상 안 아프도록 법사 스님이 사대 강건 육군 청정 꼭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노보살이 큰 남편 그 난지 분장을 치고 딸 마지막에 이런 보통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불법을 믿는다고 절마다 돌고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큰 문제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마장이 없기를 바라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왜 그러느냐? 세상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마장이 없어도 돼. 그러나 100년도 못 가서 살아야 되는 그 허망한 몸뚱이를 위해서 어떻게 억년 만년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작은 나는 의지할 뿐이지. 그 생각을 하면은 세상살이 이렇게 다니다가 작은 마장이 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응? 그러겠냐 말이야. 사람과 사람만을 대하면은 그런 업식이 머무를 사이가 있겠지만, 더큰 것들에 나를 대비해 본다면은 그 얼마나 허망하고 욕심 많은 생각이란 말이야.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에 마장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좀 다른 생각으로 나머지 시간을 갈무리하지 않겠는가? 똑똑하고 이제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거 잊지는 않았는데, 그걸 탁 챙기라 그러면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그래. 더 나의 일로 아닌 걸 들을 때는 다 알아. 팔만대장에도 어렵지가 않아. 나의 일로 딱 들어가려면은 캄캄해 사는 게. 저게 나만 안 건드리면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무슨 상관이야, 이 논리거든. 요즘 정치판이고 세상이 그러잖아. 미국이고 뭐 이란이고 뭐 한국은 뭐 별거 아니야. 한국 똑같지 뭐 하는 짓이. 싸움을 몰랐는데 국가를 지도한다는 자들 때문에 싸움을 배우게 됐다 이 말이야.
서로 사랑과 자유밖에 몰랐는데.

지역 감정에 막 좌우 우익 진보 보수 뭐 그거 아무리 삶아도 먹을 수도 없는 것들 아니야? 솥에다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진보 보수를 삶아가지고 뭐 밥거리가 나와?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 사랑보다 자비보다 위대한 게 어딨어. 그거 실천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를 제도하는데도 덕과 수행이 없으면 항상 그 난장을 치게 돼 있어. 우리 불자들은 그 일이 우리의 뜰에서 날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함께 했으면은 대비 보살들도 그렇게 합장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다잖아. 어느 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대비 보살이 이렇게 빛나는 합장을 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무상사에 와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이 서 있는 도량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1,100억 화신의 대비 보살들이 서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셋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마음 쓰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았는데 마음은 잘 썼는데 곤란이 없는 건 아니고 마음을 내가 쓰는데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나하고 전혀 별개로 나오는 그 물건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냐고. 이걸 또안 한다고 또 잠을 못 자고 욕을 하고 에? 막 어떻게 해서 저걸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라는 경쟁이라는 그런 속에서 살아. 뭐 그래서 좋게 보면 그렇게 들썩거리면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와서 한생 살아가는 거지. 뭐그뭐다 허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불자들은 그래도 숙의 계를 다 받고 당내 부처가 될 서원을 제불 앞에 세운 분들은 달리 또 살아야 되지. 100년 잘 살자고 억겁을 버리겠어요? 100년 진하게 살더라도 억겁을 장엄을 해버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물질과 살아가는데 그냥 아주 온 마음을 써서 마음 다치는 법이 없으라 이 말이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오더라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다. 봄처럼에 그렇게 여리게 안 보였지만 방심하니까 가을날 그렇게 무성해져 버리듯이. 이 마음도 그래. 나도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사람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니까. 아니면 나 봐라,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부끄러워, 참.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산중에서 생각한 가을길에서 적은 글이야. 이걸 끝으로 가을 산길에서 바쁜 걸음 나그네여 어디에서 멈추는가 평생 구하는 것들 떠날 때는 빈손인 것을 흘러온 시간 헤지 않고 지났는데 늙은 몸이 오늘 아침 알려주는구나 몇 년이 돼버렸는지를 향 사르고 차 한잔 올리니 또 다른 무슨 일이 이보다 뛰어나리 헉! 다들 소원 성취하시고 다음에 또 빛나는 것 주우면은 나도 오늘 들려줬던 것이 내게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 표준협회,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

0: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건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1: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 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운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2: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함께 연불하고 함께 발원하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0: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3: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5: 이 정도면 충분하지.
6: 다 했다.
7: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4: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

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 2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이 있고 난 후 200년 동안 인도에서는 18개 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파는 중국과 한국으로 오면서 수많은 종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부파불교와 한국의 종파, 중국과 한국의 종파불교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근본 분열이 일어났던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는 여든의 노쇠한 부처님이 마가다 아자타샤투가 왓지 외사리 강음성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한복판이었습니다. 이때 부처님 연세가 여든, 그리고 이때 5월 중순에 인도의 기온이 평균 45도를 넘나들던 한여름입니다. 45도가 어느 정도 더운지 궁금하시면 내년 5월달, 6월달에 부타가야 사띠아라마로 오십시오. 와서 한번 진하게 경험을 해보시면 만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유효할 겁니다. 외사리 강음성 왓지국의 비구들이 일상적으로 행하지고 있던 10가지 관행이 모두 비법으로 규정이 되고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아주 쌈박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 말로서 수월하게 끝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외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은 지지하고 따랐지만 이미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던 스님들은 그런 불편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머리를 기르고 가사를 벗고 세속으로 가면 될 텐데 세속으로 가기도 싫어. 나는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고 싶어. 그런데 불편한 것은 못 참아 하던 스님들이 나가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대중부 마하 상기가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테라바다 또는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장로부 또는 상자부가 됩니다. 이래서 그 상자부 계통은 부처님의 계율을 고수를 하고 새로운 해석은 불가하다 했고 스님들이

금전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어 이렇게 했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던 대중부 쪽에서는 새로운 부처님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계율을 정할 수 있고, 부처님이 정해놓은 계율도 우리에게 맞도록 편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주를 편리하게 하자 해서 금전으로 시주하는 것을 허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 문화에 이제 편리함이 추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단 분열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걸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향후 200년 동안 18개 부파가 파생돼서 나가는데, 부파가 많이 파생이 되면 각 그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 제자를 양성을 많이, 그게 제자 양성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문자 기반의 학자를 양성을 해버리는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부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율장, 경장, 논장을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부처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강조했고,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성취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해주는 아라한을 부처님과 동격으로 보고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해 준 그 내용을 나중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칠억굴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수집을 했는데, 그 이름을 갱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갱의 내용은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갱전의 내용은 수행 매뉴얼, 수행 기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 공간 속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지 마음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갱전을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이 강조됐고, 수행을 완성한 아라한이 많이 강조되고 스승으로 모셨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인멸하시고 나서 불교 교단이 분열을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버립니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는 부처님한테 여쭤보면은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니까 물어볼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 갱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수행보다는 수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갱전, 그 갱전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자를 가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수행보다는

문자를 다루는 학자가 더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장, 갱장, 논장에 대한 문자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삼장법사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삼장법사라는 포인을 많이 들었을 거고, 현대의 삼장법사는 불교학을 다루는 학자들이겠죠. 지금 이 대반열반경 첫 페이지에서 부처님이 라자가하 왕사성 영축봉에서 아자타샤투가 보낸 대신에게 전쟁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칠불퇴법 법문의 맨 마지막 항목에서도 수행자인 아라한을 존중해라. 그러면 그 사회는 번창할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는 직접 수행을 담당했고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갔던 아라한을 존중했고, 부파불교로 들어오면서는 수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 텍스트, 경전을 잘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장법사가 더 주목을 받았고, 오늘날은 대학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구소에서 불교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주목을 봤습니다만, 다시 부처님으로 주목을 하게 되면 아라한에서 삼장법사로, 이제 다시 삼장법사에서 아라한으로 모든 관점이 옮겨갈 때, 불교도들의 담론의 중심축이 아라한으로 옮겨가고 수행으로 옮겨갈 때, 다시 불교는 되살아 날 거다. 불교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뿌리는 바로 부처님이 대반열반경 첫 구절에서 칠불퇴법의 일곱 번째 항목에서 수행자인 아라한을 존중하세요. 이미 아라한이 우리 사회에 왔다면 잘 모시고,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이 있다면 초청을 해서 여법하게 모시게 되면 그 사회는, 그 상가는, 그 공동체는 발전할 겁니다 했고, 오늘날 불교도들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죠. 인도에서 부파불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행은 불교에서 점차 소외돼 버리고, 수행을 다루는, 수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 텍스트만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행태로 발전이 됐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부파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파가 대승부 그리고 밀교부죠. 많은 분들은 밀교, 대승불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대승 또한 하나의 부파였고, 밀교 또한 하나의 부파에 불과하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인도로 구법 여행을 갔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중국 스님들 세 분이 기록을 해놓은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인도에서 어떤 부파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바 있습니다. 맨 먼저 법펜 스님이 불국기를 썼는데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을 겁니다. 순례 기간은 399년에서 413년, 약 14년 동안 인도를 순례를 했는데 그 불국기에 보면 근본불교를 믿고 따르는 나라가 9개, 대성불교를 믿고 따르는 나라가 3개, 그리고 대성소성을 개막하는 나라가 3개국이라는 거예요. 400년대에. 그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 스님이 인도를 순례를 하고는 책을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대당서역기. 순례 기간은 629년에서 645년, 약 17년 동안 순례를 했는데 소성불교, 즉 근본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 이건 여기서 소성불교, 근본불교라는 말은 부파불교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나라는 60개국, 그 다음에 대성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는 24개국, 그리고 근본불교와 대성불교를 개막하는 때가 15개국,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정 스님이 인도를 순례를 하는데 남해 기기 내법전이라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나란다를 방문했을 때 신라 스님들이 몇 분이 유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671년에서 695년 약 25년 동안을 순례를 했거든요. 근데 요 책에는 보면 대성불교 스님들이나 부파불교 스님들이나 계율은 똑같이 지켰고, 그리고 사성제, 고진멜도 사성제도 같이 배웠고, 그런데 대성보살을 믿고 따르면 대성부로 분류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근본불교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대성불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죠. 한국불교는 대성불교, 한국불교는 선불교, 이런 포인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저 표를 보면 부처님 제세 시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직계 제자들이 활동을 했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486년 BCE 이때 중림정사 칠억굴에서 율장과 갱장을 편찬하셨고, 그리고 100년 뒤 386년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계율 문제로 대중부와 상자부가 분열을 했고, 그 이후로 많은 부파가 갈라져 나왔고, 그리고 대성부가 등장을 하고 밀교부가 등장을 하고, 자, 인도에서 등장한 다양한 부파불교들이 중국으로 오면서,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서 종파불교로 발전해 가죠. 아마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도들은 종파의 이름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이런 데 아주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거지, 일본. 즉 중국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거지, 인도에는 이런 행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특색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인도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중심입니다. 그리고 부파불교죠. 중국 불교의 가장

종 같은 경우는 법화경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종파는 하나의 경전만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인 결사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특성은 우리가 흔히 통불교라고 하죠. 사람 중심입니다. 그게 스승 중심의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불국기 법편의 불국기나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특히 어정의 남의 기기내법전 같은 데를 보면 인도에서의 불교의 흐름이 한 절 안에 스님들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가사도 똑같은 가사를 읽고 바루도 똑같은 바루를 들고 계율도 똑같이 지키고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의 기본을 해서 수행도 하고 똑같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보살을 믿고 따르면 대성파, 그걸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근본불교파 이렇게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전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아리가 나눠졌을 뿐이지 이념에 따라서. 그런데 공간도 같은 공간을 쓰고 궤도 같이 지키고 가사도 똑같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어떤 경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파가 나눠졌지 외형적으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인도의 부파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도불교를 한마디로 규정을 해라 라고 하면 인도불교는 이념 중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 버립니다. 복잡해졌다기보다는 중국식으로 발전을 했겠죠. 그럼 중국식으로 발전을 할 적에 어떻게 중국식으로 발전을 했느냐 하면 인도에는 이 새로운 불교가 등장할 때마다 시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순차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시대가 막 뒤섞여가지고 중국어로 불교를 전해주는 스님이 인도에서 어떤 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고 막 뒤섞여가 들어온 거예요. 중국 스님들 입장에서 혼돈스러운 거죠. 하은경이 먼저 들어왔다가 법화경이 들어왔다가 뭐 아미타경이 들어왔다가 정토삼부경이 들어왔다가 또 아함경이 나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막 뒤섞여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는 시기적으로 아주 쌈박하게 구분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연대와 상관없이 뒤섞여갖고 들어오니까 혼돈이 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스님들은 나중에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교상판석이라고. 그게 뭐냐면 하은경을 중시하는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하은경만 한 게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순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을 좋아하는 스님들은 법화경만큼 좋은 경전이 수성한 경전이 없어. 그러고는 나머지는 법화경 밑에다가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파에서 중심

이하는 고 경전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인 결사체를 만들고 고 결사체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해버리는. 그러고는 고 유명한 종파 불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경전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인 결사체를 만든 종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를 종파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종파에 소속된 멤버가 아니면 철저하게 배척을 해 버리죠. 아, 제가 50년 넘어 중도로서를 하는데, 외국에 다른 사찰을 방문을 하고 또 하루나 이틀 머무르게 되면 그 사찰의 종무소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게 언제 수계를 하셨습니까? 법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개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어느 종단의 소속입니까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공양을 할 적에 자차를 정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님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차는. 그러니까 스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서열을 정해줘야 되니까 개받은 정거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느 사찰을 방문하든지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종단 소속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단 소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와 정치 경제적인 견해와 이익을 함께 하는 멤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기준의 차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깊숙이 받다 보니까 중국의 종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양한 종파가 형성돼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가령 통도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계종 소속입니다만 율종이라고 하죠. 지금 하엄사나 범어사나 해인사나 불국사나 이런 사찰들은 현재는 조계종 소속입니다만 원래는 하엄종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는 사찰이 특정한 종파에 소속돼 있으니 종파 불교의 성격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국 불교도들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색을 통불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통불교를 가만히 보면 제 은사 스님과 제 사제들, 사행 사제들을 봐도 아주 특이합니다. 가령 저는 75년에 서울 약사사, 조계사 소속인 약사사로 출가해서 2년 반을 행자 생활을 하고 77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1일인가 2일 날 통도사로 내려가서 다시 행자 생활을 6개월을 하고 그해 10월 보름 동안거 입지할 때 계를 받았죠. 그런데 제 사행들은 선방에서 수행을 하시는 성객 사행도 있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 염불을 하는 염불성도 있고 또 제처럼 부처님이 입었던 가사를 입고 부처님이 했던 팔정도 수행체계를 가르치는
저와 또제 사제들도 있고,

0: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그런데 이런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런 그 스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매체가 스승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같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스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의 최대의 매력이죠. 한국 불교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지난 2000년을 굳건하게 버텨왔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 매력이 바로 통불교 정신.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람 중심 불교라는 겁니다. 스승 중심의 불교죠. 그러면 인도는 이념 중심의 불교, 그리고 부파 불교. 중국은 종파 중심의 불교. 정치 경제적인 개념과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경전을 중심으로 종파를 만들고 활동을 같이 하죠. 이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중국의 종법 제도, 가문 제도, 아마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은 종파 불교이면서도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통불교적인 정신이 강하면서 스승 중심, 사람 중심의 불교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반 열반경,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자등맹, 법등맹의 유언을 했던 그 장소에 오셨는데, 부처님 인멸하시고 100년 뒤에 근본 교단이 분열해 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대반 열반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부파불교를 보는 짐에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의 부파불교와 중국의 종파불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도착한 외사리 강음성에서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탄생을 하고 비구니 성단이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BTN 불교TV로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0: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2: 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2: 고맙습니다.

0: 쌀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02

0: 26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자장 스님은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절을 창건하고 향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구층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영원한 불법의 융성을 기원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8년 거센 화마가 산사를 덮쳐 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의상대사가 잿더미가 된 터위에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라 부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맑은 도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선정사 역시 1642년 또 한 번의 끔찍한 화재로 인해 무참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1644년 영서, 연옥, 해원 세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절을 일으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더니 세 스님의 꿈속에 한 신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2: 이 터는 만대에 이르러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3: 널리 불법을 편 보양이 되리라.
1: 신인은 붉은 화마가 닿지 않을 새로운 절터를 점지해 준 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스님은 신인의 가르침에 따라 곧바로 불사를 시작했고 1647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점지하여 흥하게 한 절이라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신흥사라 불렀습니다. 두 번의 거센 화마도 끝내 꺾지 못했던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 그 신성한 염원 위에 신흥사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설악산의 푸른 바람과 어우러진 신흥사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멸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고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 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 밴드들과 함께하는 락 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0: 독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2: 팬분들 되게 경찰분. 네?
3: 여경
4: 뭐? 없어요.
2: 저도 없는 것 같아요.
3: 박사님을 아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5: 사랑해요 배아경. 꺾이니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3: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2: 아,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6: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2: 꺾어서 돌려서?
3: 아, 진짜?
2: 어, 좋은 거. 꺾어 돌리고 사랑하고.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

0: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0: 네.
1: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

0: 있는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어머니.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0: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 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0: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주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

0: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글자는 또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네.
1: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했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0: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0: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1: 네.
2: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0: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어요.

0: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2: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시술을요?
0: 예,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예,
2: 그렇죠. 네. 예,
0: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2: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2: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2: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2: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2: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2: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예.
2: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2: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2: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뇌종양입니다.
6: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7: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6: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5: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6: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8: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0: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

0: 아모니 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보관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0: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

연을 세구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양키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 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훈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5: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함께 염불하고 함께 바로다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국장의 구산 스님, 기획국장의 상준 스님, 감사국장의 철인 스님 등을 임명했습니다. 가을 정취로 물든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습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복의 수계 대법회에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혜인정사가 팔공산에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첫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단에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발탁해 안정 속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국장단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속 변화입니다. 앞서 주요 부실장 스님들을 재임명하며 종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기조를 확립한 진우 스님은 종무 행정 실무를 이끌어갈 국장단에 새 인물을 대거 기용하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국장 스님들은 우리 종단의 이제 교역직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이제 동량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우리 교역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잘 해주시고.
1: 진우 스님은 특히 신임 국장단에 각자의 자리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서로 간의 그 화합을 우선 제1목적으로 화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포교 전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하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 방법도 많이 내주어서 우리 종단이 더욱 발전돼 나가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무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총무부 총무국장에는 구산 스님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이어 기획국장에는 상준 스님, 감사국장에는 철인 스님이

0: 발탁됐으며 포교국장 현수스님, 교육국장 진호스님, 복지국장 진정스님, 재무국장 보각스님, 문화국장 명원스님, 사회국장 자아스님, 사서국장 하원스님으로 주요 부서 국장단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연구소 사무국장 영범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효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정관스님을 비롯해 호법부 상임감찰의 관태 무경 만경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의 우승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국장단을 대표해 총무국장 구산스님은 핵심 종책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총무원장 스님이야 부실장 스님들 가르침과 지도하에 저희 38대 첫 임명되는 부장스님들과 화합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꽃을 꼭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0: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실장 스님들의 굳건한 안정감 위에 새로운 국장단 발탁으로 변화의 엔진을 장착한 조계종 38대 집행부. 본격적인 2기 출항 준비를 마친 진우 스님 호가 어떤 혁신과 성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가을 정취로 불든 서울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화가 만개한 서울 조계사. 형형색색 국화로 물든 경내에서 시민들이 책장을 넘기고 아기자기한 불교 굿즈를 구경하며 정취를 만끽합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조계사에서 어제 2016 불교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4: 불교는 오랜 세월 멈춤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지혜를 찾는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지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균형을 찾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 개막 전날 마음심 토크에는 BTN 불교 TV 토크쇼 가피와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이 첫 손님으로 나섰습니다. 광우 스님은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괴로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에서 비롯된다며 수행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결국 수행해야 된다. 수행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 경내 한편에 마련된 불교 도서전엔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온 직장인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입문서부터 스님 추천 도서까지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펼쳐보고 편안히 앉아 책장을 넘기며 잠시 여유를 찾습니다. 불교 굿즈 브랜드 부츠 팝업 부스에선 귀여운 캐릭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은 불교 문화 상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6: 점심시간에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동화책들 보고 있었는데 조카한테 선물해줄까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7: 책을 비치해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았어요.
3: 조계사 특설 무대에선 내일까지 정오마다 국악과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화향 가득한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지는 불교 문화 대전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불교의 유대를 확인하는 제26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가 오는 20일 경주 불국사를 무대로 열립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첫날 3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환영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날인 21일 오전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세계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3국 불교의 수행과 전통을 교류합니다. 같은 날 오후엔 국제학술강연회에서 한중일 불교계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원력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 133명을 비롯해 중국 측 91명, 일본 측 43명, 총 267명이 참가합니다. 서울 은평구 삼천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대종사는 지난 1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지역 미래불

0: 육성 장학금 8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운 대종사는 은평구 출신 재학생, 경찰 사법대와 미래 융합대학, 북한 출신 학생, 불교 동아리 소속 학생 8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동국은 물론 한국을 빛낼 영웅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더 나은 동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운 대종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총 220명의 학생들에게 누적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가 대학 구성원들과 일상에서 참선을 실천하는 가을한거 30일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지난 12일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홀에서 가을한거 30일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수행에 동참하며 정진을 이어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화선과 무건의 정신을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해 마음의 평온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행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난 7월 교내에서 처음 봉행된 하안거 30일 정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의 학생들이 재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보계 수계대법회에는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청화스님의 향운이 스며 있는 도봉산 광륜사. 수려한 산세로 둘러싸인 도량에 부처님의 계율을 온전히 품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려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 찹니다.
2: 청정한 스님들께
1: 지난 토요일 도봉구 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광륜사가 주관한 불기 2570년 광명 금강보계 수계대법회 현장. 청화스님이 강조한 생명의 밝음과 금강 같은 우주의 법칙을 담아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등대로서 광명 금강보계의 뜻을 수지하는 법석입니다.
3: 서가세존께서 이루신 위 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오늘의 수계가 여러분의 진행에 새로운 발언이 되고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하며 우리 사회와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1: 도봉산 자락에서 3사와 7증사 증명 아래 이처럼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린 건 처음으로 그 의미와 환희심이 더 깊고 남달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 대화상, 도봉구 불교연합회장 해안 스님이 갈마하사리,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이 교수하사리로 3사의 위엄을 갖췄고,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해 도봉구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7증사로 함께해 수계 제자들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보살계 수지가 안겨주는 복덕의 크기를 대중에 전하며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5: 보살계를 받는 인연으로 이제는 그냥 이름만 보살이 아닌 보살의 몸을 누적한 보살의 불자가 되는 것이다.
1: 이어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계율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연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팔에 향불이 닿는 순간 수계 제자들은 청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6: 자식들 잘 되고 남편하고 부모님들 평온하게, 그리고 제가 행할 수 있는 봉사는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좀더 폭넓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마음속도 깨끗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연비를 받고 꽃빛 속에서 환희를 더한 500여 불자들은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참된 정법행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불자들은 BTN 부따회 홍보 부스에서 가입을 이어가며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전등회 회장 수불 대종사가 논산 육군 훈련소를 찾아 2,500여 명의 훈련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고 군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0일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는 수불 대종사를 비롯한 전등회 회원 스님들과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육군 훈련소 이우진 금강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불대 종사는 자기 눈을

0: 스스로 보듯 자신의 마음 또한 밝고 맑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참된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개법회에서 전등회는 호국 연무사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회원 원정 스님이 큰 법당 불사 지원금 1천만 원, 하면 스님이 발전 지원금 500만 원을 보태며 청년 장병 포교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영축 문학회와 함께 문화 포교에 기여하는 문인들을 격려하는 제8회 영축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1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제8회 영축 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글과 문학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맑고 밝은 심성을 깨워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전하는 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유영희 시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성배 소설가와 이성락 시인이 영축 문학상을, 문도경, 이명주 수필가가 영축 문학 작가상을, 조아랑 시인이 영축 시 낭송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참된 나를 찾는 수행 공간이 될 선명상 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11일 경내 신축 부지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김수현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고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연면적 297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선명상센터의 원만 회향을 위해 양재생 신도회장과 주지 심산 스님이 각각 1억 원의 기금을 보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청소합창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내년 완공을 향한 신심과 환희를 더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광주지원 대웅전 조성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상량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상량식에는 한마음 선언 이사장 해수스님, 광주지원장 해월스님, 부산지원장 해도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스님과 문원진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광주지원은 2000제곱미터 부지에 법당과 선실, 종무소, 주차장 불사를 시작해 전면 5칸, 약 70평 규모로 내칠포, 외구포, 팔짝지붕을 갖춘 전통 목조 양식의 대웅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원한 광주지원은 2014년 현재 서구 치평동에 터를 잡아 38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전법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024년 10월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 해인정사가 팔공산에 새롭게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팔공산의 고요한 자락에 새롭게 문을 연 해인정사 도량.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인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해인정사는 지난 9일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사바 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또한 오늘 점안식을 통해 놔두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성을 깨우고
1: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원로의원 관정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 대구경북 교구종무원장 영범스님, 교육원장 재홍스님들이 참석해 도량의 원만한 불사회향을 축하했습니다.
3: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하는 공덕은 단순한 형체의 불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일깨우는
4: 사시사철 팔공산을 오가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지극한 기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1: 법회의 중심은 삼존불 점안의식. 삼존불을 가리고 있던 장엄한 장막이 거치고 증명법사인 원로의원 동우스님이 오방불에 예경한 뒤 부처님의 상호에 점피를 하자 도량은 경건한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삼존불에서 이어진 오색실을 두 손에 고이 쥔 채 저마다의 소망을 발언하며 가정의 평안과 세상의

0: 안녕.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어두운 번뇌를 깨뜨리는 대세지 보사님의 지혜를 모든 불자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가 되도록.
0: 이날 동우스님은 해인정사 주지 진송스님에게 전통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문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포교와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진송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며 자비행을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인정사가 새롭게 조성한 팔공산 도량은 불자들의 신행 공간을 넘어 포교와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자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안산불교연합회가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불기 2570년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보현선원 덕운스님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한명훈 안산시 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장 태유스님은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무형유산 영산제의 전통 의례가 장엄하게 봉행돼 시민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평화와 대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전국 태극권 동호인들이 경북 김천에 모여 전통무예의 정신을 나누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협회와 김천시 청암사가 공동 주최한 2016 김천 전국 태극권 교류대회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김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 지영스님, 김천불교사업연합회장 진웅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권 경연과 교류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전통 무예의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상덕스님은 태극권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무예를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돌아보며 평온을 찾아가는 수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며 화합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이 2016 가을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0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한국불교의 특징에 관한 담론들을 주제로 10번째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인문학 강좌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꽃을 피워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 동국대 조기룡 교수의 한국 조계종의 조직 구성과 한국불교 종단의 특징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 불교학 전문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불교의 승가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자리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김해 사띠아라마는 지난 10일 부타카야 국제승가대학 건학불사와 스님 양성교육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사띠목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진전과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부타파라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신 부로계단 수계살림 대법회도 봉행됐습니다. 부타파라 스님은 계율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수계를 받는 것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라며 수계를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고색동에 자리한 태고종 명주사가 경내에 새로 모신 석탑과 약사 여래불의 접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명주사는 지난 11일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내 한쪽에 석탑을, 법당 왼쪽에 약사 여래불을 모시는 접안식을 거행하며 두 불사의 원만 회향을 알렸습니다. 점안식에서 비구니 스님 두 명과 주지 지선 스님이 함께 승무를 선보이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약사 여래불 공덕을 설명한 법진 스님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에 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한편 명주사 석탑 및 약사 여래불 점안식 동참자들은 BTN 불교TV 방송 포교 활력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장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

맥나한 조선골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이라고 부르고요. 묘법 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법화경을 대승 경전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스님들께서 법화경 법문하실 때 법화경을 대승 경전의 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만큼 법화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불자라면 특히 대승불교, 대승 경전을 공부하는 불자라면 반드시 봐야 할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을 다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시면서 딱 세 가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 세 가지를 대승 삼부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을 국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라고 하듯이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 세 가지 하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대승 삼부경이라고 부른다. 이제 저희가 교리 공부하고 경전 공부할 때큰 스님들께 그런 말씀을, 그런 법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만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능엄경도 중요하고, 능가경도 중요하고, 원각경도 중요하고, 부처님 경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도 아주 중요하고, 지장경도 중요하고, 뭐 무량수경이라든가, 뭐 유마경, 승만경 같은 경전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우리 팔만대장경을 연구했던 큰 스님들께서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금강, 법화, 화엄의 가르침이 대승불교의 그런 핵심을 아주 잘 담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해서 대승 삼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법화경이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법화경, 대승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이 법화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종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뜻이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개시오입. 개시오입. 개자는 열개자, 열다, 열개자고요. 시자는 가리키다, 가리킬 시자, 보일 시자, 보이다, 가리키다. 오는 깨달을 오, 입은 들어갈 입. 계시오입, 열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계시오입.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계시오입.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위 없는 깨달음을 여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위 없는 깨달음을 보이시고, 가리키시고, 보이시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오,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입,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경지에 입, 들어갈 입, 들어가게 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의 경지,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중생들이 들어가게 한다. 계시오입.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어가게끔 해주신다. 한마디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고 모든 중생이 부처 성불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셨다라고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 불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성불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 되세요. 아,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부처님과 인연 맺은 모든 존재들은 결국은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씨앗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자기가 부처님인 줄을 모른다. 자기가 본래 부처님인 줄을 몰린다. 본래 부처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성불하세요라는 뜻은 자기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입니다. 라는 그런 또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서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이 공덕으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이 될 겁니다. 성불하게 될 겁니다. 본래 부처, 우리가 본래 부처님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을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그런 경전으로 오늘까지도 이와 같은 심오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하고 심오하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자 하실 때 순간 고민에 빠지셨다라는 내용이 부처님의 생애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법은, 내가 깨달은 이 부처의 법은, 이 부처님의 법은 일반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만약 내가 중생들에게 이 놀라운 법을 설하는데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중생들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할 텐데 내가 법을 설하는 게 과연 온당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과연 내가 법을 설하는 게 올바른 일일까, 뭐 이런 진지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때 하늘색에 있던 제석천 신가, 그 더 위에 하늘색에 있던 대범천, 브라만이라고도 부르죠. 브라만 신, 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중생들 중에서는 어리석음이 많아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도 있겠지만 중생들 중에서 성근이 있어서 착할성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근을 갖춘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중생들을 가엽게 여겨서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제석천왕과 브라만신 범천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땅히 법을 설하겠다. 귀 있는 자들이여 나의 법문을 들어라. 감로의 북을 울리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45년 동안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이 인간세계에 떠나시기 전까지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지혜의 설법을 펼치시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 진지한 고민에 빠지시고 이와 같이 사유를 하십니다. 내가 나의 깨달음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해하지를 못할 것이다. 중생, 중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 중생, 중생들마다 그 타고난 어부이, 그 타고난 업보가 다 다르니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리라.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겠노라.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생들 번뇌가 8만 4천 가지라서 부처님도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거다. 중생들 번뇌가 10가지였으면 부처님도 법문을 10가지만 하셨을 거고 중생들 번뇌가 100가지였으면 부처님도 중생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100가지만 설법을 하셨겠지만 중생들의 번뇌가 8만 4천 가지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중생들 번뇌 하나하나를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8만 4천 가지 법문을 설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8만 4천 가지가 정말 딱 숫자 8만 4천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8만 4천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8만 4천이란 게 1, 2, 3, 4, 8만 4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수많은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8만 4천 가지, 8만 4천 개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생들 번뇌가 8만 4천 가지다라는 것은 중생들 번뇌가 이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다라는 말씀도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법문을 설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중생들의 그 타고난 업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셔서 가장 중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인천 법문입니다.

인천 법문. 사람인 하늘천. 사람인 하늘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가르쳐 주신 게 인천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목표는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중생들을 깨치게 하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는 것을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경지로 이끄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목표고 부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에 다녀보고 수없이 절에 다녀보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우리 모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보고 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다들 어느 정도는 납득하시겠지만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 성불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내가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얻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 툭 터놓고 말해보면 저도 불자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저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성취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제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신 불자님들도 계시기는 계시지만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대부분 절에 오시지 저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불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복신앙을 굉장히 비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복신앙 때문에 불교가 발전을 못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기복신앙을 우습게 봤지만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 부처님도 분명히 인천 법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이런 기복적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어요. 물론 더 엄격히 말하면 기복은 복을 기원하다라는 뜻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수복신앙이라고 표현하면 더 그럴듯할 것 같아요. 수복신앙, 닦을 수, 복을 닦는 가르침. 복을 닦는 가르침, 기복은 복을 바라는, 바랄기, 기원할기, 복을 바라는 가르침이지만 그냥 복을 바라기만 하고 있어. 수복신앙, 수복하면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닦을 수, 복을 닦는다. 팔만대장경에도 부처님이 복을 닦아라, 복을 지어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복, 닦을 수, 복을 닦아라, 혹은 작복, 지을 짝, 복을 지어라. 내 발음이 수복, 작복, 작복보다는 수복이라는 표현이 더 부드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이 돼서 기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근본적인 부처님의 진실한 복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은 닦아라라는 거예요. 복을 닦아라. 복을 지어라. 왜냐?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기 때문이다. 수복, 복을 닦아라. 작복, 복을 지어라. 근데 지복신앙이라 하든 수복이라고 하든 작복이라고 하든 부처님께서 왜 그 수준 높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왜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인천 법문을 설하셨냐? 왜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왜 기복을 설하셨냐? 그렇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라 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어차피 부처님은 중생들의 수준, 중생들의 성향, 중생들의 타고난 업을 완벽하게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문, 위대한 깨달음의 심오한 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셔도 분명히 아직은 못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다는 걸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어차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을 중생들한테 부처님께서는 그래, 지금 그대들이 나의 부처의 깨달음의 법문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지금 그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렇다면 일단 나중에라도 이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의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라도 맺게 해줘야 되겠다. 왜냐? 우리 부처님 법은 인연법이거든요.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것도 나쁜 죄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거든요. 부처님은 인연법, 좋은 인연이라도 맺어주기 위해서 중생들의 그 성향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힘이 강하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막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의 힘이 강하거든요. 부처님은 그걸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하신 거죠. 행복해지고 싶지? 행복해지고 싶지? 그대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인연을 지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와 같이 인천 법문, 사람인 하늘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행복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중생들에게, 중생들의 그 가지고 있는 욕망, 행복에 대한 그 갈망, 행복에 대한 그 욕망, 욕심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게라도 중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고 그 중생들의 그 좋은 인연이 언젠가 무르익고 무르익고 푹 무르익어서 언젠가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방편법,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만 하더라도, 부처님께 그냥 인사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그냥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그 인연으로 그 사람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그냥 나무불, 나무불, 나무 귀합니다. 부처불,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내뱉어도 그 인연으로 그 중생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이게 바로 불법의 심오하고 미묘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누구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누구라도 장난으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절을 하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인사라도 한번 하거나, 땅바닥에 장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부처님하고 염불 한번 한 것만으로도 저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생들의 욕망, 욕심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부처님들이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절에라도 한 번 더 오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천수경이라도 한 번 더 외우고, 금강경 한 번이라도 더 외우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쌀이라도 한 번 더 올리고, 비록 그 의도는 너무나 너무나 소심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자그마한 마음으로 절에 오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그렇게라도 인연을 맺어서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신 겁니다. 아난 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 존자가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느 큰 도시에 들어갔는데, 탁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들어갔는데, 저기에는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천막을 치고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진귀한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 진수성찬 차려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삐까뻔쩍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인들의 온갖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되었고, 저쪽에서는 막 거짓대들이, 불쌍한 거짓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밥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며칠 동안 굶었어요 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짓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난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저와 같이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렇게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루하루 먹을 양식도 없이 저렇게 굶주리고 괴로워하면서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저 어떻게 보면 불교가 냉정한 부분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업이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업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이다. 복을 많이 닦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대로 이번 생에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저 배고픔에 굶주린 저 거지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기 때문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요. 참 냉정하죠.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너네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렇게 그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니들이 지은 업대로 그냥 그지로 살면서 니들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면서 살아야 돼. 니들은 그지로 살 만한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지로 살아야 돼.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평생 비판하고 반대하셨던 힌두교식 업보론이에요. 힌두교 업보론. 힌두교 업보론은 전생에 지은 업대로 이번 생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 업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힌두교식 업보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인연법은 힌두교식 업보론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내가 지은 업보로 이번 생에 이러한 몸으로 태어나고 이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로 내가 지금 그 결과를 받은 거라면 이번 생에 나의 끊임없는 좋은 노력으로 내 업을 점점 또 바꿀 수가 있다. 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업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는 그 업보 자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업보는 고정된 것이다 라는 힌두교적 업보설을 부처님은 평생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중요한 불교의 핵심 정신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심.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너희들은 전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 그런 업보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수하게 아유 뭐 전생에 좀 실수하고 전생에 어리석음에 휩쓸린 삶을 살아서 이번 생에 저렇게 나쁜 업보를 받고 있나 보다. 비록 전생에 나쁜 업보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다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업보를 짓는 실수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괴로움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니들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 사람

0: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교는 너도 나도 본래 부처다. 심지어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기가 지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그 본래 마음은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조차도 본래 부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따르는 불자들은 세상에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볼 때 니들은 전생에 나쁜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수한 마음으로 아, 저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는 나쁜 생각 한번 잘못 일으켜서 나쁜 업보를 지어가지고 나도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윤회의 흐름이 나 또한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내 스스로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라도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라도 세상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에게 그냥 내 형편껏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내 형편껏만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 힘 닿는 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펼쳐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0: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5.
2: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 표준협회,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 분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4: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5: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칸스.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에 화마

0: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외람되오나 아바마마, 저는 이 전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전통 말이냐?
0: 언제든 행복하실 때면,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결혼식, 경사가 있을 때, 생일이 오든 부마경선이 있든 브라만에게 성금을 내셨습니다.
2: 그래야 아무도 우리 행복의 저주의 눈길을 보낼 수 없게 된단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놓인 모든 방해물도 제거되지. 게다가 브라만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지.
0: 그럼 브라만에게 성금을 내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나요?
3: 물론 사라집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브라만은 지상에서 신의 대인입니다. 브라만의 축복은 인간의 운명에 뚫을 수 없는 갑옷 같은 겁니다.
0: 그런데 발은 어찌 되신 겁니까?
3: 아침에 집을 나서서 오다가 중간에 좀 다쳤습니다.
0: 그 말씀은 본인의 운명을 축복하는 건 잊어버리셨단 말씀이시군요.
3: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대자?
0: 이겁니다, 아바마마. 축복을 통해서 모든 장애와 불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브라만이 어떻게 자기 몸을 다치나요?
3: 그건 모욕입니다, 폐하.
0: 제 뜻은 모욕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답을 못하시는군요.
3: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0: 그 말씀은 행동이 궁극적이란 뜻이군요. 즉 우리 행동이 삶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요. 인간을 이미 행한 행동에서 구할 수 없고요.
3: 그렇죠.
0: 그렇다면 당신의 축복이 가짜라는 거네요.
3: 퇴자!
0: 미안합니다. 당신은 구루시고 모든 걸 압니다.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나 행동이 모든 걸 의미한다면 왜 브라만이 우릴 축복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요? 또 수드라가 우릴 만지는 건 죄입니까? 찬나?
4: 예, 태자마마.
0: 이것들을 다 마차로 옮겨라. 내가 직접 배포하겠다.
4: 예, 태자마마.
0: 가지, 야소다라.

0: 아니, 뭘 하는가?
1: 베레를 올리려고요. 마마는 우리의 신입니다.
0: 나는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원치 않소. 모두가 음식을 가지는 건 당연한 권리요.
1: 대자마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뭐로 보답을 해야 할지.
0: 당신의 고통, 당신의 고통을 가져가려고 왔다오.
2: 비켜! 비켜!
1: 고통? 우리의 고통이라고?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태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본 적이 있어? 차가운 땅바닥에서 담요 한 장도 없이 길고도 추운 밤을 뜬 눈으로 지샌 적이 있어?

0: 자기 집안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적이 있냐고? 없지.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알 리가 없지, 태자. 우린 당신의 적선을 원치 않아. 우린 샤카인들이야. 우리가 먹을 음식은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거든. 황실 관리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줘.
1: 예, 태자마마. 세금이란 명목으로 우리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건도 가져간답니다.
0: 기부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의 가재도구도 강탈해. 어제는 내 담요와 살림살이까지 뺏어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 죄로 돌아가셨다고.
1: 그렇게 잔혹하게. 그 관리가 누구요?
2: 태자마마께서 여기를 인사 올립니다.
3: 백성들의 탄원 때문에 내 여기까지 왔네. 황실의 양국 배급 관리로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더군.
2: 그럴까요, 태자마마?
3: 이 많은 쌀차로를 농부도 아닌데 어찌 이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가?
4: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탈한 곡식입니다.
3: 그렇게 잔인하게.
2: 곡식의 반은 왕실 재무부로 갑니다.
3: 누구의 왕실 재무부?
2: 비어바우 왕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3: 비어바후의 명령은 들을 수 있는 귀로, 백성들의 원성은 듣지 않는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리라.
2: 용서하세요, 태자마마.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5: 태자마마, 신께서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 딸을 불구로 만드셨어요.

0: 딸의 불행한 상황 덕분에 너는 벌을 면하게 됐다. 이제 이 곡식들을 원래 주인인 마을 사람들한테 돌려주어라.
1: 물놀이표 대장마마, 물놀입니다.
0: 그리고 오늘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 한 조각씩을 네가 직접 먹여주거라.

0: 이 모든 고통의 세계를 보았지쳤나? 지금까지 난 재물이 평화를 준다고 믿었다. 고통을 치유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재물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슬프다. 재물뿐 아니라 음식을 가진 이 황실 관리도 역시 슬프다. 다시 말해서 재물도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어. 그래, 때로는 재물이 고통을 가중시키지.
1: 그래, 반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2: 헤야, 샤카국 수도다나 왕의 직사가 도착했습니다.
1: 수도다나한테 내가 회의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해라.
2: 예, 폐하. 그자가 수도다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1: 뭐라고 써있나?
2: 고살라 국왕 브라세나진, 귀국이 전쟁에 패배한 이후 양국 간의 협정을 조인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대는 전쟁 비용 전체를 배상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3: 그대는 우리의 모든 전쟁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우리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0: 말한다. 쟤는 맹세하게 쓴다. 수도나 대왕.
1: 샤카국에서는 배상을 조속히 원합니다. 당신의 답을 기다리며 샤카 연합국왕 숫도다나 인자.
0: 답쟁을 보내라 반돌. 코살라국 전 백성이 마하코샬 대왕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고 전쟁 비용도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배하.
0: 하지만 조만간 노력해서 모든 비용을 배상하고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쟁을 선물해 주지.
2: 마차를 세워쳤나? 저건... 수도자입니다, 마마.
3: 수도자? 수도자는 처음 본다.
2: 예, 마마. 유랑 중 가끔 이곳에 온답니다.
3: 그렇다면 음식도 필요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샤카 가문의 태자 싯다르타입니다. 음식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4: 무엇이라 불러도 좋소. 현자, 성인, 수도자, 마음대로 부르시오.
3: 혹시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온 세상이 다 내 집이라오.
3: 직업은요?
4: 직업? 직업은 사람들이 가지지. 수도자는 가지지 않소.
3: 그럼 음식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4: 베풀어 주는 대로 받지요.
3: 국어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4: 수도자는 자만심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될 수가 있어.
3: 그럼 언젠가 음식을 전혀 얻지 못하면요?
4: 상관없어. 자연은 거절하는 법이 없지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없고 물은 구할 수 있고 나무는 달린 열매를 주지 않는 법이 없어.
3: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4: 마음을 극복하려 노력하지요.
3: 그건 어떤 일입니까?
4: 우리 마음은 욕망, 망상, 분노에 얽매여 있지요.
3: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4: 내가 아니라 내 여정이 알려주지. 어디든 마음 편한 곳으로. 이 곡식은 도로 가져가시오. 나한텐 필요가 없어.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부자도 보고 빈자도 봤다. 권력욕에 눈먼 천사도 보고 지성적인 브라만도. 그런데 이건 어떤 삶이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잖아.

0: 무슨 일이에요, 망갈라숙모?
1: 왜 그래, 망갈라?
2: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기쁜 소식이라고요.
0: 망갈라 숙모님, 무슨 소식인데요?
3: 웬 소동인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2: 이건 제 행운이 내는 소리랍니다. 제 동생 타프단이 소식을...

0: 보내왔어요. 자, 여기요. 읽어보시고 가져가세요.
1: 뭐라고 써있는데요?
0: 편지 내용은 존경하는 망갈라 누님, 타포다니 인사 올립니다. 티토라 국과 카필라바스트 국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강화하고자 이런 청을 드립니다. 제 딸 로히니와 누님의 아들 데바다타를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누님과 드러나단 마마가 이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한자리에서 만나 자세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토다나 대왕께 이 동맹관계를 합당한 의례를 갖춰 알리겠습니다.
1: 경사로운 소식입니다, 숙모님. 저도 티토라 공주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매우 아름답죠.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0: 제가 구루한테 둘의 별자리가 맞는지 봐달라고 했어요. 구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결혼은 데바다타의 운을 한층 더 상승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2: 그냥 수락을 해요, 망갈라. 나도 샤카위에서 꼭 이 건에 대해 논의를 하겠어.
1: 그럼 이 왕실에 두 개의 상서로운 일이 있네요. 야소다라의 출산 축하형과 데바다타의 결혼. 축하해요, 망갈라 숙모.
3: 축하드려요.
4: 망갈라.
0: 네.
4: 드세요, 페어.
0: 과자를 드세요.
2: 축하 안에 들어나다.
0: 너도 하나 먹으렴. 자.
1: 이건 저한테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0: 그렇지. 이제부터 궁합이 따들썩해지겠구나. 자, 과자를 들어요.
1: 그리고 훈련 때 아미타고님도 초청합시다.
5: 망가라 행수님, 우리들한텐 다 과자를 주셨는데 이 행복의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은 잊고 계시네요. 응? 데바다타 왕자한테도 좀 주세요.
0: 내가 직접 아드립에 넣어줘야지. 축하한다, 아들. 과자를 먹으렴. 받아.
4: 됐어요, 어머니. 전 필요 없어요.
1: 받지 그래요. 이런 경사가 그리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0: 자, 먹어보렴.
4: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0: 먹으라니까.
4: 어머니!
2: 데바다타!
6: 데바다타, 이게 무슨 짓이냐?
0: 데바다타! 데바다타! 데바다타! 어찌 그렇게 방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날 밀쳐내고 망신을 주다니! 지금까지 날 그렇게 대한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네가, 아들인 네가 어떻게...
4: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0: 어째서네?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해봐! 티토라는 큰 왕국이다! 샤카 왕들한테도 존경받는 나라야. 그리고 로히니 공주는 하나뿐인 외동딸이라고. 왜 싫다는 거야? 데바다타, 문제가 뭐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4: 어찌 이해를 못하세요, 어머니?
0: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4: 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2: 어째서 싫단 말이야? 어? 그런 좋은 동맹이 어딨어? 그런데 어째서 거절해?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4: 있지요.
0: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4: 왜냐면 저는 아직 야소다라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야소다라를 사랑해요. 야소다라를 사랑해요.
0: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네 동생의 부인이다.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4: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제 여자로 만들 테니까.

0: 그런 천한 말을 입에 담고도 부끄럽지 않니 대바다타? 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다 은쟁반에 담아 먹였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아내에게 눈길을 준단 말이니?
1: 봐라 아들, 네 눈은 시타르타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왕자로만 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는 못하러 생각하느냐?
2: 제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두 분이세요. 바로 두 분입니다! 시타르타 건 다 네 거다. 네 거! 네 거! 그게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야소다라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두 분이 말리고 계십니다. 저는 왕좌를 원치 않아요. 그저 야소다라만을 원해요. 오직 야소다라! 야소다라!
3: 대바다타! 대바다타!
1: 저 아이를 하루빨리 결혼시켜야겠어, 망갈라. 안 그랬다가 끔찍한 일이 이 궁 안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다포단 왕에게 얼른 전갈을 보내요.

0: 7이네. 내가 이겼다.
1: 예소다라. 예소다라 왜 그래? 예소다라? 예소다라.
0: 예소다라. 못됐어.
2: 당신 아기가 어찌 될지 상상해봤어?
3: 무슨 뜻이야? 고파?
2: 내 말은 아들인지 딸인지.
3: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다른 소망 없어.

0: 여기서 어디로 가시나요?
1: 내가 아니라 내 여정이 그곳을 말해줄 거예요. 어디든 내 마음이 편한 곳.

0: 어서 오세요, 고모님. 오는 길에 문제는 없었죠?
1: 행복의 길에 어떻게 문제가 있겠어요?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다가 여정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답니다.
0: 정말요? 머자나 이 궁에 고모님과 저를 할머니, 할머니 하며 부를 아기가. 재준보래요. 전엔 결혼 얘기만 나와도 얼굴을 붉히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임신을 했대요.
2: 조용해, 네루. 아니면 혼난다.
0: 들어가세요.
1: 망갈라 마마도 들어가요. 여기에 서서 오라버니를 기다리시려고요?
3: 아니요. 제 동생을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가려고요. 데바다타의 결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답니다.
1: 데바다타의 결혼?
0: 맞아요, 고모님. 이렇게 급히 마마를 부른 이유는 야소다라의 출산 축하연 때문만이 아니라 데바다타의 결혼 때문이기도 해요.

0: 축하드려요, 망갈라 마마. 그런데 신부는 누구죠?
1: 티토라 국왕 타프단의 따님이신 꼬마리 로히니 공주랍니다.
0: 미모가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2: 테바다타도 외모엔 뒤지지 않죠?
0: 망갈라 숙모님, 동생은 회의가 끝난 후에 온다는군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텐데.
1: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그냥 기다릴게요. 두 분은 들어가세요. 동생이 도착하자마자.
0: 알았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도착하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우리도 함께 환영을 해야 하니까.
1: 물론이죠.
0: 갑시다, 할마마마.
3: 어서 오세요. 카필라 파스티에 잘 오셨어요. 타포다낭 가시지요.
4: 드러나던 전하, 제가 데바다타 왕자에게 청원서를 보냈는데 전하도 보셨겠지요?
3: 예, 타포다낭. 아이들의 별자리도 맞춰보았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마마와 제 형님 수도다나 대왕의 논의입니다. 단지 그것만 남은 겁니다.
4: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 대왕과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소.
3: 물론이죠. 환영하실 겁니다. 우선 이 회의부터 먼저 처리하십시다. 가시죠.
5: 바라수 더남기! 바라수 더남기!
6: 지난 회의에서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따라 코살라국 프라스나진 왕한테 칙사를 보내 약속한 대로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라스나진 왕은 비용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7: 이는 그가 협정을 파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정치를 보여줬어요.
8: 그렇다면 이제는 마코셜 대왕에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6: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마코셜 대왕이 돌아가셨답니다.
9: 그렇다면 이제 프라세나짓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군요.
10: 이제 우리는 프라세나짓을 믿을 수 없습니다, 폐하.
7: 우리는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폐하. 전쟁 비용을 배상받든가 아니면 그를 포로로 잡자고요. 그런데 듣지 않으셨어요.
11: 우리는 대왕을 믿었고 대왕의 견해를 지지했어요. 투표도 했었지요. 하지만 대왕의 오만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는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말씀해보세요, 폐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우리나라 백성에게 세금 걷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12: 안 되는 이유는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11: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건 왕의 권리입니다. 괴롭힘이 아니죠.
12: 전쟁이 끝난 후에 추가 세금을 걷는 건 옳지 않아요. 괴롭힘입니다.
11: 좋아요. 내 백성을 괴롭혔다고 인정하겠소. 하지만 이런 행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당신 책임이잖아, 태자.
13: 타포단왕,
11: 죄송합니다, 폐하. 하지만 단답하니 왕이 제안하기를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왕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대왕이 옳지 않은 정치에 대해 전 샤카국들이 대가를 치르게 생겼어요.
7: 프라세나짓이 또 공격을 한다면 우린 어떻게 음식을 구할까요? 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쇠를 구하지요? 어떻게 무기를 만들란 말입니까?
12: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집을 약탈해도 되는 건 아니죠.
7: 거짓말이요.
12: 제가 직접 보았어요. 당신의 병사들이 불쌍한 상인들을 매질하는 장면을요. 그리고 당신의 관리들은
11: 지금은 극한 상황이요, 왕자. 지금 전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린 곧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12: 당신의 백성들은 이미 왕국 안에서 극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11: 경계를 넘지 마라, 태자. 그게 내 왕국임을 잊고 있는 것 같군.
12: 마마 역시 그게 샤카연합국의 일부임을 잊으신 것 같군요.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11: 프라세나지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함으로써 실수를 한 건 당신이요, 태자. 소문이 맞았어. 당신은

0: 마치 승자처럼 생각하는 건 되죠.
1: 다보단 왕, 지금 미래 샤크 왕한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오.
0: 우리는 다이겨낸 전쟁을 쳤어요. 대왕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미래의 왕 때문에. 이는 저뿐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 다포단 왕!
0: 아! 다포단 왕은 지금 시타르타 태자에게 경고를 하는 바이오. 내 왕국의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또한 나의 국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1: 당장 회의장을 나가시오, 다포단 왕! 잠시라도 더 머물렀다간 이 상황이 회의라는 걸 난 잊을 거예요!
0: 이 치욕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폐하.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지요. 당신들 둘은 샤카 연합국의 범죄자요. 그리고 당신들은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오. 분명 그렇게 될 거요.
2: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잘못했어요.
3: 이거 뭐야? 그래요.
4: 그래요.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샤카 회의입니다.
5: 사람은 다 자기 견해를 피력할 권리가 있어요. 우월한 자, 열등한 자가 없지요.
6: 폐하, 다포단 왕은 분명 잘못된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옳습니다.
5: 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안 그럴 경우 법규에 따라 우리들 이 진태양난에서 끌어내줄 다른 사람으로 수장이 대체돼야 합니다.
7: 샤카왕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저한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말해보라, 태자.
7: 로인이 강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인도 북부와 상거래를 하는 거죠.
1: 그게 무슨 이익이 있나?
7: 그 경우 코살라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에게도 이 길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1: 마가다고?
7: 네. 이 길은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러면 며칠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상인들은 시간을 얻고 우린 부를.
1: 어떻게 말이냐?
7: 이 단축된 길을 사용하는 대가로 마가다국에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국고도 풍성해지죠. 이 길이 가져오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바마마.
1: 뭐니?
7: 트라세나짓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요. 프라세나짓의 매제 아닙니까? 그러니 프라세나짓은 절대 빈비사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겠죠.
5: 폐하, 태자의 제안이 매우 훌륭합니다.
8: 맞아요, 폐하. 우린 태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마가도로 가서 이 새 무역로를 빈비사라 왕과 상의할 건지요? 어떤 사람이 가든 프라세나짓은 분명히 막으려 할 테니까요.
4: 하지만 프라세나짓이 우리 회합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낸단 말이오?
9: 프라세나짓 왕의 첩자들이 우리 왕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렇다면 마가다 국으로 가서 빈비사라 왕을 만날 사람이 있겠소?
7: 제가 하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난국에 빠지셨으니 거기서 꺼내드리는 일도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쟁을 벌이지 않고요.
10: 시타르타 태자!
11: 반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반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반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반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반세!
12: 이건 내가 아끼는 반지요. 우리 우정의 상징으로서 간직하기를 바라오.
1: 왜 문 밖에 서 있어요, 망갈라?
13: 행복을 맞이하려고요. 제 동생 타포단이 데바다타의 결혼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고 있답니다.

0: 고단은 오지 않아요.
1: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말해보세요.
0: 당신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소.
2: 망갈라 누님, 제 딸 로히니 공주를 누님의 아들 데바다타 왕자와 결혼시켜 카펠라 바스트와 동맹을 형성하기를 깊이 바라고 또 바랬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대왕이 회의 중 칼을 뽑아들고 저를 욕보였습니다. 이 동맹을 계속 거론하며 굴욕을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동생 타포단.
0: 망갈라! 망갈라!
3: 정말 아름다워요. 망갈라 마마도 오셨네요. 보세요, 마마. 아미타 마마께서 선물하시는 목걸이에요.
4: 무슨 일이에요? 동생은 왔나요?
1: 아니요.
3: 왜요?
1: 그 질문은 제가 아니라 오라버니께 한번 해보시죠.
4: 무슨 일이에요?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5: 드로나다니 모든 일을 다 지켜봤어. 자초지종도 다 알고.
4: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1: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왕비마마. 제 조카 시타르타가 가문 회의에서 제 동생 타포단에게 아주 무례한 언동을 했고, 대왕은 칼을 뽑아들고 제 동생 타포단에게 회의장을 당장 나가라고 했답니다. 제 동생은 이 결혼 동맹을 거부한다는 편지만 남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5: 망갈라, 그건 정치적인 의견 충돌이요.
1: 대왕의 수법을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4: 망갈라 숙모님, 데바다타에게 더 좋은 신부감을 구해줄게요.
1: 됐어요, 마마. 바로 저기 있던 것도 빼앗아갔잖아요. 그리고 오고 싶다는 사람도 막았고요.
5: 그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의를 사적인 쟁점으로 바꿔버렸다고요.
1: 대왕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고요. 데바다타와 시타르타를 지금 차별하고 계신 겁니다.
0: 분노를 저지해요, 망갈라.
1: 결혼식 때 대왕은 약속하셨어요.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하고 나면 데바다타가 자기 몫의 왕국을 받으리라고요. 하지만 이제 의심이 드네요, 폐하. 그게 폐하 잘못만은 아니죠. 샤카 왕실의 문장이 흰 코끼리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속은 하얀 겉모습과는 아주 다른가 봅니다. 아주 많이요.
0: 진정해, 망갈라.
1: 나한테 소리치지 말아요. 회의장에서 폐하한테 했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가식을 보이고 그러십니까? 참으로 역겹습니다. 난 갑니다.

0: 말이다.
1: 히타르타 태자에게 경고하노니 차후로 내 왕국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내부 진행 절차도 방해하지 말고

0: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야?
1: 온 세상이 돌고 있는데 사람이 돼서 어찌 조용히 있을 수 있겠어?
0: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표정이야?

0: 보는 곳마다 그저 충돌만 보여. 샤카 회의에선 견해의 충돌, 궁에선 가족 간의 갈등, 망갈라 숙모님도 안절부절이셔. 내 견해를 가지고 내가 타프단 왕을 욕보였고, 그래서 형의 결혼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내 느낀 것도 갈등이.
1: 망갈라 숙모님, 숙모님의 분노는 거품 같은 거야. 금방 화내셨다가 또 금방 가라앉아.
0: 그래, 고파. 하지만 난 차별을 원하지 않아.
1: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망갈라 숙모님께 잘 말씀드려볼게. 이제 웃어. 그런 거 말고 크게 웃어.
0: 왜 그래, 고파?
1: 아무것도. 아기가 말하네. 웃지 마세요. 저 쉬는 중이에요, 엄마.
2: 지금처럼 그렇게 웃어 싯다른다. 네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말이야. 사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0: 시타르타 태자가 아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1: 안 돼요, 그루. 안 돼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음악회도 없습니다. 출산 축하연은 하지 않으니까요.
2: 왕비마마는 야소다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군요.
1: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눈을 뜨렴!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이 불교 장려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0: 개발공사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악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사람사와 불교의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보리도 자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의 몸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이렇게 해서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법신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은 공성, 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 시방상주한다. 부처님, 스카무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어디에 계시나, 법신은 상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신은 공성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상주해. 부처님 어디에 있냐 이러면 깨달은 마음 속에 있다. 중생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이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보시는 그런 뭔가, 보시는 부처님 아주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걸 표현해가지고 30 이상 32가지 아주 훌륭한 모습, 그 80가지의 또 중생하고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 그러고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화관을 쓰고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여러 가지 장식구도 하고 영락과 목걸이와 팔찌와 여러 가지로 장식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 공덕의 몸을 갖추인 거라. 사성지 10만급 동안 수행해서 육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몸에 나타나요. 그래서 공덕을 갖춘 몸을 보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신은 인간의 몸, 시타르타로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진 이 몸. 그래서 이걸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을 또 다른 말로 응신이라고 해요. 응신. 우리는 화신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깨치기 전에 화신만 볼 수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전부 다 응신 내지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언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는 어떤 경지냐? 보시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일기도 해가지고 삼매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한다든지 그럴 경우 보살의 경지를 가야 돼요. 그래야 보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법신은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견성해서 했을 때, 그때 바로 법신을 정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 화신으로 나타난 세상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본 세상이 있어야 된다. 이에 근본 세상을 모든 부처님의 대변인과 같다고 하고, 근본 세상에 공양 올리는 공덕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법신은 만날 수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신도 보살의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보신도 우리가 증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약간의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진

스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화신으로 오신 금모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공덕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사성을 만나게 되면 삿된 장애가 제절로 소멸된다. 근본사성은 말은 바로 정문적설, 바로 내 궁금한 걸 바로 질문해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불상한테 기도하면은 백일기도 혹은 천일기도 하면은 부처님이 눈을 감뜨고 감응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살아계신 스승이라면 금방 즉시에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근본사성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번뇌나 허물이 제절로 소멸된다. 그리고 다음에 근본사성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깨우침이 정장된다. 도움된 바가 스승을 모신 수행 중에는 오직 세준이라는 스승을 시공한 것만 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즘 우리는 높은 법자에 나서 법문을 펴는 스승들만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같이 지내면서 편안하게 직접 가르치는 분들이 더욱 훌륭한 스승이다. 예, 여기가 돔덴빠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티샤 존다라 이야기 들었죠. 비크라마실라 대학의 학장이었다가 인도의 국외왕국 왕이 초청해가지고 인도 티벳으로 법을 전해오신 분이잖아요. 예, 불도 등론을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그 티벳에 와가지고 제자를 뒀는데 수제자가 바로 돔덴빠야. 돔덴빠. 돔덴빠는 평생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했는데 비구애를 안 받고 거사의 몸으로 살았어요. 이분이 돔덴빠가 스승을 모신 수행 중에는 오직 세르춘이라는 스승을 시봉하는 것만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회고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어떤 스승은 이름만 듣고 어떤 스승은 책으로만 듣고 어떤 스승은 멀리 계시니까 자주 못 뵀는데 자기가 세르춘이라는 스승은 항상 같이 모시면서 차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직접 모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승과 인연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일상생활에서 오갔던 가르침이 진짜로 고귀한 가르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또 한 장 남겨봅시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책으로 읽어보시고 근본사성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스승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다. 이번 생에 그처럼 거룩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나 정법을 얻지 못한 이유는 전생의 스승들에게 바르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이 나는 왜 불세출에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가.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스승이 바로 만나가지고 한번 한마디 탁 듣고 바로 깨우쳤다는데 은하에 대우했다는데 왜 나는 그 스승을 못 만났을까. 다 이유가 있죠. 이번 전생에 간절하게 스승을 찾지 않았던가, 스승을 못 알아봤던가, 스승을 만났더라도 건성으로 지냈던가, 고마운 줄 몰랐던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170페이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겐 짱빠가레가 이렇게 나오죠. 도겐이라 이 말은 중생의 수호자라는 뜻이죠. 티벳 말로 도 중생 겐 수호자 겐포 짱빠가레가 그 사람의 스님의 이름이라. 짱빠가레는 죽박가규의 그 유명한 큰 스승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읽어봅시다. 스승이 때리고 둘러매치는 것은 관직이며 만약 가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피를 입은 것이다. 거칠게 야단치는 것은 강력한 진언이며 일체의 장애들이 사라들게 하는 것이다. 자, 제자가 준비가 돼 있고 스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스승이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한 일을 시키도 스승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제자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약간 삐져가지고 안 와.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와주는 것마다 다행이라 얼마나 다행한가 싶어가지고 아주 스승들이 제자를 잘 제자들은 잘 모여야 돼.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한 장 넘겨서 근본 스승에 의지하여 실천하면 모든 일이 제자로 성취된다. 아티샤 존자께서 스승 152명을 모시면서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 스승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스승을 바르게 모심으로써 인도와 티벳 두 나라의 법을 제대로 펴고 도를 성취하셨으니 이는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면 지금과 앞으로 일이 제절로 성취되는 가장 좋은 예로 할 수 있다. 근본 스승을 의지하지 않거나 의지하고 나서 비방하는 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본 스승을 비방하면 일체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같다. 한 장 남겨서 우리는 유명한 스승의 공경에 대하지만 다 하나하나를 가르쳐준 스승은 스승이 아닌 것으로 착하여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스승이 가르치고 싶어하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열심히 듣는다면 비록 단어 말 한가지 한 말 한마디를 가르칠지라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공경해야 된다. 스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다음에 밑에 보면은 스승을 어지처로 삼고 나서 고 읽어봅시다. 스승을 어지처로 삼고 나서 제자가 되어 비방하면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 그에게는 항상 고통만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스승을 비방하지 말라. 근본 스승의 분심을 가지면 쌓은 공덕이 사라지고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근본 스승한테 뭐 화를 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우리가 근본 스승에 화를 냈거나 비방한 업이 있는 경우 스승이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참회하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남아있는 옷이라도 앞에 놓고 참회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스승한테 잘못했으면 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밀교는 여기에 금강성을 바지라야나를 이야기합니다. 밀교에 의지하여 수행하더라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밀교, 금강성 이걸 갖다가 비밀에서는 막 아주 수상한 상사도의 길을 간다고 금강성의 길을 간다고 관정을 받고 뭐 특별한 가르침을 수행한다고 해도 세상에 비방하거나 그러면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의 길을 닦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스승을 비망하면 이런 허물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깨달음을 새롭게 얻지 못하고 얻은 것마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돼. 그 다음 여기에 밀라레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라레파는 티벳 불교의 대스승이고 살아 일생에 부처의 경지를 얻은 분이라 밀라레파 10만송이 있어요. 밀라레파가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것이 10만 송이나 되기 때문에 밀라레파 10만 송이 오늘날에도 전해옵니다. 전 세계 불교도의 수행의 귀감이 되어 있어요. 밀라레파 84살까지 사셨는데 인도의 아주 궁백 지금 잠깐 밀라레파 일생을 이야기해드리겠어요. 밀라레파는 1152년 태어나가지고 1052년에 태어나가지고 1135년에 돌아가셨고 85세까지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멜라레파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멜라레파의 15세 때 유언을 하기를 멜라레파 삼촌한테 삼촌과 숙모한테 밀라레파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과 전납과 이 집을 갖다가 대신 관리하다가 밀라레파가 18세가 되면 유언 다 물려주고 가업을 상속시키게 해라 했는데
그 삼촌과

숙모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밀라레빠와 여동생, 밀라레빠 여동생이 일을 시키고 그 엄마도 일을 시켜가지고 하인처럼 부려먹고 옷도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노비처럼 부려먹고 있어. 18세가 됐는데 물려줄 생각도 안 하고 18세 때 이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유언을 실천하라니까 3년 동안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돈 다 썼다는 거라 물줄 여선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밀라에 빨아요. 안 되겠다 밀라야. 밀라의 본명은 떼빠가야. 떼빠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떼빠는 노래 한다 이런 뜻이에요. 떼빠가야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재산 몽땅 들려가지고 빈들대로 살게 됐다. 네가 어디 가가지고 마술을 배워가지고 복수를 해라. 그래서 엄마가 노잣돌로 말을 해가지고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요. 마술을 부리는 스승을 찾아가. 마술을 부리는 스승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흑마술을 배워요. 3년 동안 흑마술을 배워.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승이 가르치기로 네가 우박과 천둥과 우박을 내려칠 장소를 생각해라. 죽일 사람을 생각해라. 그 장소가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그 전답이 파괴되는 걸 생각해라. 그 죽일 사람들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피가 쫙 흩어지는 걸 생각해라. 그 생생하게 체험될 때 네 마술은 저력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관상을 해요. 관상. 눈앞에 쫙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어느 날 죽을 사람의 눈앞에서 죽으면서 심장이 터지는 그 눈앞에 광경을 봐요. 그러니까 스승이 와가지고 되었다. 너는 이제 되었다. 나가 하산해라. 그 집에 돌아와요. 집에서 어머니 제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집안에 숙부 아들이 결혼식 날 동네 사람 다 모였다니까 그때 저 높은 곳에 가서 벼락을 때리도록 해라. 그래서 잔치할 사람이 다 모여요.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은 다 밀어 피신해 있고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산 위에서 그 집을 보면서 주문을 거니까 말은 안 해요. 우박이 내리치면서 돌모대기 돌자갈이 그 장에서 그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요즘 바람은 토네이도 같이 미국에 힙센 토네이도 같은 게 막 때려지면서 그 집이 다 날아가고 사람이 35명이 다 몰살을 하게요. 그 복수를 통쾌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 사람을 죽였구나. 어머니 복수는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스승을 찾아라. 그 스승을 찾아 그때부터 그때 위대한 스승 이름을 듣게 돼요. 마르빠라고. 그래서 가장 걸어가야 됩니다. 마르빠를 찾아가요. 근데 마르빠가 미리 알고 있어요. 위대한 제자가 올 것이다. 마르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에 야살까지로 나타나가지고 길을 인도해요. 계속 가라, 계속 가라. 마르빠는 여기에 있다, 계속 가라. 그래서 거의 이제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르빠 스승이 농부로 변장해가지고 옛날에 티벳은 한국처럼 이런 기름진 땅이 없어요. 돌모대기가 가득한 돌을 깨가내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 돌로 된 돌담 담보랑 이래 있듯이 담보랑이를 알아들어요. 돌담에 이렇게 돌을 준해가지고 밭이 이래 있고 밭이 해봐야 뭐 보리나 밀을 심어가지고 있는데 귀리라든지 스승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그 해골잔에 담아가 막걸리를 주니까 제자가 밀라레바 한 입에 다 들으면 마시면 속으로 이놈이 내 법을

통째로 드릴 마실 놈이구나 해가지고 전화했다. 여기서 10리만 더 가면 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대지어 밀라 래퍼가 계속 길을 갑니다. 마르파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세상 밀라 래퍼와 마르파, 밀라 래퍼의 제자 깜뽀파와 레종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록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신라 경덕왕 17년 발진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0: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1: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 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 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훈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2: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함께 연불하고 함께 바로 나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국장의 구산 스님, 기획국장의 상준 스님, 감사국장의 철인 스님 등을 임명했습니다. 가을 정치로 불든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습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보계 수계 대법회에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혜인정사가 팔공산에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첫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단에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발탁해 안정 속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국장단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속 변화입니다. 앞서 주요 부실장 스님들을 재임명하며 종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기조를 확립한 진우 스님은 종무 행정 실무를 이끌어갈 국장단에 새 인물을 대거 기용하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국장 스님들은 우리 종단의 이제 교역직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이제 동량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우리 교역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잘 해주시고.
1: 진우 스님은 특히 신임 국장단에 각자의 자리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서로 간의 그 화합을 우선 제1목적으로 화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포교 전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하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 방법도 많이 내주어서 우리 종단이 더욱 발전돼 나가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무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총무부 총무국장에는 구산 스님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이어 기획국장에는 상준 스님, 감사국장에는 철인 스님이 발탁됐으며 포교국장 현수 스님, 교육국장 진호 스님, 복지국장 진정 스님, 재무국장 보각 스님, 문화국장 명원 스님, 사회국장 자하 스님, 사서국장 하원 스님으로 주요 부서 국장단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연구소 사무국장 영범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효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정관 스님을 비롯해 호법부 상인감찰의 관태 무경 만경 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의 우승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국장단을 대표해 총무국장 구산 스님은 핵심 종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총무원장 스님이야 부실장 스님들 가르침과 지도하에 저희 38대 첫 임명되는 부장 스님들과 화합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꽃을 꼭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1: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실장 스님들의 굳건한 안정감 위에 새로운 국장단 발탁으로 변화의 엔진을 장착한 조계종 38대 집행부. 본격적인 2기 출항 준비를 마친 진우 스님 호가 어떤 혁신과 성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가을 정치로 불든 서울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화가 만개한 서울 조계사. 형형색색 국화로 물든 경내에서 시민들이 책장을 넘기고 아기자기한 불교 굿즈를 구경하며 정치를 만끽합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조계사에서 어제 2016 불교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5: 불교는 오랜 세월 멈춤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0: 바라보고 삶의 지혜를 찾는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지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균형을 찾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 개막 전날 마음심 토크에는 BTN 불교 TV 토크쇼 가피와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이 첫 손님으로 나섰습니다. 광우 스님은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괴로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에서 비롯된다며 수행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결국 수행해야 된다. 수행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 경내 한편에 마련된 불교 도서전엔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온 직장인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입문서부터 스님 추천 도서까지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펼쳐보고 편안히 앉아 책장을 넘기며 잠시 여유를 찾습니다. 불교 굿즈 브랜드 부츠 팝업 부스에선 귀여운 캐릭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은 불교 문화 상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3: 점심시간에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동화책들 보고 있었는데 조카한테 선물해줄까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4: 책을 비치해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았어요.
1: 조계사 특설 무대에선 내일까지 정오마다 국악과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화향 가득한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지는 불교 문화 대전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불교의 유대를 확인하는 제26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가 오는 20일 경주 불국사를 무대로 열립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첫날 3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환영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날인 21일 오전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세계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3국 불교의 수행과 전통을 교류합니다. 같은 날 오후엔 국제학술강연회에서 한중일 불교계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원력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 133명을 비롯해 중국 측 91명, 일본 측 43명, 총 267명이 참가합니다. 서울 은평구 삼천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대종사는 지난 1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8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성훈 대종사는 은평구 출신 재학생, 경찰사법대와 미래융합대학, 북한 출신 학생, 불교 동아리 소속 학생 8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동국은 물론 한국을 빛낼 영웅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더 나은 동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훈 대종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총 220명의 학생들에게 누적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가 대학 구성원들과 일상에서 참선을 실천하는 가을한거 30일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지난 12일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 홀에서 가을한거 30일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수행에 동참하며 정진을 이어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화선과 무번의 정신을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해 마음의 평온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행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난 7월 교내에서 처음 봉행된 하한거 30일 정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의 학생들이 재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보계 수계대법회에는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청화스님의 향운이 스며 있는 도봉산 광륜사. 수려한 산세로 둘러싸인 도량에 부처님의 계율을 온전히 품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려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 찹니다.

0: 스님들께
1: 청정한 스님들께
0: 귀하겠습니다.
2: 지난 토요일 도봉구 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광륜사가 주관한 불기 2570년 광명 금강복의 수계 대법회 현장. 청화스님이 강조한 생명의 밝음과 금강 같은 우주의 법칙을 담아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등대로서 광명 금강복의 뜻을 수지하는 법석입니다.
3: 석가세존께서 이루신 위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오늘의 수계가 여러분의 신행에 새로운 발언이 되고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하며 우리 사회와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합니다.
2: 도봉산 자락에서 3사와 7증사 증명 아래 이처럼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린 건 처음으로 그 의미와 환희심이 더 깊고 남달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 대화상, 도봉구 불교연합회장 해안 스님이 갈마하사리,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이 교수하사리로 3사의 위엄을 갖췄고,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해 도봉구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7증사로 함께해 수계 제자들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보살계 수지가 안겨주는 복덕의 크기를 대중에 전하며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5: 보살계를 갖는 인연으로 이제는 그냥 이름만 보살이 아닌 보살의 몸을 부족한 보살의 불자가 되는 것이다.
2: 이어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계율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연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팔에 향불이 닿는 순간 수계 제자들은 청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6: 자식들 잘 되고 남편하고 부모님들 평온하게, 그리고 제가 행할 수 있는 봉사는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마음속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연비를 받고 꽃빛 속에서 환희를 더한 500여 불자들은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참된 정법행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불자들은 BTN 부따회 홍보부스에서 가입을 이어가며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8: 전등회 회장 수불 대종사가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2,500여 명의 훈련 장병들에게 개를 데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는 수불 대종사를 비롯한 전등회 회원 스님들과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육군훈련소 이우진 금강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불대종사는 자기 눈을 스스로 보듯 자신의 마음 또한 밝고 맑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참된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계법회에서 전등회는 호국 연무사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회원 원정 스님이 큰 법당 불사 지원금 1천만 원, 하면 스님이 발전 지원금 500만 원을 보태며 청년 장병 포교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영축문학회와 함께 문화포교에 기여하는 문인들을 격려하는 제8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1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제8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글과 문학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맑고 밝은 심성을 깨워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전하는 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유영희 시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성배 소설가와 이성락 시인이 영축문학상을, 문도경 이명주 수필가가 영축문학작가상을, 조아랑 시인이 영축시낭송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참된 나를 찾는 수행 공간이 될 선명상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11일 경내 신축부지에서 주지 심산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김수현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고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연면적 297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0: 는 선명상센터의 원만 회양을 위해 양재생 신도 회장과 주지 심산 스님이 각각 1억 원의 기금을 보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청소합창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내년 완공을 향한 신심과 환희를 더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광주 지원 대웅전 조성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상량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상량식에는 한마음 선원 이사장 해수 스님, 광주 지원장 해월 스님, 부산 지원장 해도 스님, 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과 문원진 신도 회장 등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광주 지원은 2,000제곱미터 부지에 법당과 선실, 종무소, 주차장 불사를 시작해 전면 5칸, 약 70평 규모로 내칠포, 외구포, 팔짝 지붕을 갖춘 전통 목조 양식의 대웅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원한 광주지원은 2014년 현재 서구 치평동에 터를 잡아 38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전법도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024년 10월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 해인정사가 팔공산에 새롭게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팔공산의 고요한 자락에 새롭게 문을 연 해인정사 도량.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인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해인정사는 지난 9일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또한 오늘 점안식을 통해 놔두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성을 깨우고.
1: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원로의원 관정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 대구경북 교구종무원장 영범스님, 교육원장 재홍스님들이 참석해 도량의 원만한 불사회향을 축하했습니다.
3: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하는 공덕은 단순한 형체의 불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일깨우는
4: 사시사철 팔공산을 오가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지극한 기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1: 법회의 중심은 삼존불 점안의식. 삼존불을 가리고 있던 장엄한 장막이 거치고 증명법사인 원로의원 동우스님이 오방불에 예경한 뒤 부처님의 상호에 점피를 하자 도량은 경건한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삼존불에서 이어진 오색시를 두 손에 고이 쥔 채 저마다의 소망을 발언하며 가정의 평안과 세상의 안녕,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어두운 번뇌를 깨뜨리는 대세지 보사님의 지혜를 모든 불자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가 되도록.
1: 이날 동우스님은 해인정사 주지 진송스님에게 전통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문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포교와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진송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며 자비행을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인정사가 새롭게 조성한 팔공산 도량은 불자들의 신행 공간을 넘어 포교와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자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가 세계 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불기 2570년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보현선원 덕운스님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한명훈 안산시 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장 태유스님은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무형유산 영산제의 전통 의례가 장엄하게 봉행돼 시민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평화와 대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전국 태극권 동호인들이 경북 김천에 모여 전통무예의 정신을 나누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협회와 김천시 청암사가 공동 주최한 2016 김천 전국 태극권 교류대회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김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 지영스님, 김천불교사업연합회장 진웅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권 경연과 교류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전통 무예의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상덕스님은 태극권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무예를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돌아보며 평온을 찾아가는 수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며 화합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2016 가을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0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한국불교의 특징에 관한 담론들을 주제로 10번째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인문학 강좌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꽃을 피워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 동국대 조기룡 교수의 한국 조계종의 조직 구성과 한국불교 종단의 특징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 불교학 전문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불교의 승가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자리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김해 사띠아라마는 지난 10일 부타카야 국제승가대학 건학불사와 스님 양성교육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사띠목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진전과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부타파라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신 부로계단 수계살림 대법회도 봉행됐습니다. 부타파라 스님은 계율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수계를 받는 것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라며 수계를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고색동에 자리한 태고종 명주사가 경내에 새로 모신 석탑과 약사 열애불의 접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명주사는 지난 11일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내 한쪽에 석탑을, 법당 왼쪽에 약사 열애불을 모시는 접안식을 거행하며 두 불사의 원만 회향을 알렸습니다. 점안식에서 비구니 스님 두 명과 주지 지선 스님이 함께 승무를 선보이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약사 열애불 공덕을 설명한 법진 스님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에 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한편 명주사 석탑 및 약사 열애불 점안식 동참자들은 BTN 불교TV 방송 포교 활력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 불교사암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암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차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잘 참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행실도 바르다.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비난과 모함도 그의 곁을 떠난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스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봉령사 수원 봉령사 성가대학에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는 석좌 교수로 있는 도혜 스님입니다.
0: 네, 스님.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봉령사로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절인데요. 네. 이 봉령사가 실제로 어떤 절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려요.
1: 네, 봉령사는 1208년에 원각 국사가 창건을 했고, 조선 예조 원년 1469년에 해각 국사가 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봉령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뒤에 이제 1971년에 묘전 스님께서 여기 주지로 부임을 하시면서 봉령사가 아주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됩니다. 그 스님이 오셔서 요사를 수리를 하고 선당을 신축을 하고 1979년에 이 묘음 스님이 주지와 학장을 겸임하면서 성가대학으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묘음 스님이 이제 큰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봉령사는 어느 정도로 조그만한 절이었느냐면은 세 칸짜리 사무실 하나인데 거기에 또 이제 비가 새서 천막을 덮어놓고 또 대웅전은 아주 조그마한 한 40평 정도의 대웅전이고 약사전은 그보다 아주 적은 그곳이 다인 봉령사였어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묘전 스님이 오셔서 그 선방을 짓고 요사를 짓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열악했어요.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해서 이런 뭐 한식 건물이 아니고 벽돌로 그렇게 지어서

0: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묘엄 스님이 불사를 한 20년을 두고 큰 불사를 일으키셔서 지금의 이 봉령사가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불사하시는 우리 묘자엄자 스승님이 나무 하나 심고 풀 하나 심는 것까지 다 신경 쓰셔서 산에 그때 당시 이제 산에 소나무를 이렇게 떠서 소나무는 그냥 옮기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떠서 이렇게 해놨다가 3년 후에 그 소나무를 옮겨 심어서 지금 도량에 있는 소나무가 그렇게 옮겨 심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소나무를 만약 사서 심는다고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지만 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땅하고 여기 땅하고가 맞지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 다시 나무를 심고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셔서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그냥 누구든지 오면 환희심을 내는 그런 도량으로 바꿔준 거죠.

0: 그렇지. 이 복령사는 사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가대학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년 동안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팔관재계도 하고 있고 여성출가학교도 하고 있고 학인 스님 가족 템플스테이. 네. 이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0: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1: 가족들만, 다른 사람들은 낄 자격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학인 스님들의 가족들만 템플스테이를 따로 합니다. 네. 따로 하면 그 이제 부모들이 처음 이 스님들이 출가할 때 소리 없이 연락 없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 그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고 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인 스님은 어머니가 그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딸까지 또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승가대학에 와 있거든요.
0: 어머니랑 따님이 같이요?
1: 아니요. 어머니는 옛날에 출가를 네네. 했는데 또 딸을 출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면 막 펄쩍 뛰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를 몇 년 참가하면서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와서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려서 올해는 오면서 수박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공양하고 그러셨어요.
0: 세상에.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일반 템플스테이와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네. 스님과 부모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네.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나누기. 예,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출가를 시키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출가한 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말고도 또 재미있는 행사도 있을까요?
1: 예, 있죠. 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도 하고 불교 네. 학교를 하는데 초급반 네. 또 불교 대학 경전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찰 음식 특별 그 특강이 있고 또 학인 선생님들은 봄나물 솜씨 자랑 같은 것 또는 가을에는 이제 사찰 음식 대향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합니다. 올해도 10월 9일,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0: 또 여성 출가 학교도 6년째 하고 계시죠?
1: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출가 학교가 여성만 따로 해서 비구니 사찰에서 하는 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부터 쭉 지금까지 기수마다 이 출가 대상이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꼭꼭 나왔어요.
0: 출가자가 된 거예요?
1: 출가자가, 예. 그래서 2기 때 출가한 사람이 지금 우리 승가대학이 2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지금 올여름에 두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지금 행자로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서 지금 행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동안 기수마다 꼭 출가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0: 네. 네. 특별히 봉영사에서 여성 출가 학교를 하면서 출가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1: 물론 이제 이 단기 출가라는 게 세속의 그 일상의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것을 이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성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생활해보는 그런 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3기 5계를 먼저 수지를 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니까 바로공양 또는 조성예불 또는 울력 이런 거를 스님들의 생활과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자비수참 기도 삼보일배 그런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아 나도 이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좀 특별한 그 체험이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특별하지 않나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봉영사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 자체에서 아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습니다. 여기가 승가대학이라서 네. 우리 학인 스님들 공부하는 모습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 소임자 스님들의 모습 이런 것을 직접 보면서 같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0: 네. 스님의 미소만 봐도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0: 근데 스님께서도 절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9살 때 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1: 예. 저는 이제 그 삼촌이 비구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8남매신데 제일 맏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일찍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한 3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8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하고 언니하고 두 형제인데 두 자매인데 언니는 나이가 좀 있고 나는 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스님 절에서 자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몇 년만 키워준다라고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 몰랐죠. 그냥 그래서 할머니가 더 놀다 가라 그래가지고 놀다 간다고 있었는데 날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데리러 오길 기다렸는데.
0: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1: 아니, 처음에는 자꾸

0: 꼭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그냥 그랬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회지 같으면 뭐 혼자 어디로 찾아간다고 하지만 산중인데 길도 모르고.
1: 9살 어린 아이가. 네.
0: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그냥 있게 됐는데.
1: 네.
0: 처음에는 이 스님이 나를 출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왜냐하면 새속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염불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동봉선선 명심보감 뭐 이런 것만 뭐 심심풀이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놀게 내버려 두셨어요.
1: 네.
0: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것 같아요.
1: 어떤 행동이?
0: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쭉쭉 고글 넣어서 빼가지고 염불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주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왜 스님들 경 읽듯이
1: 네.
0: 뭐 수보리야어이 운나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읽고 하는 행동이 딱이 스님 하는 행동만 한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 해 이게 10살 때쯤 된것 같아요. 10살 때쯤 여름에 저녁 공양을 하고 이제 스님하고 불목하고 불목 처사님하고 공양주 보살하고 마루에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바람을 쐬고 계시다가 공양주 보살이 이제 나를 가르치면서 아무개가 염불 잘하는데 시켜보라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해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당에 걸 뺑뺑 돌면서 개향부터 개향 이렇게 뽑아서 조속예불 다 하고 천수경 다그 내가 외운 데까지 다 하고 그러고 축대에 올라서 마루에 올라서는데 스님이 나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시더라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난 올라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날 배울 내가 외운 그 뒷부분을 써가지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염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불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스케줄을 짜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나는 뭐 스님이 출가를 니는 해라, 안 해라,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1: 근데 이렇게 출가를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0: 그냥
1: 나냐?
0: 계기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염불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니까 그냥 나는 스님이 되는 거다 했지 누가 뭐 하라 생각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전생에 아마 출가를 했던 사람인지 어쩐지 그렇게 이 회색 옷이 좋더라고요. 회색 옷이 좋아서 심부름을 보내면 스님들이 입다가 냈던진 흔옷 주워다가 입고 심부름 가고 하도 회색 옷을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광목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15살에는 성남사로 가시게 된 거죠.
1: 왜냐하면 비구심절에서 출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승을 네. 정해서 네. 이제 그 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삼촌 스님이 그때 그 가사 편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은 가사를 가사원이 생기고 또 바느질

0: 에서 가사를 많이 만들고 했지만 그때는 다 사찰에서 가사 불사를 했습니다. 사찰마다 이제 가사를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아서 그걸로 광목을 사서 물을 드리고 틀질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절에서 그걸 마름질을 해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재단하는 분이 이제 편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다니시니까 비구니 사찰도 많이 가시고 또 가사불사를 하게 되면 비구니 스님이 오셔서 바느질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해서 비구니 스님을 많이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승이 될 사람을 당신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잘 이렇게 살펴보신 것 네. 같아요. 근데 당신 눈에 스승 될 만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제 나중에 성남사에 그냥 보내게 됐죠.
1: 근데 성남사에 그 무섭다는 인홍도 스님께서 계셨잖아요. 가지사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는데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0: 근데 우리 삼촌 스님이 원체 나를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성남사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성남사 보낼 때도 이제 스님이 성남사는 가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중노로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사상적으로는 좀 불실하고 중노로서는 확보할 수 없지만 몸으로는 편하다. 그리고 네가 학교도 갈 수 있다. 어떤 걸 택할래? 나보고 택하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왕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하는데 중노로서 제대로 하는 데 가야지. 그래서 내가 성남사를 택해서 간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성남사에서 지내시면서 성남사에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1: 성남사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 것만 있었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남사에 갔을 때 성남사도 완전히 불사전이었습니다. 가서 보름이 지났는데 불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사 들어가는 그 입구, 입구가 지금은 이제 누각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일주문도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6.25 전쟁 끝나서 성남사가 많이 불타고 그야말로 대웅전 뼈대만 남아 있고 사무실체도 시커멓게 끓어 있는 상태, 큰 방도 전부 다 그 끓어 있는 상태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참 절집도 어려웠고 이 세속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보시가 넉넉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일꾼들이 기술적인 것은 일꾼들이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중이 거의 다 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는 것도 대중이 전부 다 직접 진흙 이겨서 기와 올리는데 흙을 기와의 지붕까지 올리는 것도 대중이 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사닥다리 중간에 서서 올리는 건 다 내 차례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몸이 가볍다고.
0: 네.
1: 거기서 흙 받아서 중간에 흙 받아서 올리고 올리고는 또 이제 기와 대모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난 기와도 일 줄 압니다. 나도 그때 운력을 많이 해서.
0: 이야. 그때 그래. 선생님 사실 사춘기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1: 절집에 어려서 살면서 사춘기 그런 거 물론 왔죠. 왔지만 뭐 내가 사춘기다 요즘 사춘기라 하지 옛날에 누가 사춘기다 어쩌다 하나요? 혼자 많이 겪었죠. 혼자 그 과정을 이제 내 감정이니까 뭐 슬프고 기쁘고 뭐 하는 그런

0: 변덕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냥 이기지 뭐 그걸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1: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계도 받으시고 네. 출가자가 되었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0: 지금은 수계를 받으면 지금처럼 뭐 행자교육을 해서 저렇게 법답게 받았잖아요. 그때는 큰 스님 오신 날이 우리 수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큰 스님 오셨으니까 난 수계를 받는지 어쩐지도 몰라. 어른 스님들이 입던 장삼 입혀서 법당에 가라 그래서 가면 그날이
1: 수계 받는데.
0: 그러니까 그런 뭐 수계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큰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계를 받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1: 그러면 성남사에 계시다가 은사스님인 묘경스님은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0: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은사를 정할 때는 우리 은사스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고 소임은 이제 입성을 보시는 그런 위치였는데였고 지금 이제 뭐 성남사 계시는 그 노스님들은 전부 다 30대 30대 뭐 백졸스님, 불필스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30대였어요. 그리고 큰 스님한테 성철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서 한참 신심이 돈발해서 공부한다고 막 쪼여 붙일 때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두게 되면 내가 항상 맞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린 상자를 두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상자를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다고 자꾸 버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은사가 되셨죠. 당신이 자원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안 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천상해 줄 수밖에 없다 이래갖고 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그 삼촌 스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자비로운 스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학식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다 떠나서 어린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그 원력대로 우리 은사 스님을 진짜 자비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새 속에서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우리 은사 스님이 다 주셨어요.
1: 와, 네,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고생스러운데.
0: 그 어려운 성남사에서 제가 성남사에서 나이 16살에 채공을 살았어요. 채공을 사는데 이 부엉이 이런 진짜 이게 젬병인 거예요. 일이 많으면 해야 될지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야. 일이 많아지면 뭘 할지 몰라서 벽에 붙어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옆에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몰래 국거리를 다 장만해서 와. 가마솥에다가 딱 앉혀서 불만 떼면 되도록 와.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나는 이제 갱도하면 불만 떼면 국이 되도록
1: 와.
0: 이렇게 그 해주시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광목이지 이런 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입으면 이 무릎이 바지 무릎이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새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른들 입으시던 행자들은 헹궈 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만 입으면 몇 달 안 입으면 얘가 뻥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한철 지나면 우리 스님이 내 보따리를 다 가져가셔요. 가져가셔서 싹 바느질해서 끼워서
1: 세상에
0: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입을 거는 새로 만들고 해서 입고 벗고 두 벌에 한 벌 더 보태서 속옷까지 다 정비를 해서 딱 갖다 놔주십니다. 철마다.
1: 와, 정말 어머니같이 보살펴 주셨네요.
0: 그것뿐만 아니에요.
1: 찐 사랑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것뿐만 아니라 네. 내가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스님은 담 넘어 내가 오나 이렇게 넘겨다 보시고 나는 방학을 기다리면 기다려서 얼른 우리 은사 스님한테 쫓아가야지.
1: 우와.
0: 늘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담 넘어 내다보면 대중이 다 암흑에 오는가 보고 계신다고 막 놀리고 그러셨대요.
1: 세상에.
0: 은사 스님은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남사가 그 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입니다. 불사 중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님들이 다 감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뭐 콩을 거두어서 타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울력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사 스님은 대중이 다 잠든 후에 혼자 나가서 밤새도록 그 울력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중이 일어나기 전에 살짝 돌아서 주무신 척 하시고 그 대중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뒤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참 그런 것을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0: 아니 근데 진짜 성남사 계시다가 네. 운문사로 가셨잖아요. 네. 운문사 가시려고 1년을 기도하셨다면서요.
1: 아, 예. 그게 왜냐하면 네. 성남사는 원래 이 선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육 체계가 기본 교육이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사는 출가를 해도 강원에 안 보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돌려앉혔어요. 네. 돌려앉힌다는 건 수계만 받으면 바로 선방에 들어가게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다각소임을 사니까 이제 뭐 차를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쟤는 나이가 어려서 선방에 바로 돌려앉히기가 너무 좀 뭣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앉히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강원에는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데나 보내면 사상이 나빠져서 보낼 수가 없고 묘엄 스님이 운문사에 강사로 오시면 그때 보내야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묘엄 스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 내가 공부를 하러 가려면 묘엄 스님이 운문사로 오셔야만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오. 내 마음에.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삼촌 밑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지. 그럼 강원에 가면 체계적으로 잘 배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성력을 할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묘엄스님이요 운문사 강사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야.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1년 한 6개월 후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운문사 가게 됐는데. 우와,
0: 그렇게 해서 평생에 스승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1: 그렇죠.

0: 혹시 그러면은 그 운문사에 계실 때 묘엄 스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인연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내가 처음 가서 이제 그때 간 시기가 가을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방을 짜는데 누구든지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뭐 아랫반에

0: 외환이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임을 짜는데 무슨 소임을 부르면 이제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금방 부전을 뽑는데 아무도 자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꾸 여러 번 어른 선생님이 하라고 누가 하겠냐 돌아보고 몇 번이나 하는데도 한참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해. 금방 부전이 나는 뭘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네. 모르니까 아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알아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뭔지는 몰라. 모르지만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마음으로 미엄선비를 굉장히 1년 얼마만큼
1: 맞아, 기도하고 만든
0: 생각하고 네. 간 사람이라서 어른생들이 저렇게 애를 태우는데 안 나오는 게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뭉텅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죠.
1: 진짜 향심으로 하신 거네요. 네,
0: 했는데 네.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겨울철이니까 새벽 예불을 대웅전에 가서 하지 않고 큰 방에서 예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대웅전에 가서 대중이 예불을 하니까 큰 방 부전은 목탁을 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에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예불을 끝나고 나서 대중이 전체가 천수경을 치고 그 뒤에 발언문 한 기억은 없는데 천수경을 치고 기도를 좀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치는데 저는 성남서 살았기 때문에 천수 목탁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치는 건 치지만 대중 스님들에 맞춰서 치는 거. 그러니까 세 번 진언을 하고 세 번 끝에 목탁으로 신호를 주고 시작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걸 전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예불 시작해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강사 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천수 목탁을 그래 안 쳐봤냐고 하시더라고. 저는 성남사에서 있어서 한 번도 쳐보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탁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목탁을 가지고 갔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강사 선생님이 어려운지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야말로 고개만 숙이고 이제 손만 쳐다보고 근데 이제 내가 제대로 못 치니까 강사 선생님이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딱딱딱 치다가 세 번 진언 마지막에 딱 쳐서 맞춰주고 새로 시작할 땐 딱 쳐서 대중에 신호를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전을 살게 됐죠. 네. 근데 그 겨울 부전이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목탁만 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기 코드만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옛날 그때만 해도 기름으로 하는 호야불. 네. 호야불을 방이 크니까 큰 방에 호야불을 아침에 12개를 켜야 돼요. 그거를 대중이 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다 켜서 이제 큰 방에 켜놔야 대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보다 근 한 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호야를 다 미리 이제 하루 전날 다 닦아서 기름 다 채워놨다가 그 전 아침에 불을 다 켜서 금방 하판에 4개, 상판에 4개, 뭐 하여튼 바깥에 또 마루에 달아야 되고 해서 하여튼 12개인가 14개인가를 켜서 달고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더더욱 이제 힘든 이제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철을 그렇게 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2: 편안한 걸로 하셨어요?
0: 아니죠. 원문사 6년 생활 동안 3년을 부전을 살았어요.
1: 그때 공덕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스승님도 많이 만나셨네요.
0: 공덕을 지었다기보다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목성이 좀 좋았어요. 음성이 좀 좋아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 음성이 꺽꺽하고 연보를 하다가도 꽉 막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음성이 좋아서 아무리 소리를 내.

0: 그래서 하루 종일 염불을 해도 목성이 이렇게 탁해지거나 와. 목이 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목신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아. 나도 목이 좀 쉬어서 캐캐 부리면 어른들이 아이고 아무개 목 쉬었구나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때는 목이 쉬지를 않아.
1: 아니 근데 스님 말씀 들어보면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출가자로서 정말 인연이 출가를 하셨어야 되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아,
0: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전생에 출가자는 출가자인데 좀 시원찮은 출가를 한 사람이었구나.

머리를 깎고 추구하는 것은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밥이 없어서 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위해서 추구했느냐?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한 거다.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돌진하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죠.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고 가야 좋겠는가? 네, 며칠 전에 제가 겪은 두 가지의 인과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그런 조계산, 송강사가 있는 천자암에는 800년 된두 그루의 향나무가 이렇게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그 쌍향수라고 하죠. 고려 불일 보조국사와 16국사 중에 9세에 해당하는 담당국사의 전설이 서린 그런 나무인데요. 그런 나무가 거기는 일출을 볼 수는 없고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량이에요. 그 육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어떤 때는 단연코 한국 제일이라고 할 만큼 강렬한 그런 불회강이 방광처럼 이적의 어떤 형상 중에 방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상에서 뭐 방광했다. 자연도 그런 방광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데서도 작은 방광의 기적이 있다고 기록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불타는 해가 그 지평선을 안고 떨어지는 그 방광 참 선악을 넘어서 너무 강렬한 것은 사람을 침묵하게 합니다. 뭐 조그만 것은 너무 이쁘다. 아, 잘생겼어. 그런데 너무 거대한 압권으로 오는 것들을 보고는 작은 존재들은 거기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 뭐 굉장하네. 이것도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입 밖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런 도량에 어느 노인이 하나 찾아왔어. 93살 뭐 그렇게 허리는 반듯하고 몸가짐도 단정하게 입은 노인이지만 나이는 그렇게 적지 않은 아무리 장수라 해도 90이 넘으면은 작은 나이가 아니죠. 100세가 흔하다곤 하나. 온 이유가 내 내자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자가 아들하고 전라남도 보성에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가다가 한 30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듣지는 않았으나 그 아산병원 앞에 사거리가 아마 전멸 신호등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항상 등은 전멸했을 때 위험하잖아. 빨리 가버린다 할 때도 위험하고 안 가야 된다 할 때도 좀 착각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신호등이 모순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멸을 하는 상태에서 아들과 그 모친이 어머니가 그 트럭에 그냥 서로 날라가 버린 거야. 뭐 어떻게 뭐눈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면은 좀 복한 말로 즉사하지. 그런 그 마누라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뭐 어지간하면은 재혼도 할수 있을 텐데 그 애들 셋을 키우면서 아주 올곧게 늙은 모습이 보여. 그 사람은 일반인이라도 젊은 나이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데 이렇게 70이 넘어가는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 모양보다는 풍기는 기도 느낄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력의 기운이라든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와서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은 누대종친
뭐 조상들, 가족들, 형제들, 그런 누더 정치인들 위패를 모셔서 좀 정리를 하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요즘 나이를 좀 드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이 제사 모시기를 싫어하는가 봐. 어떻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예전에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기준이 제 의식을 통해서 도와 행을 닦고 어떤 효를 증정하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의례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뛰어난 머리 아주 뭐 여러 가지 다 갖춘 그런 사람들도 그런 효와 춤과 어떤 그 규범을 속으로 몰아넣으면 좀 짜증을 내. 따라하다가도 되게 시집온 며느리들이 그렇다던데 우리 여러분들 다 며느리 있죠? 며느리 있는 거 손 아프지만 한 번씩 들어보셔. 며느리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근데 그 며느리들도 간택을 한다네. 대부분 아유 그 집에 가면 제사 많고 그러면 안 간다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죠. 뭐 그걸 허물로 볼 수는 없고 뭐 좀 줄여서 단촐하게 자기 위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현존 사친에게도 그런 걸 느끼니까 자기 며느리, 딸, 심지어는 아들 이런 애들도 그 90이 넘은 사람이 살펴보니까 자기 떠난 뒤에는 그걸 안 할 것 같거든. 해도 자기만큼 진지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평생 위패, 만년 위패를 모셔주고 이제 그 해가 서쪽으로 지듯이 이제 자기의 삶도 정리되는 기간이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위패를 이제 열 분을 모시고 그냥 위패만 모셔주기가 좀 섭섭하겠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도제, 천도제를 연불 수행하시는 훌륭한 스님들을 두 분 모셔서 잘 하고 또 그

전라남도 신안, 네, 신안 씻김꽃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교육사, 우연히 그분을 차를 한잔 나누게 됐는데, 학교 미술 선생을 한 14, 5년 했나 봐. 그래서 그런가, 대개 이제 그 무인들, 그 무다 무속인이나 이렇게 춤사위가 깊은 이들은 눈이 좀 귀가 특출하게 발산하기도 하고, 좀 우리로 말하는 말, 우리가 느낄 때에는 되게 정하지 않은 눈빛들도 좀 많은데, 이 사람은 미술을 오래 가르치고 해서 그런가, 그런 무연 공연을 해도 눈빛이 아주 맑고 정리가 돼 있어, 기운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량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원래 그게 뭐 다 하려면 4시간을 해야 된다는데, 4시간이나 그렇게 막 차려놓고 할 수는 없고, 되게 이제 대중이 온 집에서 야외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큰 그 5.18 광주 사태 희생자들 해마다 그 씻김 공연을 하는데, 그 교육사가 한다고 그러더만, 단정하고 아주 소리도 카랑카랑한 게 들을만해. 시인들 연불도 좀 들을만하는 목소리, 독특한 색깔이 있듯이, 그 나는 씻김 처음 봤는데, 아, 참 멋스럽게 잘한다, 그러면 죽은 혼백도 위로를 받을 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면서 매번 그렇게 감사하단 말을 하더라고. 그 노홍이, 90이 넘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을 진정으로 주고받기가 쉽지는 않아. 말은 감사합니다가 습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진정으로 감동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몇 번이나 겪겠냐 이거야. 그러나 그 노장이 이렇게 딱 앉아서 그 긴 연불과 천도 제 의식 끝에 그 씻김꽃까지 다 안정히 앉아 바라보는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림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회양하고 그 방광하는 불타는 그런 가을 노을 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성하고 적적한 그런 일반인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도 뭐 중노릇 좀 한다고 폼 좀 잡고 살았는데 뭔가 좀 숙연해. 손을 잡아주고 싶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분들입니다. 손이 한 개뿐이어서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 잡아드렸어요. 네. 또 한 사람의 인연을 이 가을에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북한의 함흥인가 어디서 태어난 분이고, 자신도 개성인가 어디서 태어났다 하시더라고. 뭐 이야기 스토리상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뭐 이름이나 누군을 밝힐 일은 아니고. 그런데 딸을 둘 데리고 오긴 오는데, 언제 절에 계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꼭 쟤를 만나야 되나요? 절에 오면은 나 빼고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꼭 스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나를 만나서 특별하게 어떻게 어느 날 무슨 스치는 인연이 있었던 거나 하면 몰라도, 그 생명부주의 사람을 꼭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제 그랬다가 여하튼 고집을 부려서 만났는데, 일찍부터 이제 남편이 일본, 그 우리는 그 명치대학이라 그러지? 메이지대학, 그래? 거기를 나오고, 거기 가서 자기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은 한국에서 유학원 여인을 만났나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또 났다네. 그러니까 이제 얘 나이가 드신 분이긴 한데 한 어변으로 볼 때는 참 아주 힘든 어변이지.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는 애도 많이 낳았더구만. 다섯인가 낳아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렸고. 날아가 버렸는데 또 어느 여성을 만나가지고 늦게 또뭐 애를 하나 그 여자가 낳았는데 어떻게 두달 만에 그냥 그 애를 두고 떠나버렸다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영감도 참 복잡한 사람이지. 보지도 못했지만 죽었을 거야, 아마. 아, 같이 안온거 보면. 또 살았는데도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아픔과 자기 수행에 했던 그런 사경을 하고 염불을 하고 마지막에는 막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하나 하면서 그 부모 미생전.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그 화두 있잖아? 부모 미생전. 이거를 들어도 됩니까? 그래. 그런 중중에 그 사찰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그 모든 절에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 머릿속에. 대부분 어떤 출가자들의 경우도 아주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면서 뭔가 머릿속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예비승려가 돼가지고 광원에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절집이 이 모양이 있으면 내가 하루 여기 와서 머리를 깎고 허시간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때는 출가자가 좀 많은 편이지. 70년대 초뭐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어쩌다 하나씩 와서 스님들이 지금 어떻게 조달이 안 돼. 글자도 좀 줄지만 스님들이 더 급해 지금. 혹시 그 손자나 손녀 뭐 이런 해가 있으면 좀잘 꼬드겨 가지고 빨리 출가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절이 다 말라버리게 생겼어. 그것도 또 여러분들 몫이야. 스님들 몫이고. 그런데 그 노보살처럼 자기 지난 그런 삶의 이야기도 있지만 한 손에 또 들고 온 것은 가는 데마다 보아왔던 마음에 안든 거나 허물 이런 거 저런 것을 막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내용이 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부처님 도량에 와서 삶을 참회하고 말과 듣는 이거보다는 깊은 마음의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이유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귀에 듣고 머리에 기록하고자 온게 아닙니다. 아직 남이 찾지 못하고 나도 찾지 못했던 그 간절함이 비온과 기도와 정진과 사경과 참선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노보살님이 그렇게 말안 해도 세상의 허물은 너무나 미진수로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주술려면은 인간이 아닌 축생도 그걸 바로 들고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리살타 길을 가겠다는 보살님께서 들고 온 것이 대비원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연도 아니고 큰 남이 버린 쓰레기를 잔뜩 들고 와서 이거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값이 있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그 허물이 누구 허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을 다 들고 와서 나에게 자랑을 하려고 나를 보자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부모 미생견을 듣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살님은 바르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 미생견을 들건 사경을 하건 조주무자를 들건 삼천배를 하건 그 간절한 사람은 사회에 있는 허망한 것을 보지 않아. 오직 불생불멸의 부처의 살림이 무엇인가? 부처의 살림을 토해낸 내 본심 자리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 들기도 너무나 간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단식을 하고 하루에 15, 16시간씩 용맹연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 오래 했다는 분이 가져온 살림살이가 그 모양이라니 어찌 내가 거기에 무슨 답을 하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가을날 경험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러 삶이 극대비되는 그런 노인들 두 사람을 한 노보살과 한 노처사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목을 바삐지금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간절치 못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환희심을 내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그놈을. 그럴 수 있는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없죠? 예. 또 크게 말해봐요. 여러분들은 없죠? 예.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들이 다 모였구나 한 거예요. 그런 살림살이의 기본이 나의 업과 연이 만들어져서 부딪히는 속에서 늘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선 법문이나 뭐 어려운 건 없어. 사람이 진실하면 선을 하든 경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 진실이면 벌써 다 정리가 돼버린 건데. 그러지 못한데 그때 그게 경책이 될 만한 이게 예전에 우리 처음 출가해서 행자실에 가면은 하심이란 말도 있지만 꼭 이게 써 있어. 이게. 그 70년대 초에도 그렇고. 그게 뭐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한데 우리가 그 송강사 방장이셨던 구산 근스님 모시고 그 초학자 때, 그 정진할 때, 행자 때에도 항상 이 책이 좋지 않은 거에 종이지만 거기에 써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야. 또 수지 독송하기도 많이 할 겁니다. 챙기기도 하고. 보왕삼매론이라고. 보왕삼매론 다 아시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아주 내가 그 화장하면서 쳐다보는 거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조목조목 육군육식마다 이렇게 비춰주는 그 경이지. 거기에 보면은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젊은 날에는 막 욕망과 오욕이 넘쳐가지고 밤을 새도 뭐 허물을 지어도 또 아침에 거뜬하니까 이 몸이 참 튼튼하다, 불개신이다 믿고 하는데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뭐 어디 몸탈 생각 안 해보고 세월도 뭐 무슨 또 꾸준히 좌선하면서 단련된 요가라든가 기타 부지런함으로서 또 경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서 나는 몸이 괜찮구나 했는데 그래서 뭐몇 살인가 몇살 먹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 올해 가을 되니까 몸이 나이를 말해주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나는 빗개 가는 일이 아니구나. 뭐 어디도 아프고 조금씩 아픈 것이 누적이 된 건데 그때 느끼는 거라 이제 많이 와서

미리 느끼기 전에 뭐 자꾸 밖에서 뭐 얻는 것도 중요한 노력을 해야지 먹고 살려면 살림 차리려면 그거 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건 알지만 이미 장엄되어 있는 이 법당 이 몸뚱이 이거 깨끗이 쓸고 닦고 좀 조이고 자리를 챙겨야 돼 오늘부터 아직은 괜찮아 하고 밖에서만 구하다가 우리말로 뭔가 사태가 생겼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몸에 오니까 뭐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했지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않을 수는 없어 이 생로병사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 몸뚱이에 불법을 담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아주 건강불개시는 아니지만 남에게 허물이 안 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사대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축원할 때그 스님들이 뭐라고 제일 먼저 해? 사대 강건 육군 청정 그러잖아. 사대가 강건하지 못하면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오늘 무상사 법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픈 것 빼고는 더 이상 안 아프도록 법사 스님이 사대 강건 육군 청정 꼭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노보살이 큰 남편 그 난지 분질 분장을 치고 딸 마지막에 이런 보통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불법을 믿는다고 절마다 돌고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큰 문제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마장이 없기를 바라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왜 그러느냐. 세상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마장이 없어도 돼. 그러나 100년도 못 가서 살아야 되는 그 허망한 몸뚱이를 위해서 어떻게 억년 만년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작은 나는 의지할 뿐이지. 그 생각을 하면은 세상살이 이렇게 다니다가 작은 마장이 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응? 그러겠냐 말이야. 이 사람과 사람만을 대하면은 그런 업식이 머무를 사이가 있겠지만 더큰 것들에 나를 대비해 본다면은 그 얼마나 허망하고 욕심 많은 생각이냐 말이야.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에 마장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좀 다른 생각으로 나머지 시간을 갈무리하지 않겠는가. 똑똑하고 이제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있지는 않았는데 그걸 탁 챙기라 그러면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그래. 더 나의 일로 아닌 걸 들을 때는 다 알아. 팔만대장에게도 어렵지가 않아. 나의 일로 딱 들어가려면은 캄캄해 사는 게 저게 나만 안 건드리면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무슨 상관이야 이 논리거든. 요즘 정치판이고 세상이 그러잖아. 미국이고 뭐 이란이고 뭐 한국은 뭐 별거 아니야. 한국 똑같지만 하는 짓이. 싸움을 몰랐는데 국가를 지도한다는 자들 때문에 싸움을 배우게 됐다 이 말이야. 서로 사랑과 자유밖에 몰랐는데 지역 감정에 막 좌우 우익 진보 보수 뭐 그거 아무리 삶아도 먹을 수도 없는 것들 아니야? 솥에다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진보 보수를 삶아가지고 뭐 밥거리가 나와?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 사랑보다 자비보다 위대한 게 어딨어. 그거 실천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를 제도하는데도 덕과 수행이 없으면 항상 그 난장을 치게 돼 있어. 우리 불자들은
그 일이 우리의 뜰에서 날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함께 했으면은 대비 보살들도 그렇게 합장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다잖아. 어느 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대비 보살이 이렇게 빛나는 합장을 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무상사에 와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이 서 있는 도량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1,100억 화신의 대비 보살들이 서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셋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마음 쓰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았는데 마음은 잘 썼는데 곤란이 없는 건 아니고 마음을 내가 쓰는데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나하고 전혀 별개로 나오는 그 물건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냐고. 이걸 또안 한다고 또 잠을 못 자고 욕을 하고 에? 막 어떻게 해서 저걸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라는 경쟁이라는 그런 속에서 살아. 뭐 그래서 좋게 보면 그렇게 들썩거리면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와서 한생 살아가는 거지. 뭐그뭐다 허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불자들은 그래도 숙의 계를 다 받고 당내 부처가 될 서원을 제불 앞에 세운 분들은 달리 또 살아야 되지. 100년 잘 살자고 억겁을 버리겠어요? 100년 진하게 살더라도 억겁을 장엄을 해버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물질과 살아가는데 그냥 아주 온 마음을 써서 마음 다치는 법이 없으라 이 말이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오더라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다. 봄처럼에 그렇게 여리게 안 보였지만 방심하니까 가을날 그렇게 무성해져 버리듯이. 이 마음도 그래. 나도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사람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니까. 아니면 나 봐라,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부끄러워, 참.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산중에서 생각한 가을길에서 적은 글이야. 이걸 끝으로 가을 산길에서 바쁜 걸음 나그네여 어디에서 멈추는가? 평생 구하는 것들 떠날 때는 빈손인 것을 흘러온 시간 헤지 않고 지났는데 늙은 몸이 오늘 아침 알려주는구나. 몇 년이 되어버렸는지를. 향 사르고 차 한잔 올리니 또 다른 무슨 일이 이보다 뛰어나리. 다들 소원 성취하시고 다음에 또 빛나는 것 주우면은 나도 오늘 들려줬던 것이 내게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자장 스님은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절을 창건하고 향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구층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영원한 불법의 융성을 기원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8년 거센 화마가 산사를 덮쳐 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의상대사가 잿더미가 된 터 위에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라 부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맑은 도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선정사 역시 1642년 또 한 번의 끔찍한 화재로 인해 무참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1644년 영석, 연옥, 혜원 세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절을 일으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더니 세 스님의 꿈속에 한 신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1: 이 터는 만대에 이르러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2: 널리 불법을 편 보량이 되리라.
0: 신인은 붉은 화마가 닿지 않을 새로운 절터를 점지해 준 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스님은 신인의 가르침에 따라 곧바로 불사를 시작했고 1647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점지하여 흥하게 한 절이라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신흥사라 불렀습니다. 두 번의 거세남아도 끝내 꺾지 못했던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 그 신성한 염원 위에 신흥사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설악산의 푸른 바람과 어우러진 신흥사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멸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팬분들 중에 경찰 분 계세요?
2: 여경이요?
3: 뭐?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4: 사랑해요 배아경. 꺾인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2: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1: 아,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꺾어서? 돌려서?
2: 아, 진짜?
1: 어, 좋은 거. 꺾어 돌리고 사랑하고.
2: 너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낭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현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0: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그 괴리감, 그 차이만큼 고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통을 어떻게 감소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아는 거, 지혜롭게 보는 거. 고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통 방정식은 기대값과 현실을 고통으로 지혜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면은 집착을 누그러뜨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와 마주 앉아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열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의 고통, 사고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정말 단순히 고통으로만 그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시너지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통찰력을 키워온 분들과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 서강대학교 김종락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1: 안녕하십니까?
0: 다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0: 친구로서도 많이 보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아주 아마 저희가 존댓말을 쓰면서 진행을 해도 보시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이 끝나면 또 반말 쓰면서 밥이라도 같이 먹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32년 만에 만난 룸메이트 MC 노정열을 만난 소감은 어떠신지요?
1: 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아, 저는 뭐 사실은 우리 MC님은 저를 지금 30몇 년 만에 보겠지만 저는 뉴스 이런 채널에서 종종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미 얼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MC로서 섭외됐고 또 제가 또 참여해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편한 MC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이것도 인연입니다.
1: 예, 큰 인연이고요. 예.
0: 자, 지난 시간에는 수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또 AI를 통해서 본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피할 수 없고 또 어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네 가지 중에 고라고 하는 또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인데요. 수학자이자 AI 전문가인 김 교수님이 바라보는 고라는 것이 무엇일지 혹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자분들과 주로 수식이나 글자, 판서보다 말로 하는 수학법, 예. 수학수학법이네요.
1: 그러니까 그러네요.
0: 수학수학법이었는데 예. 그래도 항상 우리 학계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공식이나 방정식 이런 걸로 도표화나 수식화가 됐을 때 정말로 일반인들 보기에는 수학처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우리 수학자에게는 고통도 어떤 패턴이나 공식이 있을까요?
1: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로병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괴로움, 고통에 대한 공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그 괴리감, 그 차이만큼 고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통을 어떻게 감소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그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아는 거, 지혜롭게 보는 거. 그것을 저는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를 그것을 이제 중에 숫자로 보면 분모로 졌습니다. 그래서 고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통 방정식은 기대값과 현실을 고통으로 지혜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0: 분모가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1: 그렇죠. 분모는 지혜.
0: 아는 것.
1: 아는
0: 그리고
1: 것.
0: 분자로서는 네. 기대값 마이너스
1: 현실적인
0: 현실값.
1: 예, 현실값.
0: 그러면 지혜는 위즘이니까 W분의
1: W분의
0: 기대값 expectation이니까 E
1: 그렇죠.
0: 마이너스 현실 reality
1: 그렇죠.
0: 고통은 pain이니까 P는 W분의 네,
1: 그렇죠.
0: E 마이너스 R이 되는군요.
1: 새로운 원리를 역시 하나를 알려지면 둘을 아시는군요. 예.
0: 야,
1: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0: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딱 와닿네요. 이 수학의 예, 예. 강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긴 해요.
1: 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하면은요, 그게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의 주제가 고라면은 이 고를 이 공식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특히 그 분자에 해당하는 기대값과 그다음에 현실값, 요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집착이다라고 보거든요.
0: 집착이 클수록 예. 고통은 커지는군요.
1: 예. 그 기대가 크다는 거는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잖아요. 현실은 이런데. 그래서
0: 사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기대가 뭐 바람직하고 또 꼭 목표 설정해서 필요한 그쪽보다
1: 예.
0: 지나친 욕심 내지.
1: 그렇죠. 지나친 기대.
0: 뭐 탐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1: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0: 그게 너무
1: 그
0: 크면 안
1: 부분이
0: 된다.
1: 우리의 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착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면은 집착을 누그러뜨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그거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말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객관화될 것 같아요.
0: 그래도 분모에 뭐가 자리 잡는가 궁금했었는데
1: 예,
0: 제대로 아는 지혜라는 게 자리 그렇죠. 잡고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분모가 크면
1: 예.
0: 확실히 고통이 줄어들 수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기대값 이런 부분이 크더라도 지혜가 더 커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수식적으로는 리미트의 개념이거든요. 얘가 무한으로 가면 얘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0: 영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와, 예. 그러니까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예. 그 고통이 주는 가치를 인정할 때, 예. 더 우리의 삶이 더 글쎄 의미 있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사실 이론은 그런데 참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0: 그렇죠.
1: 예.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이별의 고통, 예. 가슴앓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제목이기도 한데
0: 그렇습니까?
1: 가슴을 앓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사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1: 그리고 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표현 토사광란이 몇 번씩 오잖아요.
0: 예, 그렇죠.
1: 막
0: 예.
1: 온몸을 주체 못할 정도로 괴롭고 예, 아픈 거. 이거
0: 예, 예.
1: 신체적 고통도 고통은 고통이거든요.
0: 그래서 우리 뭐 사고도 있지만 팔고까지 치면은 이제
1: 팔고.
0: 예, 팔고에 이제 추가로 네 개가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오음성고라는 게 있습니다.
1: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오음이 오온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온이 무성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1: 아, 인간과 네.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0: 예, 예. 그래서 몸과 마음 혹은 색수상식 하는 네. 오온 혹은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온의 음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죠. 개로 이루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감각에서 오는 고통. 어떤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느껴지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불안하고 뭐 좀 분노스럽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런 거 이제 오음성고 중에 성고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른 고통들은 살면서 느끼는 큰 고통이라면 얘는 이제 그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아까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치지만 그것에 나오는 고통을 다시 마음이 못 다스리잖아요.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만 잘 다스려도 웬만한 것은 이제 그 고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1: 뭐
0: 보거든요.
1: 제가 엉뚱한 생각으로 비하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0: 예.
1: 고통,
0: 예.
1: 취업난,
0: 예.
1: 그다음에 뭐 연애와 결혼하기 힘들고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예. 아주 병폐적인 일부 현상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0: 예.
1: 이별을 통보했더니
0: 아, 예.
1: 정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0: 예, 예, 예.
1: 또 스토커라는 걸로 현상이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법제까지 만들어지고
0: 예, 예.
1: 그거 진짜 아집이고 집착인 것 같아요.
0: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하는 사람이 큰 고통이잖아요. 그 행하는 사람은 자기는 뭐 이게 그
1: 스토킹인 근데 그것도 결국 범죄면 고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0: 본인한테는 고통으로 간다는 걸 처음에는 모르게 되겠죠. 그 본인이 편한 것이 상대방의 고통이지만 그 상대방의 괴로움이 다시 본인의 또 다른 괴로움으로 간다는
1: 거기까지는 인식을 잘
0: 못하는 거죠. 네.
1: 아,
0: 그런 레벨까지는
1: 네. 이기적인 것 같긴 해요.
0: 예.
1: 데이트 폭력이란 말 들으면
0: 예. 네.
1: 지금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숫자가 가장 인생의 전부잖아요, 사실은. 제 평균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는 불가에서는
0: 예.
1: 사자로 되는 게 사의 배수가 많은 것 같아요.
0: 아, 사의 배수.
1: 사성제.
0: 예, 예, 예.
1: 팔정도.
0: 예.
1: 12연기.
0: 예, 맞습니다.
1: 그 다음에 108번 내도
0: 예.
1: 4로 나누면 나눠지잖아요.
0: 예, 예, 예.
1: 왜 이런 거죠?
0: 그거를 이제 사진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진법.
1: 아, 이진법, 십진법 하듯이 예, 사진법.
0: 사진법. 예, 사진법에 이제 배수처럼 돼서 암기가 쉽고 그리고 이. 그게 또 나름 그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8은 우리가 이제 8비츠 해갖고 IT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IT는 8비츠가 필요한데.
1: 그러네요.
0: 근데 그 8비츠를 다 쓰는 게 아니라 7비트만 씁니다. 아, 그 7비트는 2의 7제곱이거든요.
1: 그것도 엄청난 거죠.
0: 예, 예. 2의 7제곱의 개수로 하되, 근데 얘네들이, 이게 비트라는 거는 자리에 0, 1, 0, 1을 7개 쓰잖아요.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맨 마지막에 패러티 체크라고 하는 하나를 집어넣는
1: 하나 놔두는 거군요.
0: 네.
1: 와,
0: 안전장치죠. 그래서 모든 비치는 짝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1: 일단
0: 짝수로 만들어 놔야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얘는 문제가 있는 그 뭐 키워드를 썼을 때 아니면 전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8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8이라는 숫자는 뭐 현재 IT 정보 이론에 아주 중요한 숫자에 대응을 해서.

0: 8비트.
1: 예, 8비트. 예.
0: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것도.
1: 예, 사방. 예.
0: 그다음에 사통팔달 할 때
1: 예.
0: 여덟 방향으로
1: 예.
0: 뚫려 있을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1: 예.
0: 아, 우리 사자랑 연결되는 게 많군요.
1: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사각형 있잖아요. 정사.
0: 아,
1: 일자리,
0: 예.
1: 일자리 정사각형을. 예,
0: 스퀘어.
1: 스퀘어를 평면에다가 쫙 깔면은요.
0: 예.
1: 빈틈이 있나요?
0: 아, 없죠.
1: 예.
0: 다른 거는
1: 예.
0: 빈틈이 있을 수 있는데.
1: 원을 채워놓으면은
0: 어우, 빈틈이 많죠.
1: 많죠.
0: 원을 채워놓으면 원하는 게 많아지죠. 갑자기 떠올랐지만, 네. 아,
1: 그만큼, 예.
0: 그러네요. 이 정사각형이야말로
1: 예.
0: 다 연결했을 때 빈틈없이 꽉
1: 꽉
0: 채워지는.
1: 채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성제도, 그죠?
1: 예, 사성제.
0: 고진멸도? 뭐.
1: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통은 그냥 뭐 고진멸도 네 글자니까 네 개니까 사성제로 이렇게
0: 구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1: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요게 구조가 있다. 단지 숫자 4가 아니라
0: 예, 구조가 있다.
1: 구조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구조가 있다.
0: 뭐 분자 화학식 같은 건가요?
1: 그래서 그 구조라 하면 이제 고집할 때 그게 고통을 우리가 진단이잖아요. 그 진단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 세트로 묶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치 이제 한 사람의 다리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는 없애자. 그리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0: 예,
1: 고집.
0: 멸을 하려면 돌을 닦아야 되는 거죠.
1: 이렇게 세트가 돼서
0: 세트가 되는군요.
1: 2 더하기 2다. 그래서 4는 2 더하기 2다. 제가 말한 구조라는 거는
0: 고성제, 집성제가 한 세트고, 멸성제, 도성제가 한 세트고,
1: 예.
0: 2 플러스 2가 하나를 이루는
1: 그렇죠.
0: 거고.
1: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고진멸도를 구조화해서 보는 거죠. 2
0: 네.
1: 더하기 2로. 2 더하기 2. 그래서 그러면은 대신 2 더하기 2도 하나가 다른 거와 연결돼 있는 그런 2죠. 원인이 있는. 모든 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단순 숫자는 아니구나. 숫자 안에 어떤 새로운 구조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예.
0: 아유, 말씀 들을수록 수학자들이, 물론 이제 수학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1: 다양하죠. 예.
0: 이렇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불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꽤 되실 것
1: 예,
0: 같아요.
1: 수학, 그러니까 수학자 중에 불교 믿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고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수학적인 이제 어떤 개념에서 관찰을 하니까, 훨씬 불교, 왜 부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
0: 좀
1: 많잖아요.
0: 어려운데.
1: 예. 그 단순히 그냥 우리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오히려.
0: 저희 처음 시간에 김성구 교수님,
1: 예.
0: 물리학자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양자역학도
1: 예.
0: 또 입자냐 파동이냐도
1: 네.
0: 꼭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1: 아,
0: 느끼기에는.
1: 예.
0: 어느 학문 분야든지 그렇게 깊게 가면 또 우리 부처님 말씀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논리는 저는 다차원 논리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건 1차원 혹은 2차원적으로 본다면 부처님은 다차원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볼 때는 2차원 정도로 하면은 막 겹쳐 있는 것도 막 헷갈리지만 부처님은 하나도 겹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술술술 나오는데
0: 아유.
1: 우리 우둔한 중생들은 그 그림자만 보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 이렇게 헤매는 거죠. 예.
0: 우리 김종락 교수님이
1: 예.
0: 또 이렇게 불교를 깊게 이해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마인드 부디라는
1: 아,
0: 것이 살짝 이슈가 돼서, 이게 이제 외래어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1: 예.
0: 국제적으로 활용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마인드 부디라는 말을
1: 예.
0: 만든 것인지 어떤 건가요, 이게?
1: 마인드 부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제 마인드라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부디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인도의 단어인데 영어화된 거라고 하는데 그냥 깨달음에 관련돼요. 지식이 높은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하고
0: 붓다라고 하죠. 예.
1: 그게 이제 그 단어가 어원입니다. 부디가.
0: 아, 영어로
1: 부디에서
0: 부디즘 그러잖아요.
1: 예. 그래서
0: 불교도.
1: 그 접두어죠. 접두어로서 부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자. 이런 건데 실제로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 유네스코 등 자랑스러운 그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인 팔만대장경. 팔만대장 기반입니다. 팔만대장경 기반.
0: 이 마인드 부디가
1: 예.
0: 유네스코 세계 유산

0: 팔만 대장경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1: 그렇죠. 예.
2: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찾기가 힘드니까 예. 거기에는 나온 정보를 일반 사람이 질문을 하면 특히 자신의 고민을 질문을 하면 뭐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걸 질문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좋은 문구를 갖고 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참고해서 수련도 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얘기하는 거죠.
0: 마인드 부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 웹사이트로서
0: 아, 웹사이트
2: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0: 거기 가서 예. 마인드 부디라는 웹사이트 예. 가서 질문을
2: 예.
0: 하면
2: 예.
0: 하, 저
2: 챗GPT처럼
0: 예, 여자친구랑 이렇게 예. 깊게 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면
2: 예.
0: 팔만대장경에 나온 좋은
2: 문구를 갖고
0: 문구를
2: 와서,
0: 갖고 와서
2: 어허.
0: 일종의 지침을 제시해 준다.
2: 그렇죠.
0: 아니 이걸 언제 개발하셨어요?
2: 올해 초에 한 5월 달 정도에 1차 개발을 했고 그래서 한 지금 한 뭐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0: 가입자들이 있고
2: 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아이디를 안 받고 그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네.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아, 경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은 고민 상담 위주였는데 경전 탐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메뉴도 만들어서
0: 경전 탐구.
2: 거기다 모든 온갖 경전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내가 그냥 술술술 대답을 해줍니다.
0: 아니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수제자들이나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기술님들이랑 하신 거예요?
2: 우리 연구실에 있는 아까 그 스마트한 연구원들하고 또 열심히 하는 연구원들이랑 같이 해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0: 아니 단순한 질문 한번 더
2: 예.
0: 그러면 해인사 가서 팔만대장경 보셨죠?
2: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그 농담인 건 그죠?
0: 아니 실제 그걸 봐야지만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국보잖아요 국보.
2: 네. 그 팔만대장경이 디지털화 됐습니다.
0: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언제? 했을 것 같긴 한데
2: 야, 5, 6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팔만 그 해인사에 있는 그 경이 있잖아요. 다 사진 찍었습니다.
0: 그래서 그걸 다 디지털화했다?
2: 예, 그거를 우리 제가 한 게 아니고
0: 우리, 물론 선배들
2: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계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디지털화돼서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
0: 네.
2: 한자 원본에 또 한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네. 주석 이게 해설이죠 해설이
0: 그것도 다 디지털화돼 있다.
2: 디지털화되어 있다.
0: 와,
2: 한번 꼭 가보셔갖고. 보시면은 그냥 경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 다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0: 정보통신 강국이니까
2: 예예예 예, 예.
0: 해놨을 것 같긴 해요.
2: 예.
0: 근데
2: 예.
0: 그거를 아 당연히 있겠거나 해서 그거를 마인드 부디로 이렇게
2: 네.
0: 응용 개발하신 거군요.
2: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그 한자를 해설을 했지만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0: 모르죠.
2: 뭐. 단어가 좀 어렵고 뭐 비구 뭐 이런 단어를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0: 네.
2: 그래서 일반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도록.
0: 알 수 있을 정도로.
2: 그 부분을 저희가 AI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저희가 AI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를 디지털 팔만대장경에서 갖고 오고 그것을 현재 최신 AI를 써서 가장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하고
0: 네.
2: 그것을 계속 그 고도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도 얘가 이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나온 거야.
0: 팔만대장경에 이런
2: 어디에서
0: 문구가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그거를 제시해 주는 기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RAG고 그거를 RAG니까 생성 증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만의 DB를 구축해서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경전 내용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AI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은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하면은 얘가 이상한 데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전에 어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마인드 부디.
2: 마인드 부디라고 합니다.
0: 부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이야, 네. 이야 진짜 수학자이자 AI 전문가로서 할 딱 그 웹 사이트를 네. 개발하신 거군요.
2: 예, 예, 예. 그래서 아유, 학생들에게는
0: 대단하시네.
2: 예,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게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최적의 한글화 버전을 하자 했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동의를 했고 지금은 이것을 이제 다국어로 번역하는 거에 지금 또 총력을

0: 쏟고 있습니다.
1: 다국어로?
0: 예. 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되면 예. 다국어로도 잘 되겠죠.
1: 그러네요.
0: 근데 기존에 있던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돼 있다 보니 네. 다국어로 할 때는 또 번역이 어렵게 되겠죠.
1: 어색하기도 하고.
0: 그래서 저희가 그 미들 스텝으로 한국어를 편안한 현대어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언어로도 해서 만리장성 탈만대장 죄송합니다.
1: 저 만리장성 하면 정복하죠 뭐 저희가.
0: 탈만대장경을.
1: 저 교수님 예. 만리장성은 10,000, 만이잖아요. 예. 우리는 8만이잖아요.
0: 잘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1: 80,000인데. 예.
0: 만리장성에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1: 8만대장경도 4 곱하기 2만이네요.
0: 우리 갑자기.
1: 또 사진법이네요.
0: 예. 사실은 이제 8만대장경이 그 8만이라는 게 원래 84,000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경은 82,000 정도 되는데 84,000이라는 단어가 모든 중생의 어떤 번뇌 수라고 하더라고요.
1: 84,000개나 돼요?
0: 예. 와. 더, 사실은 더 있지만 84,000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1: 너무 많다. 하나하나 따지면 8만여 예. 개가 될 정도로 예. 우리 인간의 세속의 번뇌가 많군요.
0: 그래서 그 번뇌를 경전을 통해서 없애자라는 의도로 이제 84,000개까지 목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교수님 골프 치세요? 미국에서는 싼데.
0: 거의 안 칩니다.
1: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가끔 행사 진행을 해서 가는데 농담 삼아 그 홀 예, 그게 뭐. 108mm예요.
0: 아, 그래요?
1: 직경이.
0: 예. 아, 그러니까 10점
1: 10.8cm인 거죠.
0: 그거 관찰하셨구나.
1: 아니, 어떻게 여기서도 안 들어가는 게 홀이거든요. 예, 예, 퍼팅이 예. 어려운 건데. 아,
0: 그렇죠.
1: 농담 삼아 그래서 이제 잘 올렸다가도 퍼팅 30cm가 안 들어가서 타이거 우즈마저도 가끔 우승 못할 때가 있는데 예. 이 108번에 휩쓸리는 거죠.
0: 너무 멋있는 비유인데요. 예.
1: 예. 그 이게 홀이 공이잖아요.
0: 예, 예. 공.
1: 안 들어가면 헛되도다.
0: 아, 오늘 되게 좋은
1: 골프 불교입니다.
0: 아유. 좋습니다.
1: 참 진짜 너무 잘하신 마인드 부디.
0: 예, 예. 그런 의도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근데 참 그 수학자라는 게 대단한 게 경전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잖아요.
0: 예, 예.
1: AI는 인류의 가장 최신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 두 개를 접목시키면 예. 수천 년의 인류의 지혜가 우리 현대인에게 예. 우리를 사는 우리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고
0: 예, 예.
1: 솔루션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0: 예, 예, 예.
1: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0: 예, 제가 원했던 게 그겁니다. 600년 전 그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서 현대인의 마음을 보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최신 현대 AI 기법을 활용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1: 예, 그러네요. 예, 예.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예. 뭐 그 말로도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0: 예.
1: 가장 오래된 지혜를 예. 가장 최신 기법으로 읽어낸다.
0: 그렇죠. 예.
1: 야. 교수님 제자 중에도 이제 훌륭한 수학자 예. 또 수학은 이제 기초 가장 기본 학문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수학자 중에는 경제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경제학자도 꽤 있습니다.
1: 뭐 게임 이론 개발하신 분도
0: 예예예 예, 예, 예.
1: 수학을 바탕으로
0: 우리 하고 그 영화 뭐죠 뷰티풀 마인드.
1: 뷰티풀 마인드. 예.
0: 존 내시라는 분인데 존 내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우연히 만든 그 게임 이론이 예.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유명해져서 그 노벨상을 탔지만 그분이 관심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 네. 저한테 질문했죠? 예. 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0: 그분이 AI에 관심 가졌더라고요.
1: 아, 그 당시에?
0: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진짜 뷰티는 많이 든데요?
0: AI는 원조가 수학자입니다. AI 원조는 그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1950년도 그 10월 달 논문에 나왔거든요.
1: 아, 벌써 뭐 네. 70여 년 된 그렇죠. 사고군요.
0: 그때 can machine think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라는 이제 그 화두를 던지면서 AI가 시작됐는데 1, 2년 후에 미국에서 그게 확 터졌어요.
1: 네.
0: 그래서 미국에서 다스머스 컨퍼런스라는 그 다스머스 칼리지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그 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크게 열었는데 그 컨퍼런스가 AI 학회 최초에 거기에 이 존 내시 분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 이미 존 내시는 이 AI 물결을 좀 알고 있었구나. 예. 존 내시도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예. 존 내시도 이미 AI라는 개념이 있었고
1: 좋은 생각을 내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지금 생각한 건가요?
1: 네, 지금 생각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 어떻게든지 한번 네. 친구의 질문에 개그맨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내신 걸로 하겠습니다.
0: 야, 좋은 걸 낸 분, 존 내쉬.
1: 야, 진짜.
0: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 내쉬 또한 AI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인공지능 전문가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제 강점도 있고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강국은 맞고
0: 예.
1: AI가 잘 되려면 반도체가 뒷받침 돼줘야 되는 건 맞죠?
0: 그렇죠. 예.
1: 기본적으로는.
0: 예.
1: 그리고 국가에서도 뭐 각종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0: 예.
1: 더 나아가서 AI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제가 듣기로 양자 컴퓨터도 세계 5위인가 6위인가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1: 오, 그래도 10대 강국 안에 든 거잖아요, 지금.
0: 근데 그게 그 부동의 1, 2등이 있고요.
1: 중국, 미국이죠.
0: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은 뭐 그 안에 든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현재 수준에서는.
1: 뭐 인구가 3억 7천, 15억 뭐 이러니까.
0: 예, 예, 예.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뭐 돈을 들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0: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인재라든지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 뭐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하거든요.
1: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0: 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 이제 그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 역시 알고리즘은 수학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아, 네.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피터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1: 그 피터지게 쇼한 거군요, 그분이 또. 그분이 오늘 좀 막나가네요, 친구가.
0: 반수학자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문하신데 피터 쇼어가 양자 알고리즘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맨날 그 숭상하는 앨런 튜링 있죠. AI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의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익스포넨셜리 막 두 배 이상으로 두 배가 아니라 2의 배수로
1: 속도와 양이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깊은 거죠.
0: 그때부터 미국은 특히 뭐 돈을 엄청 많이 쏟아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알고리즘은 이론이고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좀 많이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고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존의 암호 시스템이 깨진다.
1: 들었어요.
0: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암호 시스템은 고전 알고리즘으로는 못 깨는데 양자 컴퓨터로 구현이 된다면 깨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또 분야가 또 최근에 세계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마 한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좀 일찍 준비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저도 그때 이제 양자 암호 알고리즘도 이제 알고리즘 제안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래서 뭐 AI 양자 뭐 컴퓨터 혹은 양자 계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계속 리드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우리 문학상하고 평화상만 노벨상을 탔지만 사실 우리 기초과학도 그렇죠. 그래도 더 탄탄하게 발전해야 되고
0: 그렇죠.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 기본이 안 되면
0: 예.
1: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응용과학들이 굉장히 기반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0: 예.
1: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수학을
0: 예.
1: 물론 저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머리 쓰는 게 조금 고통스럽더라고요. 가끔 뭐 100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 싸맸던 학생으로서의 고민
0: 예.
1: 고통. 저의 두뇌도 개발시켜 준 것 같고.
0: 그렇죠.
1: 인류가 여기까지 우주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양자 물리학을 예. 발전시킬 때는 수학자들의 고통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우리 화두가 고통인데 고통을 긍정의 힘으로 이제 전환시킨 사례인 거죠.
1: 예.
0: 그 수학자들이 고통만을 생각했다면은 못 했을 건데 이 고통을 계단 삼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AI 세상 또 혹은 양자 컴퓨터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하겠죠. 그래서

0: 고통을 긍정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마 고통을 극복하는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성장통 겪고 나면 더 한 단계 심신이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도 하고.
0: 예.
1: 근데 왜 사랑니는 아픈 거예요? 나중에 다 나이 먹어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0: 저는 사랑니가 안 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1: 아직 지혜가.
0: 예. 그 고통은 모르겠습니다.
1: 사랑니가 아마 영어로 위즈덤.
0: 아, 뭐 티슨가 이랬을
1: 티슨가 그렇죠.
0: 예, 예, 예, 예.
1: 아직
0: 네.
1: 지혜가 없으십니다.
0: 예,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1: 사랑니를 좀 겪어보셔야.
0: 그런 지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1: 오. 그리고 또 왜 우리 부력을 개발했다는 뭐 유레카를 외쳤을 때.
0: 예, 예, 예.
1: 잘, 그러니까 고민과 사유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 욕조 속에서 나오면서 그 부력의 원리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번민을 했겠어요? 그 계산이 잘 안 되는 것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류일적의 법칙 예를 들기도 하고 뭐
1: 상아 떨어지는
0: 것을 봤다고 하고 또 데카르트는 이제 파리가 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걸 좌표축으로 만들었다고도 하고.
1: 아, 그게
0: 전설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게 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뭐 유레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지만 그 발견까지는 이분들이 숨은 고통이 있었고 그분들의 마인드에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전이다,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은 시도를 못 하는데 챌린지다라고 해서. 저는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사르트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1: B와 D 사이에
0: C가 있다.
1: 그 사르트르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0: 왜요?
1: B와 D 사이에는 와가 있죠.
0: 그러네요.
1: B와 D 사이니까.
0: 예.
1: 네, 죄송합니다.
0: 그래서 그 B는 이제 birth, 그 태어남과 그다음에
1: 탄생과.
0: D니까 우리 지금 생로 병사, death, 죽음 사이에는 C. 예, 씨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또 질문을
1: 또 했네. 질문하시나요?
0: 죄송합니다. 제가
1: 질문을... 챌린지로 하겠습니다. 도전.
0: 아, 그 저는 저도 그걸 도전이다. 네. 혹은 뭐 다른 단어로 하고 싶은데, 우리 그 사르트르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1: 실존주의 철학자죠. 예,
0: 그분은 초이스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 선택의 연속이니까.
0: 예,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한다.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그 선택하기 전에 저는 컨디션, 조건이 있어야 된다. C를 또 넣고 그리고 그 선택 후의 결과, 컨시퀀스 혹은 컨클루전,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B와 D 사이에 CCC가 있다.
1: 나는 삼시다. CCC가 있군요.
0: 삼시다. 이렇게 저는 나름 불교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뭐였죠? 삼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0: 컨디션, 초이스, 그다음에 consequence,
1: 조건, 선택,
0: 그다음에 결과.
1: 네.
0: 조건과 선택과 결과가 항상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 네, 연기법처럼 일어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요즘같이 이제 이 스튜디오 오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P와 D 사이에 car가 있다는 자동차.
0: 뭐든지.
1: 우리 인생에 항상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0: 네. 그래서 C라는 단어가.
1: 자신만의 C를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0: 같아요. 저는 되게 C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원래 B하고 D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C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1: 저 커뮤니케이션.
0: 자신만의 C를 찾아봐라. 삶과 죽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르트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의 C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나의 C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0: 씨앗?
1: 네. 네.
0: 뭐 네.
1: 삶과 죽음 사이에
0: 네, 씨앗이 있다.
1: 그러니까 고통은 결국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자꾸 이겨내가잖아요.
0: 극복을 하고.
1: 극복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겨내고 극복할 대상이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고통이 있어야 되죠. 일종의 허들이 있어야.
1: 허들이 있어야 넘죠.
0: 허들이 없으면 많이 못 넘겠죠. 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어요. 한 5학년 때인가 한 달을 하고 그만뒀는데
1: 무슨 허들이 있던가요? 어려움이
0: 왜냐하면
1: 있었어요?
0: 같이 뛰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100m 달리기를 저도 더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서

0: 그거를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안 됐군요.
1: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육상의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제가 뭐 허들 육상 중에 허들 이제 체육 시간에 허들 게임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걔는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세 발인가 네 발에 딱 넘어와야 돼요.
0: 그게 어렵죠.
1: 그거를 이렇게 겁니다. 하다 보면은 막 스텝이 꼬이는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따다닥 타 따다닥 타.
0: 그때부터 이렇게. 몸이 수학화돼 네. 있었네.
1: 그런 말. 아.
0: 네. 도약이 뭔 줄 알고.
1: 예. 오. 아직도 자다가 그때 내가 뛰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때 내가 내 발에 그걸 뛰어넘어야지. 아유. 그거를 지금도 아련하게 그때 내가 한 번도 스텝이 꼬이지 않고 뛰어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권 이런 거 볼 때마다 꼭 허들 경기 보면서
0: 재밌게 보시겠네요.
1: 저는 저거 다리 꼬이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유심히.
0: 우리가 이제 비유법적으로 스텝이 꼬였다 그러는데 우리 김종락 교수의 유년기에는 진짜 네. 스텝 안 꼬이고 허들을 잘 넘으셨군요. 아유 참.
1: 예.
0: 혹시 그 예. 미국 가서 예. 공부하실 때
1: 예.
0: 괴로움, 고통,
1: 예.
0: 시련.
1: 아,
0: 몇 가지만 말씀해
1: 전곡을 찌르는데 제가 사실은 불자는 아니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한 30대 초였는데 그때 한 2년 차 됐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련이 좀 있었어요. 뭐 공부 학문적 시련보다는 제가 무슨 서클에 있었는데 예. 서클의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0: 네.
1: 예,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0: 예.
1: 근데 시카고는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절에 일요일 날 갔고
0: 예.
1: 우리가 말하는 이런 템플이라기보다는 가정집 한 3층짜리 가정집에 2층이 법당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적장 간 거죠. 가서 거기 이제 법회죠. 일요일 날 법회에 이제 절하고 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절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네. 끝나고 나서 뭐 처음 오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담을 하면서 왜 왔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법명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0: 뭐예요?
1: 그때 받은 변명은 진섭이었어요.
0: 진섭.
1: 예. 저를 딱 보자마자 너는 진리를 섭취해야 된다.
0: 섭취해야 된다.
1: 근데 이제 학생인 걸 제가 얘기했으니까.
0: 섭생해야 된다.
1: 그래서
0: 진섭.
1: 진리를.
0: 그래서 애창곡이 변진섭 노래잖아요. 야, 그게 이렇게 연결될지 몰랐네. 오늘 끝나고 노래방 한번 가시죠.
1: 아무튼 그게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와의 인연이었고.
0: 그러니까 유학 생활의 고통이.
1: 예.
0: 우리 불가에 입문하게 된
1: 그렇죠.
0: 과정으로 또 승화가
1: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그거 정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유, 참 진짜 우리 김종락 교수님하고
1: 네.
0: 32년 전에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로서 이렇게 질문 던진 거니까 네. 시청자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사적인 이야기 할 거 산더미지만 저희가 그래도 공적인 방송이라 이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마인드 부디가 부디 잘 되시고
1: 예.
0: 조금 외람되지만 네. 요즘에 김 교수님에게 네. 약간 신경거리, 고통거리 혹은 네. 약간 괴롭게 느끼시는 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뭐 있어요?
1: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런 거 사실 엄청 네거티브한 건 많습니다. 근데 네거티브한 거를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0: 네.
1: 저는 요즘에 연구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게 더 네거티브한 게 올수록 뭐 힘들수록 더 연구를 열심히 하자고 해서 요즘 논문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0: 또 큰일 났네. 논문 쓰는 게 재밌다 그러면.
1: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철들었나 논문 쓰는 거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적당한 수준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거를 하자라는 생각했는데 요즘엔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거에 예전에는 막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구를 못한 거지 거꾸로.
0: 근데 네.
1: 지금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는 그냥 내려놓자. 그래서 그냥 내려놓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겨서
0: 아니 사실 학자로서는 결과물인 논문만 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야말로 세상에 딱
1: 예.
0: 자기의 기록물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 논문을 이제 수학 논문도 있겠지만 수학과 지금처럼 저는 불교 논문도 쓰고 싶고
0: 아 예 네,
1: 불교 논문
0: 할 게 많네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불교와 AI의 관계, 불교와 수학과의 관계 이런 글도 쓰고 싶고 그래서 뭐 기고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제가 하는 연구도 연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어떤 글이든 아니면 뭐 영상도 촬영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해서 사람들한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돼야 아,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사라짐에 대한 어떤 뭐 저만의 어떤 의무라고 할까, 의무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0: 아니 이미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마인드부디라는 좋은 예. 웹사이트 개발하셨고 예. 또 유학생활 중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 불과에 입문한 것만으로도 예. 김종락 교수님 예. 저의 친구를 떠나서 예. 굉장히 중요한 수학계에 중요한 인물이 되셨고 예. 이제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더 김종락 교수가 생각하는 거를 예. 뭐 유튜브라든가 예. 더 대중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예. 조금 더 전파해 주시고 예. 거기서 또 깨달음이나 자극이 돼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1: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또 어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씨앗이 되고자 이렇게 조금 이런 방송도 좀 하고 그러는 목적이 있습니다.
0: 아유, 사실 뭐 밤새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예. 우리 김종락 교수랑은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예.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미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지 인생으로서 증명해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 또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면 다른 주제로 모실 수 있길 바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말씀 나눠보니까 어떠셨나요, 김 교수님?
1: 아 저는 뭐 친구랑 얘기하듯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아주 잘 이끌어 주셔서 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부담 없이 잘 꺼낼 수 있었고 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행복하고 사실 불교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대학원생들이 불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강요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요즘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를만 할 뿐이고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재미난 부분들은 저의 또 다른 도반들이 있습니다.
0: 예,
1: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랑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런 어떤 뭐 약간의 조금 불교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저희 사실 이 BTN 시너지 방송도 예. 아카이브에 쌓이니까요.
1: 예예. 예,
0: 김종락
1: 예,
0: 교수님이 하고 싶은 예, 말씀들 예, 두 편에 걸쳐서 예, 예. 기록물이 남긴 겁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마 마인드 예. 부디 찾아보신 분 중에 또 아 김종락 교수가 BTN 시너지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구나.
1: 그렇죠.
0: 예. 다 연결되고 검색하면 또 찾아볼 수 있고.
1: 예.
0: 예.
1: 좋습니다.
0: 사실 우리 시대의 이 현인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의 오랜 친구인 김종락 교수가 서강대학교 수학 교수 또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도 참 큰 귀감이 되고 또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네. 우리 김종락 교수님의 좋은 멋진 생활 속의 지침이 더 많은 우리 대중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주제는 고통이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고통은 그 자체로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너지 애청자분들도요. 일상 속의 작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더 크게 하는 디딤돌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시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캔 판매 기저, 한국 표준화폐,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욕 소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을 해서 정말 참되게 살아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내지만 이의부진, 그러나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애욕 소전이니라. 애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애착과 욕심으로서 그것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욕심내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렇게 맑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애욕 소진이나 내가 뭔가 탐착하는 부분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향에를 돌아가시죠. 그 고향에를 갔을 때 본인의 이복 동생 난타가 있었습니다. 그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막 고향에를 갔을 때 약혼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그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전하다 보면 영원한 행복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서 난타에게 결혼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쁜 여자와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고 약혼 단계에 있는 그런 동생의 입장에서 형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형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강제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난타는 날마다 누가 보고 싶어요? 약혼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양지에 앉아가지고 약혼녀 순다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순다리를 귀에 있을 때마다 생각해서 떠올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난타를 데리고 천상 구경을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천상 구경을 가거든요. 그래서 천상 구경을 가는데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깊은 산의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기 전에 가다 보니까 원숭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숭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 무리 중에 싸워서 이긴 원숭이가 왕이 됐긴 했지만 싸우다가 애꾸눈이 됐어요. 애꾸눈. 눈이 멀었어. 한쪽 눈이 애꾸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꾸눈 원숭이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물어봐요. 난타야, 네 약혼녀 순다리하고 저 한쪽 눈이 싸우다가 애꾼이 내는 저 원숭이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이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난타가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지 정상적인 원숭이도 아니고 한쪽 눈이 그 잘못된 원숭이를 보면서 순다리와 난타 그 원숭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쁘냐? 라고 하니까 난타가 화가 나가지고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어찌 불순하게 내 약혼녀 순다리와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냐? 내 약혼녀 순다리는 참 예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다. 라고 막 따지니까 부처님께서 알았다. 그렇다 치고 다시 길을 가자. 그래서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를 들어갔어요. 그 천상세계를 가보니까 천상세계 사람들은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참 예뻤어요. 그래서 그만한 예쁜 여자 중에 천상세계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난타야 저 천상녀하고 순다리 비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이쁘냐라고 물어봤더니 난타가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저 천상녀와 내 약혼녀 순다리를 비교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애꾸는 원숭이 정도에 포함되는 게 순다리고 천상녀는 상상하지 않을 만큼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 믿을 건 못돼. A와 B를 비교해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보다 더 나은 부분이 나타나면 그건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인생은 절대가 아니고 항상 상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쁜 천상녀를 가리키면서 너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을 하면 다음 생에는 저 여자하고 평생을 살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순간에 난타는 순다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예쁜 천상녀하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풀어서 수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출가를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나한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저 무간지옥에 갔어요. 그럼 무간지옥에 가니까 샘물을 끓이는데 샘물이 펄펄 잘 끓어요. 그때 난타가 부처님에게 물어요. 부처님 저를 왜 여기를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천상에서 그 여자하고 평생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이 샘물에 담겨지기 위해서 지금 샘물을 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난타는 다시는 세속의 욕망을 내지 않고 출가의 본질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리를 보다 앞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낼수 있는 것인데 그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의 삶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꽤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은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이 불기 산수수심이나 애욕에 얽힌 그러나 그러이 산수풀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조용한 토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맡겨서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수자 실력하야 자신의 힘에 따라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출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욕 소전에 의해서 출가를 하지 못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을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청정한 부분이 수행처에 나가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삶을 설사 산다라고 하더라도 수자 실력하야 자신의 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다 보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잘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날 샜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 전에 이제 그때 초심에 마음이 좀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에 살아도 밥값을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는 부분이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때 마음을 참잘 썼던 것 같아. 지금은 뭐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별걸 다 가리지만 그때는 초심에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게 만족할 만큼 그런 그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사는 게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발전을 해가는 거지 한꺼번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에 오셔서 공덕을 짓거나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항상 마음을 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이 답이니만큼 나는 아니라고 하는 쪽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대개는 보면 비난을 하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분들,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비난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절에 그만큼 다녔으니 그만큼이지, 아예 절에도 안 오는 입장에서 그만큼 살았으면 얼마나 심각했을까? 무조건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칭송해야 되는 부분이고,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찰이 어떤 그런 추구하고 있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사 선행이어다.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절에 오면 처음도 착함이고 둘째도 착함이고 셋째도 착함입니다. 착한 건 어떻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어떻게 착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착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착하려고 애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착한데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그게 문제예요. 안 착한데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경우가 밝은 사람은 없다. 근데 남들은 다 경우가 없대. 근데 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남들은 다 안 착한다는데 지 스스로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함은 부처님의 계율에 비추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주관화 하지 말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띄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나를 객관화해서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게 깜짝 놀라잖아요. 나를 객관화해서 보면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에게 심술을 떨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좀 고통스럽길 바라는지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 깜짝 놀라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그 순간순간이 뭐로 쌓입니까? 업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끝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행동을 이어서 그는 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자꾸 객관해서 나를 보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은 정말 부처님 그 가르침에 부응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꾸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행,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동을 즉 버리지 말아요. 그걸 항상 긴장하고 바라다 보래요. 자락 능사하면, 자기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는 좋고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리 이탈할. 응? 나와 너가 함께하는 부분인 삶을 고민하라고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부분을 보면 어때요? 나만 아니면 돼. 응? 그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법문 잘 듣고 난 다음에도 밥 먹는 시간 되면 우리 인간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응?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연세 높으시고 나보다 약자이시고 이런 분들을 먼저 배려해서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래 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 뒤로 하고 우선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홍서도 안 끝나고 산에 가도 안 끝났는데
어떨 때 보면 그거는

반반이야. 주지스님 인사말 끝나면 바로 돌아서 가는 사람 많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자리 이탈하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배려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항상 나 아닌 누군가도 나만큼 배고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잡고 길러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잘하십니까? 내가 난 자식에 의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는 안 먹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런 게 바로 이타예요. 그게 보살행위예요. 근데 그걸 꼭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울타리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에 오셔서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습관을 들여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에서 해야 될 공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배에게 배려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누구에게는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할 때 법계구족을 얘기하잖아요. 지옥에도 그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 아귀 축생 성문 보살풀이 십법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극락에 살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마음속에도 가끔은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야 일어나요.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그 화나는 마음을 자꾸 억눌러서 좋은 마음을 꺼내 쓰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스스로가 뭔가 되려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를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극락으로. 극락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고 지옥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래. 지옥과 극락은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살아놓은 것은 아주 엉뚱하게 살아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는 정토를 가고자 한다면 그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정토를 연습한 사람만 정토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뒤에서 어떤 부분에 누구에게 피해가 갈 건지를 잘 생각해 보고 이왕 하는 부분이라면 자락 능사래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나 스스로의 즐거움을 버리고 이타의 마음을 실행해서 노력을 하면 신경 여성이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같은 부분이 마음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그게 누구예요? 성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성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응? 난행 능행하면 그와 같이 어려운 행동을 능히 행하면 존중 여부를 이니라.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 여러분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하면 그곳에 다 모든 게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닌 게 없는 거래. 그래서 내가 부처 같은 마음을 내고 부처님 같은 그 생각을 만들려면 모든 대상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정성을 다해서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바뀌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심술이야, 심술. 내가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침수봉대해서 점점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려고 애쓰는 부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공덕지러 와서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하나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오늘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0: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말아요. 남편의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말아요. 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것 자체가 훨씬 가치 있는 부분이래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언제 시험에 들게 하나요, 남편을? 결혼기념일, 생일. 응? 그래서 내 생일이면 남편이 내 생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응? 그래서 내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남편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남편 죽었어요 살았어요? 응? 내가 얼만큼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그 정도도 마음을 안 써주느냐고 온갖 행포를 다.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 없죠? 가끔 보면 내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달력에다 크게 적어놓으면 돼. 내 생일이라고. 그리고 생일이 가까우면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생일 이야기를 자꾸 하면 돼요. 그러면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속상할 일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 속상함에 젖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깨놓고 얘기하라.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남편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차라리 말하라고. 그리고 그거 얻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1: 네.
0: 아니 뭐 내가 뭘 알겠어요? 간탐 어물은 물건을 탐하는 이는 심화 건속이요 마그니 건속이라. 여러분들 절에 오시는 부분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이유 없이 뭘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있잖아. 물건을 탐하는 이는 심화 권속이래. 마구니의 권속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얻으면 좋아 안 좋아? 솔직해서 좋습니다. 물건을 탐하는 부분은 심화 권속이야. 그런데 사실은 보면 여러분 내가 물질적 부분에 어떤 부분이 탐심을 내려놓고 나면요 참 마음이 고요해요. 누군가가 뭘 줄 거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 아예 내가 필요한 거 이상은 마음을 내지 않겠다. 참 이게 마음이 고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 그 큰 스님 그 가까이 제가 시봉하고 있을 때 추석이 되거나 설이 되면 우리 신도님들이 선물을 많이 갖고 와요. 그때 스님한테 갖고 오는 뭐 선물이 특별한 게 없어요. 양말, 뭐 메리하스 뭐 이런 부분을 사다 주세요. 근데 그게 전국에서 오시는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게 막 몇백 개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는 기분이 받는 기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아무리 험하게 옷을 입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도둑놈이더라고요. 그들한테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재미에 한때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물건을 시시때때로 가지고 왔던 사람이 어느 날 안 갖고 오니까 되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수행의 본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구니가 크고 있는 거였어요. 마구니가 딴 게 마구니가 아니에요. 그게 마구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군가에게 쓸데없이

죄의 물질적 부분을 요구하거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쪽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설사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물질적 부분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 항상 고맙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처사님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오시는 분들에게 월급이 요즘 들어오는 부분은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온다면서요? 맞습니까? 그 통장으로 들어오면 한 달 동안 고생하셨다고 그 남편에게 인사들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거 안 하지 말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 일하신 분도 그 통장에 그 소위 돈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함께 사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애썼다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인사를 하면 그 한 달의 피로가 싹 식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불쌍한 게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지가 번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쓸 돈은 살살 빌어야 얻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지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은 엉뚱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딱 착취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용돈 좀 달라고 그러면 만 원만 더 달라고 빌어야 안 빌어요? 물론 그 부분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참 희한한 세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탐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탐하는 부분은 바로 마구니의 권속일 수밖에 없다. 절에 오셔서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를 내가 구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마구 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서 있게 잘 살아주시고 절에 오셔서만큼은 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물건을 통해서 내에게 우선하려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비 보시는 자비로 보시를 하는 이는 십업 왕자이라 법왕의 아들이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을 내 걸로 탐하는 부분은 마구니의 권속이지만 보시는 뭐가 보시예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을 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보시를 하라고 말합니까?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해요. 돌려받으려고 마음을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래서 보시는 세 가지의 보시가 있잖아요. 첫째, 재보시. 재물로서, 물질로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걸어서 재보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법보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강의가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한 강의를 들으러 가자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뭡니까? 법보시예요. 누군가에게 법문을 듣고 그 법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동영상 한번 꺼내서 이거 한번 보라고 얘기해 주면 그것마저도 법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예시. 누군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걸어서 무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는 부분은 십업 왕자이니라. 법왕의 아들이라. 법왕은 어떤 게 법왕이에요? 법왕이 부처님의 자식이잖아요. 부처님이 법왕이. 그래서 법왕자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불자라고 부르죠. 부처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어떤 분은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난 딸인데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땐 남녀가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불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바로 물질을 담아

나는 간탐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항상 보시로서 누군가에게 그 달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마구니의 권속에서 빠져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법왕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고악 암은 높은 산 큰 바위는 지인 속어요. 지혜를 닦는 사람이 거할 바요. 저 높은 산에 큰 바위 밑에 굴이 있잖아요. 그 바위 밑에 굴은 누가 거기서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고요한 곳에 앉아서 바위굴에 앞에 앉아 노력을 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고요하게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아주 존중을 하면서도 저 바위 밑 토굴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앉아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애욕의 탐착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만이 그 부분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벽송 심곡은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행자 소선이라 수행자가 깃들을 밟으리라. 응?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고요하고 청정하겠죠. 그곳에서 수행자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해야 돼. 기목 손과하야 줄이면 열매를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 저 깊은 산 심산 유곡에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뭘로써 배고픔을 없애느냐, 기손 목과하야 열매를, 나무 열매를 따서 주림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유기 기장하고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그 배가 고프면 이 속에서 뭐를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어? 그래서 몇 끼 굶어놓으면 배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뭐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를 먹어주면 이 그 주린 창자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프고 그런 부분에서 주린 창자를 나무 열매로서 위로를 하고, 가름 유수하야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흘러가는 물, 여러분 그 깊은 산에는 계곡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계곡에서 물을 떠먹어서 목마름을 해소를 하고, 식기 갈정이니라 그 갈정을 식힐지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호텔에서 솥 닦는 거이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옛날에 고승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진리를 구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인 것 같아요. 끼감 애양하여도 단 것을 먹어 애착하여 길러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 것이라는 자체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뭘 기르는 거예요? 이 육신을 기르는 거잖아요. 육신을. 육신을. 그러니까 잘 먹은 사람이 뺀질뺀질해요? 못 먹은 사람이 뺀질뺀질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그래도 그죠? 이런 걸 보면 하, 너무너무 번질번질해도 그래 참 그래. 차신은 정계요. 이 몸은 결초코 무너지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이 육신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잘생긴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까워요? 덜 생긴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까워요? 둘 다 아까워. 둘 다 아깝죠. 이 몸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애착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그냥 비교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보다 잘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거울 봐야 안 봐요? 거울 보고 이만해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이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걸 취해서 나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부분을 좋은 음식을 취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거나 이 몸을 지탱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이 먹으면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요? 늙으면 아파야 안 아파야? 아프면 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당연한 거야. 생, 노, 병, 사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라면 이 육신을 운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습관 들일 거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착유 수호하여도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이 몸을 보호하여도 명필 유종이니라.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아무리 위하고 위해줘도 한두 끝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그 다음에 되면 또 다른 거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얘가 이만하면 됐다 소리를 해야 안 해요? 도적놈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끊임없이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탐착으로 일어나는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몸을 아무리 부드러운 옷으로 감고 감아줘도 얘는 만족을 안 해요. 조금만 더우면 벗으라고 그래요? 안 벗으라고 그래요? 벗으라고 그래요. 조금만 주우면 또 싸라고 그래요? 안 싸라고 그래요? 빈덕이 죽을 듯 얘가 그런 애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신에 심부름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늙고 싶어 늙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찌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난 내가 나를 봐도 혐오스러워. 응? 나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저거 한번 발라봐야지 하고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니까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덜 속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마음은 늙든가요 안 늙든가요?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은 절대 늙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기 전에는 항상 내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상상 속에 나를 봤을 땐 꽤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면 거기 희한하게 들어앉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음식을 집어넣어도 좋은 옷을 입어서 관리를 해도 언젠가는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내 마음을 바로 만들어서 내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마음을 내는 것은 이 몸을 어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곳에 누일까,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곳에 보존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부드러운 것을 추구하고 추구해서 오직 요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업을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인을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업으로부터 청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현재도 괴롭지 않게 살아야 되겠지만 미래 또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는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 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0: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훈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1: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함께 연불하고 함께 바로 나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제가 5강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 심리학, 그래서 온과 12이처, 육군 육경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용을 하고, 그 식과 의가 의식이라는 상태로 되고 수와 상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좋고 싫고 또한 나야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기원하는 것,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하셨죠? 보시의 마음, 공덕의 마음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즉 보시와 공덕의 연기로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건데, 수와 상이 온 중에 작용을 하면서 행과 식이 아르마리로서 저장이 되고, 저장된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연기로서 강해지고 하는 것이 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이 곧 납니다. 나의 귀함과 천함을 만드는 것도 나예요. 또 우리는 오온에 붙잘려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주인공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수와 상이 행과 식을 통해서, 또 행과 식이 수와 상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바라보면서 벗어나게 되는 힘이 있는 거고, 그 힘이 처음에는 보시와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공덕을 강조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 가서 보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게 뭐라고요? 공덕, 보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보시할 때 소원에서 이루어주세요 하고 보시하는 돈, 이거보다 자그마한 돈이지만 자그마한 행위지만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하는 거고, 제가 BTN 불교 TV 방송할 때 ARS에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도 제 방송 보면서 5천 원 보시 하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공덕이 쌓였을 때, 쌓여 있어야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시가 어떻게 행업과 만나서 이 행업에 안 좋은 거를 탁 쳐버리고 좋은 기운으로 쫙 올라오게 하느냐.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 내용 이야기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보시경과 단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베풀면 훌륭한 과보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훌륭한 복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받겠지, 이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겠지. 나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보시공덕을 쌓아 있으면 훌륭한 천상에 태어나지만 그 천상에 태어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연기하고 윤회한다. 즉 중생계의 삶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보상이나 과보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장엄하고 번뇌를 끊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는 번뇌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 성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보시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하나,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오온의 연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더큰 보시와 공덕으로서 과보가 있고 그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라는 마음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상에 가도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아, 제가 진도가 많은데 이 말씀을 꼭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원수 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원수 지는 분들은 다시 안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분하고 원수지죠?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지지 않아요. 친했던 사람, 알던 사람하고 원수져요. 왜 원수집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보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예요. 보시에서 공덕이 있으나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왜안 줘라는 집착과 가래가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수화, 상가, 행가, 식에 보시하는 공덕의 기운이 쫙 쌓였는데 여기에 가래의 집착이 탁 작용해갖고 수화상이 다시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한 것 같고. 너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지.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해줬어 하고 끝내세요.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원수 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줬다고 해서 나도 그걸 알고서 그만큼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의 소원과 나의 선업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쌓이고 내가 갖고 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가래가 물이다. 가래가 뭔지 아시죠? 욕망, 욕구, 그러면서 이루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게 씨앗이다. 그래서 무명에 덮여 있어서 가래에 묶여 있는 중생들의 의식은 이렇게 씨앗을 주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래 속에서 업과 행위가 들판과 씨앗으로 있는데 가래가 물을 주니까 하열한 중간에 수승한 들판에 자리 잡으면서 미래의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다. 연기한다. 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오온이 있습니다. 나의 오온이. 오온의 행위는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하는 가래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과 식이라는 연기로서 그것이 들판 씨앗과 같이 설명하시면서 이게 작용하면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만족되고 어떤 것이 딱 작용해서 물을 딱 줬듯이 주면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과보가 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행위한 마음이 들판과 씨앗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나의 연기와 함께 하면서 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래라는 수와 상이 작용이 딱 되면서 좋고 싫은 게딱 작용하면 과보로서 나타나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쫙 오셨어요. 오셨는데 평소에 내가 행과 식으로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행과 식의 들판과 씨앗은 좋은 관계의 들판과 씨앗으로서 있는데 그분이 쫙 오면 좋은 느낌의 가래가 물을 딱 붓죠. 그러면 아이고 왔어요. 손 내민 거 좋아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시스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좋지 않고 싸우고 막 인상 쓰고 해요. 그 행위 들판이 식이라는 것에 탁 돼서 씨앗으로 있는데 어떻게 인연도 안돼 어디 외나무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만났어요. 오면 수화상이 가래가 나에게 물을 탁 붓겠죠. 그러면 아이 하고 도망가든가 화내든가 불안하든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과보예요. 인과율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온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덕이라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수와 나의 몸이라는 것으로서 피어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죠? 재물이 좋고 먹을 게 있고 그러면 복덕이 오는 거잖아요. 몸 상태. 수는 좋고 싫고 그러면서 상도 작용할 수가.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 색수가 작용하는 거죠. 복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의 세계,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제가자, 제가자뿐은 이것을 뭐 천대하든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분들에겐 어떤 것이 최선이겠어요? 이것을 알고 수와 상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행가식의 복덕을 씌워 이렇게 쌓고 쌓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보시공덕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은 어디를 바라보건 제가자들이나 아니면 수행자들에게도 보시공덕을 언제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와 색과 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현명한가 아닌가에 알수 있는 거고, 고귀함과 비천함을 알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업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업을 만드는 것은 색수, 그 다음에 행식, 때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 욕망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욕구, 욕망의 세계는 독합니다. 존재의 한계. 이 세계에 살아갈 때 이것이 무상, 무합니다. 연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현명하게 살까 고민하는

최소는 보시와 공덕에 있고 보시와 공덕의 최고는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렸죠? 소유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비난받지 않는 행복, 또 하나가 뭐였더라? 까먹었습니다. 응? 이러한 욕구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재물과 소유가 있을 때 언제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 그럴 때 소유와 재물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져다 준다. 전제 조건, 보시와 공덕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보시와 공덕이 중심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출가한 우리 수행자 또한 똑같아요. 수행자가 보시공덕을 할 줄 모른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보시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행이잖아요. 그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내가 그냥 수행만 하면서 내가 니르바나 열반에 이룰 거야. 이건 착각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도 강조하신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보시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천상에 태어났는데 다시 오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하나 더 다 버리면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다. 이러한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에서 핵심으로 또 하나를 딱 말씀하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런 말씀을 다시 또 강조하셔요. 방일하지 않은 경. 여기에 또 방일경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보시와 공덕의 중심에 놓지만 이 중심의 바탕이 되는 뿌리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성취하게 하는 단 하나의 법이 있다. 보시공덕 해서 내가 복을 얻게 하는 현세나 내세나 복덕이 쌓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싸띠일 수도 있고 알아차림과 공덕을 게을리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방일하지 않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획득한다. 제가 법정 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책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보시 복덕에 대해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절대 방일하지 마세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언제나 잡아가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세의 이익, 내세의 이익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웃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의 뭐 원수 가지고 화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나를 괴롭히고 힘이 있어서 괴롭힌다면 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인연관계에서 온 건데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수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연기일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는 영혼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관계 속에서 왔을 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미안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지고 싸우고 살아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안에서 가래가 작용했을 뿐이에요. 그걸 꼭 아시고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그걸 다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강 제가 5강에서 이어서 오는 것을 마무리한 거고 이 부분을 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또 계속 반복을 해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오늘 6강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보시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잘안 돼서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제 얘기 나오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게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와 연계해서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에 지내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사찰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돈 벌려고 한다, 뭐 한다. 저는 그 내용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불자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오강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자누소니경하고 생문범지경에서 바라문이요. 만약 돌아가신 친족이 아기도에 태어났다면, 지옥 악이 있습니다. 아기도에 태어났다면 이승의 친족이 베푼 그 보시의 음식과 공덕을 얻어 몸에 기력을 얻게 된다. 설령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는 또 이런 말씀하셔요. 인연 닿았던 사람이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데 없겠니? 이 말씀도 하시지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보시를 올린 사람에게는 그 과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의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친족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올린다고 하면 나의 오원에서 수색수상과 행식의 작용에서 선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간의 악한 마음을 깨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보시공덕의 기운이 연기로서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기원하고 했을 때그 기운이 확 펼쳐지겠죠. 그래서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도분들께는 기제사 지내고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제를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극 찬성해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나 제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먹을 것 차려서 먹을 거 주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차리면 아기도에 태어나면 그걸 먹는다고까지 또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고, 저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딘가에 태어났건 어디 있건 그것이 연결돼서 그 마음의 기운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올리는 자제분들은, 인연 있는 분들은 그 공덕이 어디 가지 않는다, 나에게 쌓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기제사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제사라는 건요, 불교만의 기제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국가에서 한 1000년간은요, 기제사를 사찰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차례예요. 차례, 달에. 이 헌다라는 개념에서 달에 제가 와서 절에서 모든 기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법회를 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경인가 사강인가 삼강 할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님께 목숨을 바치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응당 보시와 공덕을 꼭 지어드려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강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 공덕을 지어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거예요. 고려 시대까지. 그걸 차례로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백장 회혜 스님이라고 계셔요. 선종이 확립될 때, 그때 이제 9세기 해서 749년에서 814년에 계셨던 선사 스님인데, 선사 스님이 선종이라고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중국에서 새로운 어떠한 불교의 모습이 만들어 갈 때, 이때 선종의 스님들께서 사찰 규범서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백장청규입니다.
그 백장총

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을 위해 불단에 나아가 차를 올리는 의식을 행해라. 행한다. 이 말씀을 하죠. 즉 제사 지내는 것은 이때부터도 문헌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충담사 내용인데 왕이 사마령이라는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갔더니 충담 스님이 사마령 미륵세존께 차를 올리면서 공양을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려사에 보면 예지 길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태묘 사당입니다. 거기에 제사 지낼 때 신의를 모신 각실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린다. 즉 불교식으로 예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열전 효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령상을 치르는 동안 삼령상이 조선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슬피 울며 불상 앞에 나아가 즉 삼령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사찰에서 삼령상을 치렸던 거예요. 불상 앞에 나아가 차와 과일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생각하는 기제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제사 지내는 유교식의 모습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 1600년간 조선시대를 빼고 나머지 1000년 넘게는 이렇게 부처님께 차를 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제를 올렸던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조선시대에 바뀌었을까? 우리가 아는 기제사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까지 우리는 불교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자학의 나라로 만들려면 불교처럼 주자학자들이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처럼 무언가 그걸 지내는 본인들의 주자학이 핵심이 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자가래라는 내용을 갖고 와서 조선시대에 제사 지내는 걸 확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주자가래에 나와요. 집을 지을 때에는 선비들, 사대부들은 먼저 사당을 세우는 것이다. 사당. 그리고 네 개의 감실을 만든다. 거기에 고조, 중조, 조, 고. 그분들의 위패를 모신다. 이것이 주자가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사대봉사. 그리고 그것을 사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당. 그런데 우리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이런 말을 해요. 대소신료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를 세워서 조사에게 제사 지내게 해라. 사당 세워라.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 주자 국교로 바꾸기 위해서 절에 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상례와 제례는 모두 주자 가례에 따라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제를 베푸는 일을 일절 금한다. 그러면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13년입니다. 태종 실록에 보면 이 말씀하셔요. 부모의 제삿날 당하면 절대 절에 올라가 부처에게 제를 올리고 밤을 세우면서 섞여 지내는 폐단이 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1000년간 기제사는 절에 가서 지냈으니까. 세종 실록에 와서도 이게 또 반복돼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다며 불교식 제를 지내는 것을 일절 금해라. 오직 유교의 제사만을 허락해라.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잘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그리고 경국대전에도 경국대전이 뭔지 알죠? 국가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종 때 이제 다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도 이야기해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에는 사당에서 제사 지내라. 이것이 왜 경국대전에 들어갔을까요? 명절 때는 차례처럼 절에 가서 제를 지냈거든요.

전국에 있으니까 경국도 전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때 사당에 가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봉사라는 이제 유학자들, 우리는 사대봉사 익숙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기 대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대. 그러니까 한 120년 되죠? 120년 되면은 상복을 입는 의례가 끝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혼백이 되는데 혼백은 자연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단멸론이라 그래요. 동북아 중국과 우리나라는 윤회한다는 개념이 솔직히 없었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 그래서 육체는 백이 돼서 땅으로 가는 거고 혹은 가벼우니까 자연의 바람의 기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120년 걸려요. 그러면 한 30년 하니까 4대. 그래서 4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끝나면 상복은 치워.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주작 아래 사당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당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시잖아요. 4대까지. 그런데 4대가 끝나서 5대가 되면 위패를 묘소에 그냥 묻어버린다. 왜? 기운이 끝났으니까. 그래, 고조의 친이 닿으면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대가 5대가 되니까 5대뿐은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묻는 거를 뭐 매주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시제라는 것이 생겨난 거고, 시제 지낼 때는 이게 충분 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축이라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시제는 5대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한 제니까 누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4대 지낼 때는 우리가 충분 읽죠? 그건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작 아래에도 우리는 지금 술을 올리잖아요. 그죠? 차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올리는 내용들이 주작 아래에 보면 신주를 모시고 차와 탕을 올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영조 때가 되면 차가 귀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스님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고, 차는 스님들이 거의 재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차를 올리는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실록 영조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곳이 적어서 제사 지낼 때 차 쓰는 것을 바꾸자. 이것이 현존에 물을 쓰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물을 말잖아요. 우리 숭늉 만들죠. 이것이 차 지내는 것을, 차 올리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불교식에 차를 올리는 것이 이 순간부터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대봉사를 지내는데, 우리 조선은 주작 아래는 사대봉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경국대전에 보면 사대봉사도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평민들은 아버지만 지내고, 그 칠품은 할아버지까지 지내고, 육품은 3대까지만 지내고, 왕족이 4대까지만 지내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원래 사대봉사라는 것이 주작 아래에는 그렇게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었어요. 경국대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서 이렇게. 그런데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주작이 완전히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한 200년간은 주작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혼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넘어간 주자학이 자리 잡으면서 주자라는 사대부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경국대전에 그렇게 있었어도 국법을 어기더라도 주자의 가르침이 우선이야라고 하면서 사대봉사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가 이때부터 일반화되는 거고, 그리고 사대봉사가 일반화된다고 해도 일반 평민들이 사대봉사 지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이 질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일반 천민이나 일반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양반의 족보를 사갖고 와서
돈이 있으니까 나 양

동반됐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시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4대 봉사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화된 것처럼 조선 후기에 자리 잡힌 거예요. 4대 봉사 오래된 거 아닙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해방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해방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도심에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60년대 이때는 참못 살다가 70년대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쌀밥 먹고 고깃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예 4대 봉사는 익숙해지면서 상차림이 그냥 막 그냥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홍동백서 뭐 하면서 뭐 생선 막 하고 전 부치고 막.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문화예요. 제사상 그렇게 차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찾지 않아요. 자, 제사상을 원래 유학자들이 어떻게 차리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8일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는 절차를 두루 갖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지금 우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논어에도 나오는 거예요. 또 주자도 이런 말씀하세요. 제찬 서리도라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앞줄에 과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 차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 유교의 전통이 아닌 거예요. 태계 선생도 고종기에 이런 말씀하세요. 제사상에 유밀과 죽꿀 약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TV에 보면 약과 만드는 분 봅니다. 힘들게 만들고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라. 그냥 정결하게 떡 하나 올려라. 태계 선생님도 이 말씀 하셔요. 율곡 선생님도 제례라는 경문 요결에서 이 말씀 하셔요. 제사상에 쓰는 음식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마련하는 거다. 과일을 몇 가지 쓰든 형편에 따라서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조선 후기의 명제 윤중이라고 유학자인데 이분이 가훈으로 제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제사상에 기름진 부친 전 올리지 말아라. 떡을 올리되 색들인 화려한 떡도 올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공덕을 많이 쌓는 건데, 저는 정말 이렇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꼰대분들이 가족의 장이라고, 본인들이 그럼 그렇게 만들지. 그렇지 않고 보살님들, 여성분들 음식 만드는 거뭐 이렇게 차려라, 저렇게 차려라. 힘들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제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사라는 전통이 얼마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건데. 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4대 봉사하니, 뭘 하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4대 봉사한 거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것이 꼭 우리의 전통이냐? 악습은 전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이 정부 때 가정의례 준칙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때 이후로 신문에서 상 차릴 때상 차리는 용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때에 만들어진 창작품입니다. 이 어디에도 있는 어떠한 예의 지키는 상차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가정의례 준칙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신문에서 너도 나도 그냥 인기 있는 뭔가를 쓰려고 하면서 누군가가 창작해가지고 홍동백서 붉은과 이런 동쪽, 흰과 이런 서쪽, 조율지 대추밤 배, 감 이렇게 올려놔야 돼.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도에 태어났어도 조상님을 위해서 내가 제를 올리게 되면 그건 조상님에게 간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목숨을 마친 뒤에 응답 봉과 공덕을 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기계사 지내지 말고 불자 분들이시면 사찰에서 제 올리세요.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간 이어왔던 우리 불교에 이러한 복을 지어서 정말 기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상님을 섬기는 이 전통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음식 차리는 게 주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어드리는, 불교 사찰에서 보시공덕 지어드리는 핵심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불경 봉독하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스님들의 설법으로서 부모님 영가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러한 사찰에 또한 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를 올리는 차례로서 헌다는 부처님께 올리는 거고 그것을 나의 조상님들께 올리는 차례로서 그러한 전통이 다시 한국 불교에서 부활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사찰에서도 음식 차리고 과일 차리고 막 하는 거에 신경 쓰이니까 기제사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와서 먹을 거 이렇게 해서 올리고 끝나면 같이 나눠 먹는 문화 속에서 제 지내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비용상으로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절에 주지잖아요. 제 지내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오시는 분들이 제사 지내면서 제사상에 푸짐하게 올린 것이 있고 우리 제사의 전통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사찰에 오건 뭘할 때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색수의 행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야 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좀 깬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로서 보시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제사로서 사찰에서 다례제 올리는 차례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활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도 공덕, 부처님의 심리상 침리학, 오온과 12이처, 육군 육경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기제사는 꼭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천도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틀에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불자분들은 힘들게 제사상 그렇게 막 차리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즐겁게 절에 와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기제사 또한 그러한 차례 지내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그러한 한국 불교의 전통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피어나고 자리 잡고 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 내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임명종시에 죽음에 다다라서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인식이 떠오르는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신구의 삼업,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삼업이 윤회하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상속되고 재생 영렬식 되기 때문에 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카르마, 산스크리트 법문은 카르마라고 그러고 니카에서는 칸마라고 그럽니다. 세계 철학사전에는 업하면은 영어도 아니고 산스크리트 법어, 부처님이 쓰시던 말씀 카르마로 되어 있습니다. 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의 표상, 업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 업의 표상이란 얘기고,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건 자기가 죽음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인식하는데 태어날 곳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나쁜 표상이 떠오르고, 좋은 선근종자를 많이 심었으면은 좋은 표상이 나타난다. 가티 니미타, 가티는 가서 태어날 곳을 얘기하고, 니미타는 표상,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모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업, 카르마, 칸마는 과거에 남에게 보실했을 때, 내가 임명종시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내 생애에서, 일생 생애에서 60을 살든 90을 살든 보시했을 때나, 그냥 성공공자 심은 거예요. 화를 냈을 때, 좀 불쾌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악근종자 심은 거죠. 선과 악의 의도, 업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업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해야 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업이 되고, 의도가 아닌 것은 소멸된다는 말씀을 부처님 하고 계십니다.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업이 나타난 경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의도가 죽음 직전에 대상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간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업의 표상, 카르마 니미타. 업의 표상, 자기가 선근종자 심은 거, 악근종자 심은 것이 죽음 직전에 임명종시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죽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요. 부처님이 계시던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는 누구하고 대화했거나 누구하고 싸웠거나, 나쁜 업을 졌을 때는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런 대상이나 또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면은 공양은 뭐 사과 과일이었는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과자였나, 아니면은 사람을 해야 할 때 내가 몽둥이 가지고 때렸나, 아니면 칼로 해했나,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임명종시에. 그래서 이것은 업의 표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회, 태어날 곳의 표상, 가치 니미타. 가치 얘기, 다시 얘기하면은 임명종시의 죽음에 이르러서 표상이 떠올렸는데 태어날 곳이 떠올린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임명종시에 나타나는 표상을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미리 본인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어. 공양을 올린 적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한 의도, 내가 어떠한 의도,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아니면 부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공양을 한 의도한 마음이나 공양을 일 때 일어난 기쁜 마음, 공양을 때 환희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올릴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은 업이고 그게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성근종자의 업이고 공양을 올린 음식이나 부처님 형상처럼 부처님께 올리려면은 아 거룩한 부처님이 내가 공양을 올리니까 웃고 계시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이나 공양하는 게 과일이냐 과자였느냐 아니면 맞이였느냐 이런 것이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 등은 업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 때 마음에 기쁨, 그건 업이 되고 그 업을 짓려면은 여러 가지 도구도 있고 내가 움직이는 행동도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이 업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다다라서 임명종시에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이다. 가티 니미타. 태어날 곳의 모양이 나타난다.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백정 준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곳이 바로 이 경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백정, 부처님 당시에 백정 준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고기 맛이 좋아서 더 값을 많이 받으려고 몽둥이로 투지로 패서 이제 패고 그럼 고기가 이제 그 질기지 않고 부드럽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죽줄아 있는데 뜨거운 물 갖다 입에 벌리고 넣어가지고 속에 게 전부 개어 나오게 해서 고기 맛을 좋게 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난 거예요. 평생 살생을 한 직업도 좋지만 그냥 괴롭지 않게 해도 되는데 두드려 패고 물충을 빼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일주일 동안 전부터 죽기 일주일 전부터 지옥의 불길이 본 것이에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이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생각이 좋은 일한건안 떠오르고 그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진업에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90% 이상. 그래서 돼지처럼 기어다니다가 돼지 행동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지옥의 불길을 본 것이 태어날 곳에 표성이 나타난 거와 그런 경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가티 니미타 태어날 곳에 표상인데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날 때에는 직접 갈 장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될 사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제가 티베트 파두마산바바 1300년 전에 사자에서 바르도 테두리예요. 우리말로 그냥 사자에서라고 번역이 된 건데 죽어서 이런 걸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날 때 사자에서에 보면은 빛이 나타나는데 죄를 많이 난 사람들은 그 빛이 무서운 빛으로 나타나고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무섭게 들리고 색깔이 나타나는데 팔주노초 파남보처럼 많은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면 나쁜 데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소리, 빛깔, 그다음에 그런 나쁜 그뭐저 영상 같은 게 나타날 때 거기에 홀리고 무섭고 두려우면 무조건 지옥 아귀 축생 나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회설을 임명할 때부터 돌아가시 전부터 기회가 되고 크게 독송해 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바로도 중음신 임명종시부터 49일 동안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중음신 기간 동안 가족이 아니면 스님이 사자회설을
독송해 주면 죄를 많이 졌더라도 해탈할 수 있다. 바르도는 죽음시란 말이고 퇴도는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주고 본인한테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라고 하고 아미타경을 독송해 주고 등등 그 전연연불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의 궁전이 나타나고 그건 좋은 일만 많이 한 사람이죠. 삼손도 좋은 거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의 궁전이 나타나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숲이나 들판에서 강 같은 것에서 논일 수 있는 보일 수도 있다. 축생들이 거기서 새로 날아다니고 소나 이런 것은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놀잖아요. 축생 갈 사람은 태어날 곳에 표상에 임명중시에 다다라서 죽을 무렵에 다다라서 나타나는데 천상에 내려간다면 천상의 궁전이 보이고 짐승 되려면 수분이나 들판 강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경우 아기 귀신 세계 짙은 어둠이 나타날 수 있고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 지옥의 불길이나 저승사자 등이 보일 수 있다. 저승사자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들어요. 저승사자가 둘이 일치사자 월치사자 검정운이고 검정모자 쓰고 둘이 나타난다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꼭 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좀 저승사자 문 누가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순간 문을 열어주는데 친정의 부모가 찾아왔는데 순간에 일치사자 월치사자 검은을 입은 사람이 훅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이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냥 그 순간 문 열어주는 사이에 띵동해서 그 사자가 훅 나타나고 또 없어졌는데 아들이 방에 없는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 등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의 불길이나 쭌다 그 저기 저 살생 직업한 사람 백정 얘기하듯이 지옥의 불길이나 저승사자 등이 보일 수 있다. 인간계에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태연해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이 우리의 내생을 좌우한다. 이건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한 마음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그게 지배해서 힘이 세서 그 생에 먼저 떠오르겠지. 참회도 하게 되고. 그런데 죽은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는 없어도 머릿속에 두고 내가 다니던 부처님 상을 떠올리고 저는 중요한 기도할 때마다 석굴암 부처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새벽에 참배하러 갔다가 사실 아직까지 내가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희심이 나가지고 처음에 석굴암 참배할 때 그래서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 우리의 내생을 좌우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업이 아주 강하거나 불선업이 아주 강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힘센 놈이 이긴다고 인명중시에 마음이 약하고 다 두렵고 무서울 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일만 주마등처럼 필름이 쫙 흘러가.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은 일한 게쭉 흘러가. 마음이 편해. 두렵지도 않아. 저승이 자음세계가 있다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갈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가는 거. 그런데 선업이 강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뉴스를, 불교 TV 뉴스를 보니까 30년 동안 절에서 공양주 하신 분이 1억을 모았어. 1억을 모아서 쓸 데가 많이 있겠죠.
자식도 있고 그렇지만 동국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걸 뉴스를 보고 제가 박수를 치면서 텔레비 보면서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보살님이 좋겠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했어요. 말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너는 좋겠다. 왜? 그 보시한 공덕으로 당신은 다음 생에 귀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참 잘했구나. 또 하나 선업이 아주 강하게 많이 진 사람 귀에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시대에 김대성이 지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현존하는 불국사 석굴암. 그분이 전생에 어머니와 아들이 절에서가 아니라 부잣집에 어머니는 요즘 말하면 가사도우미로 공양실이라 하죠. 부엌에서 공양을 지었고 아들은 어린 나이에 밖에 청소하고 밖에 일을 봤어요, 둘이. 그런데 이 강한 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흥복사에서 스님이 시주를 왔어. 절을 중청하고자. 그러니까 주인이 부잣집이니까 많은 것을 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더 귀하고 부자되게 태어나게 축원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듣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스님한테 시주하는데 스님이 이런 축원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머니 20, 30년 사경이라고 그러지, 그걸. 맨날 충청도에서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월급 받은 거. 그걸 우리도 전부 다 시주합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시주를 다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쉽게 해서 막말로 얘기한다면 종살이 해서 그 보시 받은 걸. 하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좋은 일인데 죽다니. 부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죽어서 다음에 김대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어쩐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김대성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이다. 그 설명은 지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략하는데 가서 보니 태어나 있어. 그런데 표시가 돼 있어. 손을 펴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그 양반이 김대성이가 불국사 전생 부모를 위해서

자기 부모 위해서 석굴암 지었고, 이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두 양쪽 다 불국사 석굴암 그렇게 해서 원찰이에요, 원칙은. 그렇게

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은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인간으로서 양심껏 산다면 할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업이 아비 무간조에 간다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의 힘이 어중간해. 좋은 일도 많이 한것 같고 나쁜 일도 많이 한것 같아. 그러면 두개다 나타나. 두개다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신을 바짝 차리고 싸띠 알아차려야 된다. 설사 이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참을 유지한다. 선정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죽을 때 생각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게 죽을 때 모든 소리나 빛에 홀리고 두렵고 무섭고 자기의 악한 일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더라도 그걸 물릴 수 있는 건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 염불심, 선정닦은 그 힘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악업을 많이 졌더라도 좋은 일한 거, 마음 닦은 거, 염불 많이 한 그런 업을 떠올려서 그런 걸 물리치고 선업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의 힘이 어중간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죽을 무렵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나쁜 업을 많이 졌으면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희생을 떠올리도록 노력하고, 그런데 힘의 지배 논리 때문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떠올려도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주 불선업은 짓지 않고 반반 50은 좋은 일 많이 성군유자 심었고 50은 악군유자 많이 심었다면 죽을 무렵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일 생각했던 것만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했던 걸 떠올려서 하면 지옥에 갈 것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그 순간에 선업을 짓거나 이전에 지었던 선을 기억해 할수 있다. 지금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많이 있어. 죽음 직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띠 알아차리고 아 이것은 떠올리면 내가 지옥 가라. 나쁜 데 가. 사막도에 가. 선업을 짓거나 선업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 좋은 일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수행력과 성근종자, 복을 닦고 보시하고 이런 공덕이 있을 때만이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좋은 데 간다. 못 살으면 나쁜 데 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처에 떨어질 것을 선처에 태어날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잘만 정신 차리고,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 법문 듣고. 아, 내가 죽을 때는 어디에 속지 말고, 악업이 떠올리려도 빨리 지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눈 감을 거야라고 각오하고, 소리로 낼수 없으면 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남아미타불을 생각으로 한다든가, 할 때, 선처로 바꾸어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종 전에 죽을 무렵에 나타나는 표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깊이 유념하자. 열심히 수행해 바른 기억, 바른함, 정견에 의한 여실지견, 세상을 뜬구름 같이 인연법에서 태어났다, 인연법에 사라진다는 예? 진리를 여실지견한다면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견에 의한 모든 행위, 말, 바른 말, 바른 견해, 세상 이치를 제대로 본 모둠의 바른 말, 바른 직업,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기억 해서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한 걸 명심하고 부지런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진하고 정진한다면 삶의 마무리, 갈무리를 잘하고 다음 생까지 더 창상일루한 삶으로 삼손도 인간세계,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자, 지금 직진 일어나는 태어날 곳에 대한 그런 표상에 대한 걸 마치고요. 조금 내용을 바뀌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타스님 모친, 일타스님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그런데 잠깐 소개하면은 해인사에 오래 사셨던, 지조감에 오래 사셨고, 해인사에 대율주를 하셨고, 저는 해인사에서 일타스님한테 의식을 배웠습니다. 계율을 배우고. 그래서 일타스님은요, 그분은 양손을, 바른손이죠. 바른손을 칼로, 어쨌든 다 잘렸어요. 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이 집착을 해서 안 되겠다. 이 몸을 집착,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래가지고 해인사의 벽화는 일타스님, 큰스님이 다 쓰신 건데,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아닌데, 글씨 참잘 썼습니다. 해인사가 벽화 가면 일타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데, 이 얘기도 있고, 일타스님 가족이 49명이 출가했다는 이야기. 1940년대부터 일타스님 가족 일가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49인이 왜 출가했나 이 얘기는, 공주분들이거든요. 그 외조모가 그 마옥사 은저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방화했다는 이야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7일자 그랬는데, 7일 동안 방황을 해서 가족들이 전부 보고 그 신기한 기적을 보고, 일가 친척 49사람이 출가했다. 부처님 말고는 최고로 가족이 출가한 건 일타스님 가족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구니 어머니가, 일타스님의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성호라는 법명을 지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됐는데, 그분 업보 이야기, 일타스님의 지은 책에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지은 거. 일타스님 어머니가 대구 동화사에, 지금 내원암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어. 얘기는 들었지만 내원암 있답니다. 그래서 화주보살로서 불자인데, 사는 게 그래도 넉넉하고, 양반, 아니, 그냥 사는 게 넉넉하고, 지식도 많이 하고, 사도상경을 다, 배운 분이, 일타스님 책에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비운이가 된 이야기인데, 동화사 내원암의 화주불자라면은 동화사 모든 살림을 다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소 바퀴 달린 그 달구지, 거기다가 온갖 절 살림을 걸 싣고서 가는데, 쉬어서, 이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소도 쉬고 사람도 쉬는데, 그냥 다리 뻗고 이제 그냥 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와서 물었는지, 파리가 물었는지 소가 가버렸어요. 뛰어갔어요, 조금.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 일타스님 어머니 발등을 넘어가서 다 깨져가지고 대구 동산병원. 저도 거기 해인사 공부할 때뭐 며칠 입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일타스님이 문병을 가셨어. 그런데 두 다리가 다 깨져서 갈라진 양반이, 기부수고 하고 있는 양반이 싱글벙글하고 웃고 계셨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세요? 웃고 계시게? 그랬더니, 내 발등이 다 부서졌는데 안 아프면 되겠는가? 일타스님 모친 성화 비구니의 업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라 제가 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사사백천거 소작업 불망 인연 내우시 과보 난면의 이분이 일타선 문병으로 오니까 어머니까 백천겁을 가사 가령 백천겁을 지나도록 소작업 자기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망 없어질 망자 자기가 지은 백천겁에 내려오던 그것은 소작업은 지은 업은 도망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고 사는 건 자유야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쓴걸 심으면 쓴맛이 오고 단거 심으면 단 것이 단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업을 지은 것이 금생에 오든지 내생에 오든지 다음 생 몇 생에까지 온다고 삼세 양중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금생에서 그냥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금생에 인연이 올 수도 있고 인연이 만날 때 인연이 와서 만날 때에 조건이 만날 때 모든 건 씨를 뿌려도 조건이 햇빛과 뭐든 있어야 인연이 되고 때가 돼야 밥도 때가 돼야 뜸들이고 하듯이 인연이 올때 업진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연이 왔을 때 과보가 면하기 어려울 난자 어조사의 의자 가사 백천겁 동안 소작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 내우시 인연이 오면은 조건이 오면은 맞닥뜨려지면 시절 인연이 오면은 과보는 면하기 어렵다 이 개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서상경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개송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에 사고를 바퀴가 막이 다 낙이 바퀴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두 다리가 깨질 정도니까 기절했죠. 그런데 기절하는 그 찰나에 닭이 달아난 겁니다. 꼬꾸대 가고 닭이 달아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순간, 기절하는 순간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3년 전에 할아버지 점심을 준비할 때, 3년 전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점심을 준비할 때 부엌에 닭한 마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깽이를 던졌더니 두 다리가 부러져서 꼬꾸대하고 날아갔다. 기절 순간 느낀 게 이제 닭이 죽어서 소로 태어나는 악연을 느꼈다. 이건 악연을 느꼈다는 게 이것은 기절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절 순간에 닭이 죽어서 자기는 소로 태어나는 악연을 느꼈다. 바퀴 넘어가는 순간 닭이 나타났기 때문에. 3년 전에 지은 죄의 과보를 빨리 받았어, 이분은, 대행이. 다른 죄까지 다 같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는.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1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일타선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절에 살림을 한, 마차에, 에? 실고서 가면서 모든 걸,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공덕 닦았으면 두 다리가 깨져서 되겠냐, 이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절에 올 때나 갈때 우리가 요새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동안 때는 달구지가 움직였지만 지금 같으면 승용차가 움직였겠죠. 그런데 절에 오면서 그렇게 당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절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절하고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접촉사고로 끝났다. 크게 당한 건 절에 공덕 닦고 오는 바람에 면했다. 이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분은 부대리가 다 깨졌어도 세세생생 받을 그 업보를 알고 있어 다.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거기서 아프지만 싱글벙글 웃는다. 그래서 일곱 만에 퇴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생한 고기가 아들로 태어나다. 부산에 있는 대원성불자. 처녀 때부터 방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서 방생을 얘기하는데, 방생은 왜 불교에서 물고기를 놔주고 날아가는 꽁을 놔줄까요? 인본주의가 아니야. 불교는 중생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금 기후변화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주의. 생명 있는 건 모든 건 행복하여라. 존귀하여라.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자. 불교의 유일한 의식이죠. 50년 전 일타스님께서 낙동강으로 방생을 갔을 때 배가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나이 젊은 아주머니가 붕어통을 이고 와서 다급히 말합니다. 스님, 스님 이것마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 전에 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주고 고기를 사. 이거 그래야 이게 공덕이 되기 때문에 스님이 산 거예요. 1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가서 방생을 하는데 대원성불자의 관세음보살 염불하며 고기를 방생하라고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붕어가 한통 있는데 고기가 큰 고기 한 마리를 들고 스님 이거 고기 참 좋아 보이네요. 크네요. 그래 그 고기는 내거 해라 하고 너 가져라 하니까 방생 대원성은 방생했어.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시집가서 태몽을 꾸었다.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하던 태몽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고기 비늘이 번쩍번쩍하더니 그때 놓아준 고기가 자기 집 안마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는 태몽 꿈을 꿨다. 그 꿈을 꾼뒤 아들을 낳았고 문수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 이야기. 일타 스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저는 믿습니다. 하도 여도 올곧게 여법하게 올바르게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고 자 그래서 아이의 눈은 그런 게 이제 태어났는데 둥글둥글하며 반짝반짝 하는 것이 꼭 고기 눈과 같았다.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그 고기가 죽어서 대원성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물고기가 윤회를 믿고 육도 윤회를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방생한 공덕으로 문수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심이 두꺼웠다. 그걸 믿습니다. 예, 또한 가지 소개를 방송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방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육도윤회를 믿는다면 중생주의요. 그래서 살생금지가 부처님 계율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개미 목숨 하나, 비둘기 목숨 하나 하고 사람 목숨 똑같다. 그건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자타까라고 죽은 목숨 하나. 비둘기 한 마리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다. 무게를 달면 목숨 귀하기가 우리가 지금 지구나 모든 짐승들이라 마구 때려잡고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지구가 구태탈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지금 기후 변화 이 모든 것이 사고 비가 많이 나고 네팔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생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똑같이 보고. 자비 연민심으로 방생해 주고 개미를 살려 주고 7일 안에 죽을 뿐이 8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
뒤에 못다한 얘기는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삶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의 7000번을 공들여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입어 태워서 삶의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0: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팬분들 되게 경찰분.
2: 여경이요?
3: 뭐?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홍박사님을 아세요? 아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4: 사랑해요, 배아경. 꺾인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2: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1: 아,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꺾어서 돌려서?
2: 아, 진짜?
1: 아, 좋은 거. 꺾어 돌리고 사랑하고.
2: 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1: 이은,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0: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1: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0: 불국사?
1: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2: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3: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2: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1: 부처님의 꿈을 꾼 지 10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1: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5: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1: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3: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1: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1: 맞아. 그 덕

0: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형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형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2: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3: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2: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4: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2: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 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형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1: 뭐해?
0: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0: 어, 야! 추석에 돌도 뜨거든.
1: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5: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5: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5: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2: 스님, 스님.
5: 무슨 일이십니까?

0: 있습니까?
1: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0: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1: 스님, 저는...
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그렇게 선면왕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0: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2: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3: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3: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0: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2: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1: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2: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4: 아,
2: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4: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2: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4: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2: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5: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6: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2: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7: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8: 왜? 이게 무슨 일이냐?
9: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5: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7: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2: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9: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0: 예, 도망가자, 어서!
2: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폰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3: 소주 한잔 드시면서 글루티비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삼십이억 몸을 낳토 시방 삼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이루어지고 섬망구모 재형숙백왕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사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0: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1: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신라 경덕왕 17년, 발진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1: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 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훈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2: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함께 연불하고 함께 바로다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3: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숫대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왕등락 현존사친수여해 법계에온 이고취 산문숙정절비오 산해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 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아요.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칠구지 입을 못해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

0: 설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께서

0: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말.

0: 닦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강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

0: 일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 밴드들과 함께하는 락 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만일 연불결사회와 BTN 투어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 정토로 가는 길. 4년간 이어지는 아미타 실행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년간 이어지는 구도의 여정.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만일연불의 성지 건봉사. 만일연불의 뜻이 깃든 등공대에서 증명법사 보광대종사, 지도법사 동운대종사, 순례단장 법원스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며 극락정토를 향한 서원을 새깁니다.
1: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이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함께 연불하고 함께 바로 나는 첫 순례.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미래 4년을 이끌어갈 입법기구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막판 후보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무투표 당선구구가 12곳으로 늘어나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컸습니다.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송일곤 감독의 신작 여전히 찬란하게 조계종 특별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주요 인사들은 영화의 성공적인 개봉을 염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갈고 닦은 한국어로 노래 솜씨를 뽐내는 무대, 국제포교사회가 개최한 첫 외국인 한국 노래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엔 찬불가를 부르는 스님도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의 문을 연 불교 교육학과가 첫 학기를 순항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교육학, 첨단 AI 기술까지 공부하는 과정은

0: 스님과 현직 교사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 4년을 이끌어갈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어제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후보자들의 사퇴와 자격상실이 잇따르며 무투표 당선 교구는 당초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는데요. 19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81명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어제 전국 12개 교구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직할교구부터 25교구 봉선사까지 직선직 51명을 선출하는 중앙종회 직선직 선거는 막판까지 이어진 사태와 자격심사 결과로 큰 구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할교구를 비롯해 월정사와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법조사, 수덕사, 고은사에서 선거 전일까지 10명 넘게 후보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해인사 진우, 통도사 보각, 불국사 심담, 고은사 태원 스님이 후보 자격 심사에서 자격 없음으로 결정되면서 선거 구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서는 주경 스님과 관태 스님이 사퇴하며 보노, 상원, 현민, 타나, 본연 스님 5명이 경쟁해 상원, 현민, 타나, 본연 스님이 2교구 용주사는 법진, 현담, 탄대, 더군, 호진 스님 가운데 법진, 더군 스님이 19대 종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3교구 신흥사는 대연 3조 스님이 무투표 당선을, 4교구 월정사도 효림 스님 사퇴로 3회 스님과 해량 스님이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5교구 법주사는 현우 덕현 스님이 사퇴하면서 석중 각연 법원 스님 3명이 경쟁해 석중 각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6교구 마곡사는 재민, 종봉, 대륜, 태진 스님 가운데 종봉, 태진 스님이, 7교구 수덕사는 정경 스님이 사퇴하며 우봉, 수암, 허정 스님 가운데 우봉, 수암 스님이, 8교구 직지사는 자성, 진웅 스님이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했으며 9교구 동화사는 선암, 명진, 덕유, 해범 스님이 출마해 덕유, 해범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10교구 은혜사는 세림, 호암, 선웅 스님이 출마해 세림, 호암 스님이, 11교구 불국사는 정수, 성주, 성재 스님 가운데 정수, 성주 스님이, 12교구 해인사는 종인 스님이 사퇴하며 1교 은기, 향록 스님이 투표 없이 당선됐고, 13교구 쌍계사는 현담 스님 사퇴로 능원, 강림 스님이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14교구 범어사는 도명, 담산 스님, 15교구 통도사는 보화, 정무, 해원 스님 가운데 보화, 해원 스님이, 16교구 고은사는 도륜 스님이 사퇴하고 태원 스님이 자격 없음 판정을 받는 큰 변동 속에 해오, 범종 스님이 무투표로, 17교구 금산사는 덕림, 창엄, 응묵 스님 가운데 응묵, 창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18교구 백양사는 덕유, 성진, 무선 스님 가운데 덕유, 성진 스님이, 19교구 화엄사는 영규, 우경 스님이, 21교구 송광사는 시공, 일화 스님, 22교구 대응사는 설도, 향문 스님이 각각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23교구 관음사는 자경, 향림, 월공 스님이 사퇴해 도윤, 선화, 도성 스님 가운데 도윤, 도성 스님이, 24교구 선운사는 동산, 제한 스님, 25교구 봉선사는 보관, 성우 스님이 각각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후보 등록 당시 8곳이었던 무투표 당선 교구본사는 최종 12곳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직능대표 20명과 비군위 의원 10명을 확정했습니다. 직능대표로는 효명, 경암, 진각, 법주, 무경, 진어, 서봉, 법성, 성행, 영일, 도림, 선지, 성화, 법륜, 원충, 향성, 정범, 현무, 진화, 각진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비군위 의원으로는 정관, 진상, 수경, 법회, 설해, 은광, 주석, 금해, 해능, 서원 스님이 19대 종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직선직과 직능직, 비군위 대표 선출을 모두 마무리한 19대 중앙종회는 다음 달 첫 정기회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계종과 산림청이 사찰림과 전통사찰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마수 산림청 차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 등 정부와 불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1mm 안팎의 선충이 소나무 조직 내부에서 급격히 증식해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해충으로 치명률과 전파 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임 차장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사찰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찰 반경 2km 이내를 집중 방어 구역으로, 외곽 3km는 완충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제 전략을 설명하며 내년 항공 방제 재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찰 주변 소나무가 고사하면 탐방객들의 발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 속에서도 찬란하게 피어난 소녀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송일곤 감독의 신작 여전히 찬란하게가 조계종 특별시사회를 통해 불교계의 첫 선을 보였는데요. 시사회에 참석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관객들과 나누며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평일 낮 시간에도 사람들로 붐비는 영화관. 가을 정취가 짙어지는 가운데 상영관 안은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유라 국제 불교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송일곤 감독의 신작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의 조계종 특별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교구본사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상영관을 찾아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9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작품으로 일찌감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17소녀들의 찬란한 우정과 함께 가슴 아픈 역사의 기억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3: 김혜자 선생님의 시선으로 과거의 어떤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가 교차된 이야기고요. 그리움과 사랑과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담겨있길 바라고요.
2: 특히 영화 중반부 일제의 잔혹한 억압 속에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화장하며 극락왕생하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등장해 깊은 불교적 메시지를 더합니다. 이번 영화는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이자 대우건설 회장인 정원주 회장이 콘텐츠 전문 자회사인 스튜디오 프루지오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며 불교 문화 발전과 문화 콘텐츠 지원에 뜻을 모은 결실입니다. 시사회 현장에는 이기흥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와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참해 영화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보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상영 직후 사부대중을 향해 따뜻한 격려와 축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 희로애락을 영화에서 이제 다 느끼고는 하는데 불교도 영화 안에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어떤 자비정신이라든가 뭐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 중앙신도회 정원주 회장의 원력과 불자들의 염원이 모여 완성된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오는 21일 전국 극장가에서 공식 개봉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지난 14일 교내 회화관 한명희 미래융합 세미나실에서 동국의 정신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제2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시대를 맞아 건학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의 방향성과 불교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장미란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조교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주체적 성찰 능력과 전인적 가치를 기르기 위한 교양교육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진영 동국역경원 연구원과 김재성 능인대학원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한 가치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유엔이 창종 90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등 호마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11일 일본 야마나시현 신초지에서 이토 신소 원주의 집전으로 전 세계 신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동참한 가운데 제등 호마 법요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1986년부터 이어온 신유 영원의 등불을 밝히고 전통 밀교 의식인 호마를 통해 번뇌 소멸과 인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이토신 소원주는 어떠한 고난에도 꺼지지 않는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이타와 화합의 실천으로 10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요식에는 내년 국제 호마법회를 준비 중인 진각종 총리원장 능원 정사를 비롯한 참관단도 자리에 일미를 더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저마다 갈고 닦은 한국 노래 실력을 뽐내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첫 외국인 한국 노래 자랑 대회에는 찬불가를 부르는 스님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한국 노래를 열창하는 외국인 참가자들. 익숙한 멜로디에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고 휴대전화로 무대를 촬영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관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회 외국인 한국노래 자랑대회를 열었습니다.
6: 오늘 이 무대는 잘 부르는 사람을 가리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노래를 통해 웃고 박수치고 서로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7: 오늘 이 대회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웃들이 한국 노래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낯설었던 한국말을 노래로 익히고 그 노래로 서로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5: 시원한 가창력을 뽐낸 막걸리 한 잔부터 애절한 발라드,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 민족 정서를 담은 홀로 아리랑까지 국적도 선곡도 각기 다른 9개국 외국인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한국 노래를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참가자는 방글라데시 부타사의 게아난카르 스님. 스님은 대중가요 대신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열창하며 국적은 달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어진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낯선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습니다.
8: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려주신 한국 노래에는 한국에서의 삶, 꿈 그리고 도전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땀방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객석에선 각국의 국기를 흔들고 직접 준비한 응원 팻말을 들어 보이며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비트박스를 더해 새롭게 선보인 필리핀 출신 텍스터 파텐테 씨가 인기상과 함께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9: 지금 너무 행복해요. Because I'm winning in the Korean singing contest in South Korea. 네,
10: 처음엔 좀 떨렸는데 이제 노래를 계속 시작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응원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5: 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다 함께 무대에 올라 강남 스타일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흥겨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웃들은 한국 노래로 마음을 나누며 국적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제천경찰서 경승회가 제3회 제천순국경찰교역 합동위령제를 보게겠습니다. 지난 12일 제천 순국 경찰묘역에서 엄수된 위령제에는 경승실장 구산 스님과 제천 불교사함 연합회장 지행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을 비롯해 박희규 제천 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들이 동참해 순국 경찰관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경승실장 구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규 제천경찰서장은 선배 경찰관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한해운사 경내 청화대종사 기념관에 전시될 유물과 유품, 기증기탁식이 지난 13일 무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일평생 장좌불화와 일종식으로 존경받았던 근대 선지식 청화대종사를 기리는 이번 기념관은 오는 11월 27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성륜불교문화재단이 소장해온 스님의 유물과 유품을 무안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재단 운영위원장 주원스님과 공동위원장 정헌스님, 이옥자 해운사 신도회장, 김산 무안 군수 등이 참석해 기증 기탁증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와대 종사 기념관에 전시될 유물 가운데 130건, 195점은 무안군에 기증되고 63건, 120점은 재단이 보관을 맡기는 기탁 형식으로 이관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의 한 중학교에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이 4년째 따뜻한 장학금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천은사는 지난 12일 구례 북중학교 도서실에서 전달식을 열고 전교생 25명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7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신은호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자리를 함께해 학생들의 밝은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대진 스님은 지역과 늘 함께 호흡해온 천은사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햄버거 간식과 음료도 후원했습니다. 부산 붓다선원이 금강과 같은 지혜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금강경 특강을 개강했습니다. 붓다선원은 지난 12일 경내 법당에서 회주 도경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금강경 특강 입재식을 봉행하고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없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주 도경 스님이 지도하는 이번 특강은 오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40강으로 진행되며 경전의 핵심 교리 이해와 참선을 통해 내면의 불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불교와 교육학 그리고 첨단 AI 기술을 융합해 화제를 모았던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교육학과가 이번 가을학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생성형 AI로 불교 동화와 게임 등 전법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서울 충무로역 인근에 자리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평일이 아닌 주말이지만 한 강의실에서 조금은 독특한 수업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간단한 게임을 즐기고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를 동화풍의 이미지와 함께 접하는 시간.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것들입니다.
12: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모델은 없잖아요. 하지만 코드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1: 불교 교육학과 신설과 함께 첫 선을 보인 교과목은 불교 교육 콘텐츠 개발론.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이 수업엔 스님과 현직 교사, 교육계 종사자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수강생들이 참여했습니다. AI 프롬프트와 코딩을 활용해 부처님 가르침을 직관적이고 친근한 디지털 교구로 탈바꿈시키는 실습에 몰두한 수강생들. 어느새 만화 같은 한 장의 이미지는 실사풍 로봇이 춤을 추는 동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3: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탐구해 주시고 계속 질문거리를 던져주시고 하셔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14: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나 청소년,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히나 더욱 필요로 하는 콘텐츠지 않을까 싶고
11: 강의는 기술적 이해를 돕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만들어 피드백을 받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교학을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 콘텐츠로 구현해내면서 사찰 불교대학이나 청소년 법회 등 실제 전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12: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은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의 그 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자기 것으로 좀 이렇게 소화하고 흡수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1: 단순한 교리 전달을 넘어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창의적인 교육 방법론을 접목한 불교교육학과. 새로운 시도로 가득 찬 강의실의 열기가 디지털 시대 불교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11일 무오법정상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산상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역대 회장단과 동문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법회는 발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관세음보살 정근과 헌달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장은술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당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월라사주지 도종 스님은 이번 법회가 회원 모두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경주 문화산업의 발전과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K글로컬 문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문화 관광과 예술 분야 관계자,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문화 관광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비롯해 K컬처와 AI를 활용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이 발표됐으며, 청년 정책과 지역 문화 산업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류하나 와이즈 캠퍼스 총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청년의 창의성을 일깨우고 경주의 유서 깊은 문화적 자산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싱잉볼 명상을 통한 한미 민간단체 국제교류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비영리 국제교류단체 베나치 회원과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들은 지난 9일 제주 메이즈랜드에서 소리 명상 프로그램인 사운드베스를 진행했습니다. 회원 심리상담연구소 강경숙 박사의 지도로 공과 싱잉볼의 깊은 울림에 집중한 참가자들은 소리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깊은 안식을 체험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제주를 찾았던 베너치는 앞으로 제주를 거점으로 한미 민간 국제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

0: 유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의 내용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투게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계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며 그러한 행을 통해 사람들과 화합, 즉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도 계율, 그리고 그와 함께한다는 투게더를 살려 계율의 계자를 넣어 투게더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삶을 살다 보니 사람이라는 정말 고귀한 삶, 우리 육도윤회 중에 삼선도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 하는 사유를 하는 존재인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다 보니 인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인간만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쭉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 지구를 마치 지배하듯이 살아오다 보니 인간에 의해 지구가 손상되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여러 무중생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됐죠.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넘어서 인간에 의했던 그런 욕망이 인간에 향하는 모습이 벌어지면서 최근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대재앙이며 재난을 우리 스스로 불러오게 되어 그것에 대해 깊이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 투게더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법문이십니다. 중생들에게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라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맞게 되지만 그것을 맞았다라고 해서 단순히 아픔만이 아닌 내가 왜 이런 화살까지 맞았지? 누가 이런 것을 나에게 쐈을까라고 해서 바로 몸을 떠나 정신, 삶, 모든 것까지 앗아가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지 말아라 라고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인데 우리가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맞아버렸습니다. 바로 최근에 벌어진 일이죠. 2026년 8월 26일 오전 8시 37분 우리는 인류는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뉴스를 아침에 바로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보로 쏟아져갖고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라고 하고 문명과 과학이 극에 달할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하고 아무리 오만해지고 대단해질지언정 지구라는 힘, 자연이라는 힘 앞에서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라고 정말 절실히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네팔 대홍수가 발생해서 지구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일으키게 됐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뉴스의 모습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처음에 벌어졌나라는 원인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홍수다 보니까 히말라야의 빙하가 무너져서 그것이 쏟아진 물에 의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거듭되고 원인이 밝혀질수록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네팔 대홍수라고 지칭되지만 저 위에 지도에 보시면 최초의 발원지는 중국, 즉 티벳 고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티벳과 네팔의 접경 지역이라는 라수아라는 곳에 있던 빙하가 예전에 한번 무너져서 큰 호수를 만들었었고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사이 다시금 빙하가 무너지며 그 호수로 거대한 빙하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 충격파에 의해 물을 담아놨던 뚝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안에 고여있던 앞에서 녹아있던 빙하의 물과 이번에 무너졌던 것들이 대략 700만 톤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700만 톤의 물이 협곡 사이다 보니까 마치 미끄럼틀의 그 대화 같이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물을 쓸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낼 정도고 지금 다시 봐도 제가 목이 메일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었죠. 단순히 우리가 지진이나 해일, 홍수라고 하는 피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나왔듯이 맑은 날 벌어진 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날 대홍수가 발생해 모두를 쓸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원인은 모두 인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만년설이라고 하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게 된 것. 당연히 자연이 뜨거워져서 녹을 수도 있지만 뜨거워진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의 바로 잘못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 물이 계속 무너져서 쌓이게 됐죠. 그런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비를 했어야죠. 뚝을 쌓던 방파제를 통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그 물을 빼내든지 아니면 그 호수를 살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니 앞에는 흙구렁, 즉 돌과 흙으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번 더 지구가 뜨거워지니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또 무너져 내리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실 겁니다. 단순히 물이 아니라 빙하와 암벽과 흙이 쏟아져 내려오며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앞을 향해 여지없이 달려온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정말 물안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먼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희뿌연 것들이 온 마을을 쓸고 다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물이 정말 뭐 막는 것도 없이 쓸려 내려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기 마을에도 지금 대피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물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길을 낸 겁니다, 인간들이. 히말라야 사이에 길을 내서 인도, 네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잇기 위한 거대한 도로를 건설해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있어야 될 흙이나 바위나 나무들이 없다 보니 어떠한 방파제 역할도 할 게 없으니 그 물이 그대로 정말 아까 제가 미끄럼틀의 예를 들었듯이 미끄럼틀에 물을 부어서

밑으로 쏟아내리듯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난 갈 방법조차도 없이 다 쓸려간 것이죠.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하죠. 산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홍수가 나기 전과 난 후의 사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자료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어떤 건문소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문소에 까만 생물이 퐁 때리면서 건물을 날려버리면서 앞에 있던 트럭이나 버스며 다 쓸려가는 뉴스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 산속에 왜 그런 건문소가 있었을까요? 바로 저기에 국경을 만들다 보니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연 그대로 잘 보존했으면 되지만 인간이 편의에 의해 길을 내기 시작했고 그 편의에 의해 차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 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 열은 히말라야의 만년설, 만년간 녹지 않는다 해서 영원히 녹지 않는다 해서 만년설이라 부른 걸 인간이 녹여서 이런 일로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자가 현재까지 집계된 숫자가 1451명, 실종자가 5786명입니다. 숫자를 제가 입력하면서도 너무 참담하고 무서웠었습니다. 사망자가 1451명이라는 숫자는 확인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는 추석 지나고입니다. 실종자 5786명 중에 대부분은 결국 사망자이실 겁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재난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또한 저 뉴스에도 있듯이 추석에도 한국인 9분을 찾지 못해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공항과 정부에서 마련한 곳에서 눈물로써 이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에 나오죠. 빙하호의 붕괴 호수. 이것은 더 정말 증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계속 자연이 보내는데 인간은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있죠. 네팔 홍수는 시작일 뿐 다음 위험 지역은 어디? 계속 이어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고 그 뜨거운 지구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것을 피하기 위해 더 가전제품, 에어컨을 비롯해 여러 냉난방 기구들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들이 열을 더 뿜어내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시원해지고 따뜻해질지언정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화가 일어난다는 건 불이 되는 것이고 불을 저지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그 태운 잔재 속에 인간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번 이렇게 희생되시고 실종되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저희 투게더 모든 제작진과 또 BTN 모든 인원들이 극락왕생을 발언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우리 인간들이 모든 분들께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우리가 그 더운 것과 추운 것들을 참지 못하는 화로 인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탐진치 삼독이 이번 일을 불러온 것입니다.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원망을 할 수도 없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로 인해 그들이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우리들이 그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발언드려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해하며 참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마음은 이제 되돌아와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이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을 시기가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이제 곧 겨울이 올 건데 올 겨울은 도대체 얼마나 추울지 어떤 눈이 내릴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두려울 정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은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행동으로 바른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 것이고 또다시 이런 슬픔에 대해 그저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발언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일이며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그 나라, 이런 일을 제공한 더 잘 사는 나라 또는 산업국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쓴 주변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에어컨을 함부로 켜고 차를 몰고 다니고 내가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내가 편하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함부로 모든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부로라고 하는 그 세 단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구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해치게 만든 것이니 남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도 없이 모두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어딘가에 사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 부처님께서 가르침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법계의 우리이며 공업의 중생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이 법계 중생, 공업 중생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계라는 것으로 불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죠.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인연과 인연에 의해 만든 연기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네팔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은 이제 지구로 이어져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벌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모여 계속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해결책 또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왜? 공업의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업 중생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일 때 공업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단순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이 방송 영상을 준비할 때쯤 우리가 추석 연휴였죠. 네팔 총리가 유엔에 가서 바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팔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 이러한 온난화의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를 도와줘야지만 우리도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네팔이 과연 지구 온난화에 미친 피해가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라고 정말 절규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며 아, 그래 맞다. 이거는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를 넘어 법계에 사는 우리의 문제이며 공업으로 살아가는 중생 모두의 피해인 것이다. 법계와 공업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또 직면할 것이며 이번 문제를 단순히 네팔만의 문제 또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 티벳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티벳의 것이라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가 그것을 겪어가는 공업으로서 인과응보에 대해 자업자득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이 문제를 깊이 바라봐야만 되겠다라고 크게 느끼며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법계, 말 그대로 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인연생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인과 과가 아닌 과를 이어짐의 연으로 두었고 하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건 그냥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일어날 기자 스스로 일으킬 줄 알 때 바로 연기법인 겁니다. 즉 법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닌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인과로만 오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모두가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를 법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편리하려고 더 시원하려고 따뜻하려고 그리고 더 간편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 이번 네팔 대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다시 행하면 됩니다. 불교에서 청정행, 보살행이라고 말하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남 또는 이타행으로서 남을 위해서 좀더 행한다면 그것이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쌓아놨던 악업의 과보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 악업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선업이 쌓이겠죠. 그 선업의 인연이 다시 우리에게 인과응보로서 되돌아와 살아가기 좋은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나만 아니면 돼. 전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네팔의 일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도 여름이 되기 전 장마를 앞두고 특집으로 이 법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해전 정말 말도 안될 정도의 비가 와서 그 장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서울 한복판이 물에 잠기며 전국이 물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BTN 불교TV에서 몇해전 났던 우리나라 남쪽의 대형 산불 재난 모금도 했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잊혀져 버립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나간 일이 아닌 그거는 하나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내일 다른 일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정신 차리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신구의는 삼업이 돼서 업의 과보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행하여 좋은 영향을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업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은 같은 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업을 우리가 공유해 같은 시대 속에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되돌려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순간 완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 행한 것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공업으로 이어져 모두가 한법계의 공업중생으로 더불어 잘살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이기주의로 살아주십시오. 제가 투게더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게 아닌 긍정적 이기주의. 내가 잘 살기 위해 내 주변을 가꾸고 내가 편하기 위해 모든 것들과 공유해 살아간다면 그 긍정적 이기주의가 세상을 밝힐 것이고 모두와 더불어 잘살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잘 살아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함의 표현인 합장을 하듯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서 그 오만함과 자만심을 조금만 하심으로 줄인다면 우리의 세상은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노력해 줍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 그러한 실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 우리 교육방송이라고 하죠. EBS 다큐멘터리에서 하나뿐인 지구,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라고 해서 12년 전에 이 일을 예언이라도 한듯 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다시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12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만 준비했었어도 말도 안될 정도,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희생자와 실종자는 생기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걸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EBS 다큐멘터리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14년의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8년, 즉 4년 전, 아 그렇지 않군요. 2022년이겠군요. 4년 전이니까 이미 재업로드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인간들이 스스로 다시 또 올렸는데 4년 전 경고를 또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실제로 이 대재앙이 일어나기 석 달 전에도 다시 재업로드가 됐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죠. 빙하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더 생겨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여기 또 엄홍길 대장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온난화를 막기 위해 힘써주십시오. 본인이 처음 발을 들였던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모습은 바로 2014년에 이야기할 때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 사시는 부족들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또다시 지나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쌍유따 니까야 화살경에서 2600년 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서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은 뒤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맞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두 번째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다 겪을 것이다. 우리 인류는 이미 21세기에 접어들자마자 첫 번째 화살을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아했고 힘들어했고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냥 근심하고 상실하고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맞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거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쏜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이미 맞았을 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구 곳곳을 위해 좀 더 신경 쓰고 화합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번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았었을 겁니다. 첫 번째 맞은 그 화살을 빨리 뽑고 다시 화살을 맞지 않도록 참회하고 고치고 발전하고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다시 맞은 우리에게 지금도 꽂혀 있는 그 화살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묻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지만 하지만 우리는 과연 똑같은 실수를 다시 안 할까요? 여러분 한 분부터 실천해 주십시오. 한 명이 실천을 해야 전체가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나라에 가보니 저렇지 않더만 나 하나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입니다. 같은 법계 속에 우리가 공업으로 이어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아끼듯 모두를 아끼고 나를 대하듯이 모두를 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모두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모두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일직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나라는 하나가 곧바로 전체 일체가 되는 것이며 그 많은 것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 하나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작은 이 먼지와 같은 것이지만 이 작은 삶 속에 시방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가 아닌 전체이며 전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하나에 실천하신 그것이 지구를 위한 것이 되고 지구가 기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단 하루가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매일 뿌옇고 안개 꼈던 날들이 가라앉으며 화창한 하늘이 요새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도 정말 뭉게뭉게 아름다운 뭉게구름이 떠 있죠.

0: 그런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십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눈이 맑아지고 기분이 청아해지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우리 신구이가 그 자체로 정화되지 않습니까? 나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루를 여러분이 행복하게 보내주시면 세상이 행복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투게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서 세상이 밝아지면 우리 투게더에서도 그 행복한 이야기를 다시금 서로가 전달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유리에게 항상 이제 투게더를 끝나면서 제가 정리하는 멘트가 있듯이 하나의 질문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AI가 갖고 있는 지적인, 즉 지식적인 생각으로 이 투게더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끝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좋겠지?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투게더의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즉 법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만의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그 네팔의 문제가 단순히 자연환경의 문제만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에 의한 과오였으며 그리고 인간이 법계 속에서 함부로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 이제 앞으로 불교적으로 우리가 연기적으로 그것을 고쳐나가고 수행으로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이번 네팔 재난을 불교적으로 본다면 자연재해와 인간의 문제를 서로 얽힌 연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회, 기술이 얽힌 조건들을 하나의 연기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죠. 불교의 자비는 그 연결을 깨달은 행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호와 예방, 기후 위기 대응까지 함께 고민하는 게 불교적 실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유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건 모든 게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짐은 바로 법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 한 명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경전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80 먹은 어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불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실천해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힘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것이죠. 문수보살 곁에 보현보살, 행원의 제일인 문수가 함께하듯 이제 실천해 주십시오. 그 실천이 따를 때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세상을 밝혀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일처럼 우리의 일처럼 대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의 일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실 겁니다. 즉 그것이 자연스럽게 남의 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이지만 하나는 전체로 이어질 것이고 그 전체는 다시 나에게로 이어진다는 법성계의 그 가르침, 화엄 속의 그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한 번 더 실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하나의 행위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저 역시도 그 덕분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덕분에 어우러지고 덕분에 화합하고 덕분에 감사하며 덕분에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행위 우리를 모두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저와 투게더의 관세음보살이시며 보현보살의 하나의 행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의 행에 그치지 않고 그 행이 모두에게 이어져 전체로 이어지는 일미진중 함시방이 실현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모든 인연에게 원만히 회향되시기를 바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

0: 예수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자장 스님은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절을 창건하고 향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구층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영원한 불법의 융성을 기원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8년 거센 화마가 산사를 덮쳐 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의상대사가 잿더미가 된 터 위에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라 부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맑은 도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선정사 역시 1642년 또 한 번의 끔찍한 화재로 인해 무참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1644년 영서, 연옥, 해원 세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절을 일으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더니 세 스님의 꿈속에 한 신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5: 이 터는 만대에 이르러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6: 널리 불법을 편 보량이 되리라.
4: 신인은 붉은 화마가 닿지 않을 새로운 절터를 점지해 준 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스님은 신인의 가르침에 따라 곧바로 불사를 시작했고 1647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점지하여 흥하게 한 절이라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신흥사라 불렀습니다. 두 번의 거센 화마도 끝내 꺾지 못했던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 그 신성한 염원 위에 신흥사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설악산의 푸른 바람과 어우러진 신흥사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멸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에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여기는 되게 경찰같은.
1: 여경, 여경. 뭐?
2: 없어요.
0: 저도 없는 것 같아요.
1: 홍박사님을 아세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3: 사랑해요, 배아형. 꺾이니 여왕, 배아형. 따뜻한 가슴이?
1: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0: 어,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4: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5: 꺾어서 돌려.
1: 어? 아,
0: 어. 아, 좋은 거.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어. 너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태고문화페스타 노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태고종 종단 소속 스님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예선 신청은 10월 27일까지이며 본선은 11월 21일 고양 꽃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포스터 QR 이미지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12.7 범단 46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10월 27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추념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12.7 범란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2011-1829번입니다.
2: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의 길을 따라가는 부다로드 부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8종의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마지막 7개월의 여정 중에서 이제 왕사성을 출발해서 바이샬리로 부처님이 가장 좋아했었던 거는 공화제고, 근데 정치 체계로는 공화제고 바이샬리를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했던 거는 마가다국이고, 그다음에 이상적으로 봤었던 거는 바이샬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이샬리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마가다한테. 아유, 그거는 뭐 전제왕정이 훨씬 더 강해요. 공화제 이런 거 하면 의결 거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근데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너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뭐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판단력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건데, 무해소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치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물려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또 이제 또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족 국가도 어떻게 보면 공화제 국가였고, 바이샬리도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이샬리를 당신이 마지막 안거처로 바이샬리를 선택하고 가셔요. 그래서 그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요거 왕사성에서 칠불세법을 말씀하시고 칠불세법, 칠불태법. 그리고 요거 말씀하신 뒤에 교단도 이렇게 하면 불교 교단도 이렇게 하면 불교 교단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화합해서 대중 공의로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관

그러면 기생 플러스 요즘으로 말하면 엔터 사업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양반은 왕사성에서 밀어서 만들어낸 왕사성의 돈은 전부 바이샬리로 돈 많은 사람들이 저 보러 다 어디 간대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내세운 게 살라바티인데 살라바티 인기가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암바팔리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암바팔리가 훨씬 더 유명하지. 그래서 암바팔리가 부처님이 이제 저렇게 열반길에 오르셨을 때는 이미 암바팔리는 약간 은퇴. 이게 이제 수명이 좀 짧거든. 그러니까 목숨 수명이 짧은 게 아니고 직업 수명이 짧지. 일종의 아이돌 같은 거잖아. 연예인인데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고 있었는데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재밌게 인생 사셨던 거죠. 그렇지만 후회도 남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 양반이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양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어떻게 회양할까와 관련해서 부처님에게 그 암바팔리 동산을 이렇게 기증하는 걸로. 그래서 암바팔리 동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암바팔리가 저렇게 망고동산, 근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바팔리도 좀할 거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좀큰 건축도 하고 이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유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암바팔리 동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설물들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가 아 여기가 여긴가 봐 이렇게 밝혀지는데 큰 건축들이 안 생기면 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리면 거기가 여긴가 여기가 거긴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이라고 하는 지형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무너지더라도 대충 여긴 것 같아라고 찍기가 쉬운 거고 평야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서 그게 사라지고 나중에 거기에 누군가가 또딴 사람들이 작은 집들을 짓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찾아? 어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저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대림중각강당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림중각강당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남아있잖아. 물론 뭐 제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 터나 이런 것들이 잘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눈치채실 수도 있고 못 채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대죠.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이 정도 높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만큼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묻혀 있었으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다 들고 가가지고 집 지어요. 벽돌 건축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뜯어서 자기 집 지어요. 파면 나오는데? 이러면서 가져가서 내집 짓죠. 그래서 묻혀 있었던 유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암바팔리 동산은 너무 좀 쓸쓸하죠. 이름에 비해서. 그러니까 황진이 같은 여성인데 마지막 선택은 잘했어. 근데 건축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왁작지근한 걸 하나를 좀 플러스 알파로 더 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참배 가면서 그 암바팔리 얘기를 계속 해줄 건데, 아, 참. 소스는 좋잖아. 황진이 모든 남심을 다 끌어안다가 마지막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자신의 마지막 그전 재산을 딱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절을 만들어서 수행처를 만들었다. 멋있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저 암바팔리 동산을 기증을 하고 이제 공양청을 올려요. 공양청을 올려. 그래서 부처님은 대답 안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공양청을 들어갔고 그때 이제 바찌족 사람들, 바찌족하고 리차비족의 연합체가 바이샬리예요. 그래서 바찌족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와. 부처님이 바이샬리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오고 그쪽 팀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암바팔리도 온 거야. 근데 암바팔리가 좀더 먼저 왔지. 예, 먼저 왔지. 그렇게 해서 공양청을 다음 날 공양청 하기로 하고 오케이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공양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견이, 그러니까 대답 없어. 그러면 오케이야.
이게 부처님 방식.

이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내 아들이 꼭 승진하도록 해주세요. 맞지요? 이렇게 하면 대답 없으면 오케이야.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마취족 사람들이 이렇게 전차를 타고 그런 식의 수레를 타고 쫙 와.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이샬리 사람들을 좋아했어. 그리고 바이샬리 사람들이 약간 반골 기질도 있고 튀는 기질도 있어. 이게 좀 재밌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난한테, 아난아, 저들의 전차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막 멋있게 쫙 이렇게 타고 오는가 봐. 만약에 제석천의 군대를 보고 싶다면 저들이 그들과 같을 것이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되게 멋있게. 그래갖고 그 바이샬리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그 마취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내일 공양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암바팔리가 먼저 예약해서 선행 예약 관계상 안 된다라고. 그럼 그 다음날 이동입니다. 다음날 이동입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암바팔리 정도의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 거 먼저 좀 이렇게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순서로 결정되는 거지. 위계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마취족 사람들이 암바팔리에 갑니다. 그 전차를 타고 암바팔리에 가가지고 그 순서를 바꾸자. 뭐 다음 순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양보해, 양보해. 예, 돈 줄게. 돈 줄게, 콜? 이러니까 암바팔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돈은 있는데. 그래서 바치족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좋은 선지식의 공양을 놓쳤다 이러면서 탁 올라가는. 그래서 바치족 사람들이 부처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도 바치족 이 바이샬리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통통 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바이샬리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불교사 안에서의 좀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제바달타를 지지한 사람들도 이들이 상당수가 이들이에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활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보다도 약간 벤처 같은 느낌?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안정적인 것보다 뭔가 새로운 거. 당신이 새로운 걸 하시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암바팔리가 이제 공양청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회향을 암바팔리는 잘 마쳤는데 안타까운 거는 건축을 좀더 했었으면 좀 좋은 뭐 돌이라도 벽돌이라도 좀 해놨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찾기도 쉽고 기리기도 좋았을 건데 그게 좀안 되는 게좀 안타깝지. 예. 그리고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오래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돈을 좀 들여야 그게 잘 남아. 잘 남아. 이렇게 제가 역사나 유적 같은 거, 미술사나 이런 공부하면 늘상 나오는 얘기 있어요. 오래된다고 비싸지는 거 아니다. 옛날에 비쌌던 게 지금도 비싸다.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토기 비싼 거 아닙니까? 삼국시대면 도대체 시대가 언제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비싼 거 아닙니까? 1, 20만 원이면 삽니다. 왜?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바이샬리로 이렇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8대 명탑 영호경에 보면, 8군데의 성지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아예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이게, 8대 성지 순례할 때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비라성 탄생처, 마가다국, 저기 붓다가야, 붓다가야, 그다음에 카시국, 카시국, 바라나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쿠시나가로 돌아가신데 이게 네 개가 부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념비적인 곳 장소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통으로서의 네 군데 사위국의 천불하얀터,
그건 탑이 남아 있으니까 정확한 자리를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큰 걸

만들어야 돼. 네,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공여성 저번에 얘기했었던데 상카시아 하는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걸어서 내려오셨다는데 그다음에 왕사성에 파승가의 급구가 취상조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코끼리를 이렇게 항복시킨 수취한 코끼리를 항복시킨 거 여기도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도 지금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는 여기에 큰 탑들이 있었다고 해서 8대 영탑 명호경이에요. 그 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딘지 모르고 그다음에 광엄성이 바이샬리예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바이샬리 여기가 뭐 하는 자리냐면 수명포기처. 그래서 아까 저 자리는 아니라더라. 이 자리는 아니라더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이 탑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안의 반신탑이라더라. 그러면 왕사성 쪽에도 반신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딘지 모르죠. 있었다고 나오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유적이 잘 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면 안 돼. 너무 좋아하는 땅이면 거기에 민가들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싹 이게 알 수 없게 없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이어도 안 돼. 싫어하는 땅이면 스님들도 거기 잘 안 살아. 그리고 너무 발전하지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리면 암바팔리 동산처럼 우기가 거긴가 저기가 저긴가 뭐 사람들이 좀 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이게 의미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암마팔리 동산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바이샬리에서 3개월간 이게 마지막 간 겁니다. 우한 거를 보내세요. 저게 이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시점과 관련된 얘기예요. 총 7개월이고 여기서 안 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거 끝나고 3개월 뒤에 돌아가시니까 겨울?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기 끝나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와요. 그 다음에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들어가는 진입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안거를 드셨어. 안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안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안거 끝나고 나서 벨루바 마을, 그 옆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면서 그때 지지난 시간에도 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때 원래는 수명이 끝났다고 근데 부처님께서 선정을 통해서 그 병을 극복하고 진짜 엄청나게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아난이 약간 콩새 같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부처님이 돌아가실지 않을 거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난의 수행과위는 수다원이었습니다. 수다원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둘 때는 바둑 아마 6단을 뒀는데 예전에는 아마 7단까지 있었고 지금은 아마도 9단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아마는 프로하고 완전히 레벨이 달라. 모든 경기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의 마지막하고 프로하고는 한 끗 차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 9단, 뭐 신진서, 이세돌 이런 사람의 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의 수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너나 나나요.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수다원인 아난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인데 부처님을 그것도 그 위에가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예측을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좀 놀라신 것 같아. 네가 어떡해? 야, 너가 어떡해? 이랬더니 아난이 판단 근거를 제시해요. 부처님께서는
불교 교단에 대해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교단의 룰은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 그게 일반 룰이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면 좀 이전으로 넘어가면 제바달타와 사리불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다음을 지목하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서 지목하는 집단이 있고 죽은 뒤에 지목당하는 집단이 있어.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왕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그 후계 구도가 이미 정해는 났지. 그럼 걔가 왕을 하는 거야. 왕위는 하루도 못 비워. 그러니까 바로 즉위를 시켜버리거든.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경우도 상황으로 올라가잖아. 단종 상황은 아니잖아, 그게. 단종 상황은 아니고 이방원 입장에서 세종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 하나도 생각을 해서 일단 해주고 왕을 해주고 그 상황을 본 거지. 예, 왕회장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왕회장이지. 예, 그래놓고 이렇게 저는 그 방식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황이 물러났죠. 그리고 젊은 천황이 올라온 거잖아. 아니 맞잖아. 아키히토인가? 전에 천황이 히로히토인가 그렇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은퇴해버린 거지. 근데 이 요즘 개념하고는 또 약간 다르긴 달라요. 지금 일본 천황 은퇴하신 분은 연세가 진짜 많고 그 정도면 은퇴하시는 게 맞겠다 싶고 그래서 이게 종신제도 있고 그렇게 물려주는 제도도 있는데 저는 힘이 있을 때 물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연세 드신 분이 아무리 잘했던 분이라도 80, 90이 돼가지고 끝까지 경영권을 행사하면 야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될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라도 야, 80, 90에 그게 될까? 숨 떨어질 때까지 그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게 인도에서는 아난이, 바로 지근에서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셨던 아난이 저런 판단을 할 정도면 그게 그 당시에 교단들의 일반 룰이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제바달타가 왜 내가 같은 석가족이고 우리 사촌형인데 나한테 안 물려주겠어? 라고 판단한 것도 그렇게 이상한 판단은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서 왕위를 아버님이 늘 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건 역모입니다. 역모입니다. 근데 그 룰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난이 저 정도 판단을 할 정도면 그것은 분명히 보편성을 가졌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단에는 주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등명, 법등명이 부처님의 유언이다라고 말하는데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라고 나와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저거를 저거를 섬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디빠를 섬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이 등불로 번역할 때도 있어요. 섬은 그러니까 무슨 도 할 때 제주도 할 때 섬이 아니고 이걸 주라고 읽거든요. 주라고 그러니까는 대륙 이런 의미로 써요. 근데 그 딥바가 이러한 섬의 의미, 이러한 땅의 의미도 있고 등불의 의미도 있는데 원래는 이것에 대한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장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자주법주라고 나와. 자주법주. 등불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주법주 이렇게 나오거든.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이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뭐라고 이 이야기를 붙이냐면 그냥 섬이 아니고 피난섬이다라고
이 명칭을 만들었거든요.

인도는 3개월 동안 우기에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지대가 다 침수됩니다. 저지대가 다 침수돼. 아니 뭐 그렇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비가 오면 저지대가 그것도 우리 같이 그냥 태풍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 우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이쪽은 다 잠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잠기는 거야. 이게 섬이 되는 거야. 섬의 정체는 저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저렇게 막 다 홍수가 나서 쓸려가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게 인도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저렇게 홍수가 나면 농토나 집이나 다 쓸려 내려가. 다 쓸려 내려가지만 비료를 칠 필요가 없어요.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좋아져. 그러면 사람들은 피난민이 돼서 다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기라고 하는 게 시기가 딱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짐 싸서 일로 갑니다. 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집 다 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흙집이야, 흙집. 그 시절에. 제대로 지금같이 막 집을 지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시골의 초가집 같은 거. 한 3개월 동안 여기 이렇게 옹기종기 사는 거예요. 먹을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 땅이 농업 생산량이 엄청 좋아져. 저렇게 한번 범람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다 범람 지역에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문명이 올라오면서 그 범람을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하거든. 그 통제하다가 실수하면 그게 홍수 전설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도 그 홍수해가 나와요. 우인금의 그 홍수 치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황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왜 다 범람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되느냐, 큰 강이고 범람 지역이냐, 그 이유는 그렇게 범람한 데가 농업 생산량이 좋아서 경제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 골로 가는 이유는 그러한 문명들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정체되는 이유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들여서 그 홍수를 막아내. 막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소출이 쫙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유를 몰라. 지금은 우리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범람이라고 하는 게 천연 비료고, 그러면 비료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인분을 하든지 뭐 이 짓을 해야 되잖아.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 데 섬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나은 삶이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인도가 먹고 살기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주자가 나오는 게 대륙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예요. 오세아니아 주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글자를 쓰거든요.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섬도 자하고는 틀려. 마라도, 뭐 제주도, 파랑도. 파랑도는 물속에 있지. 뭐 진도 이런 것처럼 그거는 구분된 섬. 육지랑 떨어져 있는 구분된 섬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대륙이라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때는 섬이 됐다가 아니었다가, 섬이 됐다가 아니었다가.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은 어디 사느냐? 고지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고지대에 살아. 아니, 인도뿐만이 아니에요. 인도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녀봐. 그러면 고지대 쪽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에요. 유럽의 뭐 성주들 아니면 무슨 뭐 성당들 이런 데도 봐봐. 중앙에서 좀 도독한데 아니면 뒤쪽에서 내려다보는데 다 그런 구조들이에요.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을 저는 피난섬이라고, 일반 섬으로는 헷갈리니까.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 중국 사람들에게 아니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 사람에게 이걸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3개월 동안 비가 와서 야, 이거 다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섬같이 돼.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이거 진짜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등불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등불. 등불 혹시 아세요? 그거

밤에 등불, 저는 저런 등불 볼 때 조족등이라는 게 있어요. 조족등. 발 앞을 불키는 이렇게 짝대기로 해가지고 연등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불 비춰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과거에는 밤에 어둠이 훨씬 깊어요. 전기가 없잖아. 지금은 다른 집에서라도 키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별이 많았던 이유는 주변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별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별이 뭐 은신술을 썼겠어 뭘 했겠어. 그래서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이 균질하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위험 요소가 많지. 그래서 조족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등잔을 넣는데 놀랍게도 흔들려도 마치 그 요즘 그 어떻게 보면 짐벌 같은 느낌이에요. 안 흔들려. 우리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손으로 들고 찍으면 안 흔들리게 딱 이렇게 잡아주잖아. 닭 모가지가 그렇다잖아. 닭을 움직이면 닭 목은 안 움직이잖아. 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닭 목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짐벌이 없을 때는 닭한테 카메라를 부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닭 목은 안 움직여. 몸이 움직여도 닭 목은 안 움직여. 닭 목은 계속 그대로 있어. 그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한 거예요. 저게 조족등이. 그래서 저거 안 꺼져요. 이렇게 흔들어도 막 뒤집어지고 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싹 이렇게 아니야. 근데 요거를 요걸로 자빠지니까 요 앞을 싹 비춰주는 거지. 랜턴 작은 걸 쓴다고 생각하면 돼. 깜깜한 데서 산길에서.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서 가는 거지. 그게 자등명 법등명 이게 의지처라는 뜻이에요. 의지처. 그래서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한다. 여기서 법은 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똑같은 의미. 이 피난섬이니까 그것은 의지처야. 의지처. 그리고 거기는 꺼지지 않는 땅이야.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데는 꺼지는 땅. 그러니까 물이 차는 땅. 거기는 의지처가 아니야. 그리고 항상한 땅이 의지처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전을 얘기할 때도 요의경, 불요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의경은 뜻을 끝까지 잘 드러낸 경전. 그러니까는 진리가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경전. 그 다음에 불요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경전. 그러니까, 그때그때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얘기들이 달라지는 경전. 그래서,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항상함, 이게 이 섬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 등불에 대한 의미예요. 등불에 대한 의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진리보다 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선행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거를 처음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제가 저거를 아마 고등학교 때쯤 저런 얘기들을 읽었는데 읽었을 때 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맞춰가야지. 내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는 그 다음이야. 얘가 1이고 얘가 2야. 이러면 진리의 의미가 이게 진리인가? 근데 불교는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라면 이걸 신으로 바꾸면 신 중심이고 내가 신에게 맞추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불교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지 진리 자체의 숭배 구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피난섬으로 삼고 그다음에 진리를 섬으로 삼아서 전체를 화합적으로 다 토의하고 화합적으로 전체를 화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이 화합이라고 하는 거는 4명 이상의 단체예요. 4명 이상의 단체. 네, 이게 승가예요. 승가. 그래서 그들이 공의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불교지 불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재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